0: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차한 잔의 여유와 위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93.5MHz 낭만무지개입니다. 어느덧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이 오면 계곡이나 바다, 워터파크를 떠올렸는데요. 요즘은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우리 동네 공원, 영화관, 도서관, 카페에서도 충분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낭만무지개에서는 도심 속의 여름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락가락한 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0: 헥헥거리고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잘 지내셨죠?
2: 네,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아, 이러다가 내가 탈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1: 네.
2: 드는 여름 날씨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저희 집 동물들이 진짜 헥헥거리고 있어서 제가 헥헥거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2: 11시만 되면은 폭염 메시지가
1: 맞아요.
2: 달라옵니다. 전에는
1: 띠띠.
2: 3시, 4시에 왔는데 지금은
1: 점점 빨라지는 것
2: 11시에도
1: 같아요.
2: 폭염주의보가
1: 맞아요.
2: 날라오고 있어서 이 여름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지금 심히
1: 집에만,
2: 고민되고 있네요.
1: 맞아요. 집에만 있는 이 방학이 긴 방학. 아, 너무 힘들죠.
2: 전기세
1: 아이들은,
2: 폭탄
1: 그래도,
2: 걱정됩니다.
1: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0: 그래서 우리 오늘 준비한 게 도심 속의 여름나기잖아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1: 네.
0: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게요.
1: 네, 한번 떠나보죠.
0: 출발?
1: 네, 출발.
0: 근데 궁금하잖아요. 우리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헥헥거리고 있는데 옛날 조상님들은 어땠을까요? 조상님도 아니에요. 솔직히 에어컨 없는 시절엔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어렸을 때 에어컨이 집집마다 있으셨나요?
2: 저는 에어컨이 빨리 있었던 편이긴 해요, 집이. 근데 여름에 되면은 초등학교 때는 방학이 되면은 항상 할머니가 대천에 살고 계셔서
1: 네.
2: 대천으로 피난 갔어요. 미난이죠, 그 정도면. 그러면
0: 피난이죠.
2: 아침에 수영, 그리고서 더우면 수영, 그리고서 다시 또 씻고 대청 그 이제
1: 네.
2: 평상에다가 모기장치 하고 이제 바람을 쐬면서 수박도 먹고 하면서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선풍기 없어도 시원해요. 그런 무슨
0: 맞아요. 옛날엔
2: 네
0: 그랬어요.
2: 나무들이 많았잖아요. 그 밑에
0: 네.
2: 평상을 딱 깔고 시원한 바람의 향기를 느끼면서 네 수박을 먹으면 땀날 틈이 없던데요?
0: 그 옆에 그 모기향까지 펴가지고 했던
2: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모기 그 연기 피우잖아요,
0: 예.
1: 시골에서는.
0: 예전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이대가 다들 비슷한가 봐요. 노코멘트
1: 아미입니다.
0: 할게요.
1: 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방학하면 할머니 댁으로 거의 이제 피신 아닌 피신을 떠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2: 피난이죠, 그 정도면.
0: 외갓집이 최고예요.
1: 네, 그 가까운 외갓집으로
0: 그냥 할머니 집도
1: 형제들이 네,
0: 좋아요.
1: 가까운 할머니 집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막짐막그 책가방에 숙제할 거 저희 어렸을 때는 숙제 많이
2: 맞아요.
1: 냈거든요.
2: 여름방학
1: 학교에서
2: 숙제.
1: 네, 맞아요. 막 되게
0: 곤충
1: 많았잖아요.
0: 퇴지.
1: 만들기부터 시작해가지고
0: 네.
1: 채집, 뭐 일기 쓰기, 막 별의별 게
0: 맞아요.
1: 다 있었는데 지금은
2: 그
1: 아이들은
2: 기억나세요?
1: 없었잖아요.
2: 탐구생활. 그게
1: 맞아요.
2: 처음에는 받을 땐 되게 얇았는데 점점
1: 맞아,
2: 두꺼워져서 오죠.
1: 붙이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붙이면
2: 엄청
1: 막,
2: 두꺼워지죠.
1: 새록새록하네요. 그런 숙제거리를 잔뜩 들고 할머니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가면 할머니가 그 마루죠. 대청마을
0: 대청마루. 네.
1: 평상에서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그때는 삼촌들이 계셨어요. 삼촌들이 일리 와봐 그러면서 막 순서대로 부채질 하게 시키고 막 옥수수 삶아주시면 옥수수 삶아서 먹고 그다음에 누워서 시원하게 그 바람길 결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잠깐이나마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옛 추억이 생각나네요.
0: 맞아요. 그 마루에서 그 수박씨도 멀리 뱉기 이런 게임도
1: 맞아요.
0: 하고
1: 어렸을 때형제들이나 삼촌들이 좀, 계셔가지고 같이 일렬로 쭉 서서 막 수박 뱉기 얼굴에 뱉어.

0: 가지고 이렇게 누가 많이 얼굴에 붙는지 막 그런 것도 해보고.
1: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녁에는
0: 네.
1: 공포 그 전설의
2: 맞아요.
1: 그거를
0: 전설의 고향.
1: 보면은 등골이 서늘함
0: 그때는
1: 그막
0: 참 무서웠어요.
1: 그쵸
0: 그게 내
1: 그게
0: 다리
1: 지금
0: 내놔라.
1: 보면은
0: 내
1: 되게
0: 다리
1: 허접해
0: 내놔라.
1: 보이고
0: 맞아요.
1: 조금 단순해 보이는데
2: 전 지금도 무서운데.
0: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1: 지금의
0: 되게
1: 수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 그래요.
0: 네, 좀, 옛날 추억하면 내가 이걸로 왜 무서워했지라는 생각을
1: 구미호 막
0: 하게 되고.
1: 이런 게
0: 맞아요.
1: 나오고
0: 네.
2: 근데 진짜 그거 무서워요.
1: 저도 무서운 거는 잘못 보는데 그거를 한번 귀로만 듣고 있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함에 더위가 싹 날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0: 어렸을 땐 그게 최고였는데.
1: 그렇죠.
0: 에어컨 필요 없었어요,
1: 요즘에는
0: 솔직히.
1: 너무 잔인한 것들이나 오싹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
0: 맞아요. 애들이 그 강도가 점점 좀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폭력성이나, 그 아니면 CG의 색감이나, 뭐 이런 게.
1: 너무
0: 맞아요.
1: 리얼리티가
0: 네, 맞.
1: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2: 근데
1: 하니까.
2: 우리는, 맞아요. 근데 전에 내려오는 저는 전설의 고향이요, 신도.
1: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2: 진짜 실제로 저런 일이 있을
0: 어느
2: 거야
0: 지역,
2: 하면서.
0: 무슨, 뭐, 이렇게
1: 맞아요.
0: 하면서
1: 전에
0: 얘기했었잖아요.
1: 내려오는
0: 맞아요.
1: 전설의 예.
0: 우리 이러다가 나이들이 탈로 날것 같아요.
1: 그만
0: 다,
1: 얘기할까요?
0: 네네.
2: 그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떠올랐네요. 밥을 먹으면 항상 저는 밤에 산책을 나갔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산책을 갈때 반딧불도 봐서요. 그런 추억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있겠죠?
0: 반딧불이 맞아요.
1: 저는 반딧불보다는 그냥 누워서 별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별이 많았잖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별도
0: 어렸을 때는
2: 많았어요.
0: 별도 보고 반딧불이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정말 보기
1: 없어요.
0: 힘들어요.
1: 너무 보기 힘들어요.
2: 줄어들었어요. 건지산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고 있고요.
1: 무주에 가야 조금 볼까 말까 이 정도로 하고
0: 맞아요. 무주
1: 하더라고요.
0: 축제 가면 그래도 거기서는 볼수 있어요.
2: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생태 곤충을 관람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라 하겠죠? 공부하는 사람들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개체 수가 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요즘은 여름 휴가를 다 어떻게 보낼까요?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해외도 많이 가는 편이에요.
1: 근데 저는 해외는 너무 비싼 나머지
0: 지금
1: 국내에 있는 곳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0: 가까운
1: 네.
0: 곳으로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2: 며칠
0: 저
2: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1: 매년 이제 놀이터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은 안 그러는데 전주 쪽에서는 놀이터에 이제 키즈카페가 아니라 워터파크처럼
0: 네네.
1: 물을 채워서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름을 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2: 네, 물놀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0: 네.
2: 그런 공간도 있고, 영화관 같은 경우도 많이 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잠시 음악도 듣고 올까요? 음악 듣고 이어서 도심 속의 여름나기 이야기 나눌게요.

0: 볼빨간 사춘기에 여름아 부탁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주에서 즐기는 도심 피서. 우리 전주에도 도심 속 피서 명소가 꽤 많죠. 케빈님 어디를 갔다 오셨을까요?
1: 저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지금 여름 휴가로 가족이 3명인데 그 직장인과 아이와 저가 이제 3명이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는 지금 부산이나 여수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친구들과 7월에 다녀왔고요. 근데 이번에 한번 또 가족들과 또 다시 부산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직장인 그분은 이제 어디였더라? 뭐 가까운 뭐 강원도나 이런 데로 가고 싶대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푹 쉬고 싶어요. 그래서 3명이 지금 서로 가고 싶다고 해서 종이 그 동서남북 같이 그런 거 써가지고 심지폭기해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저 8월에 떠나요. 오. 어딘가로 떠나요.
0: 떠나요.
1: 네, 어딘가로 떠나요.
0: 셋이서.
1: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어딘가로 네, 떠나요. 어딘가로.
2: 네. 네, 네. 저희는 이번에 경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안 되는데.
1: 너무 경주, 더워요.
2: 아니요, 경주에 네. 키즈풀 빌라를 예약을 해서 친정 네. 식구들과
1: 좋아요. 좋아요.
2: 데리고 물놀이를 갈 예정입니다.
1: 아, 네. 밤에만 돌아다니세요.
2: 밤에도 안 돌아다니지 않을까요?
0: 근데 낮에도 괜찮아요.
2: 2박 3일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1: 아, 너무 좋아요.
0: 완전 좋죠, 어디든.
2: 저희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0: 숙소에서 네, 좋죠. 그래도 하늘은 다르죠. 갔나?
1: 다르죠.
0: 갔다 와서 알려주세요.
1: 다르죠, 다르죠. 청명함이 다르죠, 청명함이.
0: 청명함이?
1: 네.
0: 기대해볼게요. 저만 계획이 없군요. 저 계획 있어요.
1: 뭐죠?
0: 저 딱 하나 있어요. 그림책 여행 가요.
1: 아, 맞아요.
2: 진짜요?
0: 네.
2: 그림책 여행이면 의미가 있겠는데요?
0: 네. 그림책 여행으로 이제 서울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저의 시야를 좀 넓히고 오겠습니다.
1: 재미있는 시간. 그게 좀 그림책을 본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0: 네. 미술도 좀 관람하고 책도 좀 보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1: 동심의 세계로.
0: 네. 그렇게 와서 좀 힐링을 좀 하고 싶어서 저는 떠납니다. 가족은 각자 집에서 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2: 이제 각자파예요? 개인파예요? 개인파?
1: 아이가 크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그게 좀 너무 아쉬운데요?
1: 아이도.
0: 그것보다 솔직히 저희 남편하고 딸은 집순이 집돌이에요. 그래서 아마 안방에 있거나 거실에 있거나 그거를 여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방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2: 좀 그걸
0: 그럴
2: 것
0: 같아요.
2: 없을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1: 저는 그것도 있어요. 친구가 1년 동안 그 글램핑장 아니 텐트 차박 텐트를 장박한 그거
2: 맞아요.
1: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완주에 있는 그 장박하고 있어서 거기로 떠날 계획은 있어요. 오. 친구가 하나가 거기서 장박 중이라 거기에서 그 앞에 졸졸졸 물도 흐르고 나무도 많고 새소리도 듣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0: 좋다.
1: 네, 젓가락만 들고 오래요, 젓가락만. 그리고 속을 싹 비우고 오래요. 마음껏 먹게 해준대요.
0: 제가 혹시 운전해드릴까요? 한번 이렇게 끼고 싶네요. 그런 네네. 생각 충동을 하네요. 충동이 되네요. 혹시 또 어디가 있을까요? 도심 속에서는.
1: 뭐, 극장도. 요즘 아이들 극장도 많이 가잖아요.
2: 만화를 참 많이 개봉을 하죠.
1: 네, 매니저. 그래서 방학 되면 아이들이 막, 학원 쉬는 그 타임마다 네. 스케줄을 쫙 보면 막 쉬잖아요. 그 쉬는 그 틈 뭐 두세 시간만 있으면 아이들끼리 뭐 극장도 가고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요즘 막 인형 뽑기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틈틈이 그 햇빛을 볕을 피해서 태양을 피해서 잘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저희 남편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화 뭐 볼까? 이렇게 말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편이 영화를 관심 있었어? 이렇게
1: 극장만큼 시원한 곳이 없죠.
2: 피서를 맞아요. 가는 거죠. 네. 영화관으로.
0: 아마 저희 딸은 팝콘만 사다 줘 이러고 있고요. 저희 집의 분위기는 진짜 이러는 것 같아요. 극장 말고 또 저는 카페도 많이 가지 않아요?
2: 그렇죠. 최근에 카페 자체에서도 물놀이 시설을 구비해 놓은 카페들이 많아져서 그쪽으로 피난 아닌 피난을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엄마는 커피를 즐기고 아이는 물놀이를 즐기고 그거 말고도 익산 쪽에서도 그런 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이번에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한번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이라서.
1: 네, 그럼요. 방학은 길어요.
2: 너무 깁니다.
1: 네. 학원만 돌릴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
2: 학원을 많이. 안 다녀요.
1: 행복해요.
0: 행복하네요.
1: 아이들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0: 네, 행복하죠. 그리고 여기 에코 쪽에도 그 새벽어공원에서 물놀이터도 있잖아요.
1: 네, 새벽공원에서 7월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놀이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6시 50분까지 50분 운영하고 10분 쉬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0: 더 확장했다고 네, 알고 있어서.
1: 산책하기도 좋고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모습만 봐도 시원하게 해서 가족들끼리 그 앞에 단지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네. 안전하게 아이들이 그쪽으로 놀러 가는 거 엄마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 제가 매년 가고 있습니다.
0: 아, 거기 짚라인도 있어서
2: 짚라인도 있어서 가긴 하는데 그 놀이시설보다 물놀이터 자체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은데 이제 아이들은 신나게 노는데 좀 단점이 있다면 좀 그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도 나무가 예전보다
2: 네,
1: 많이 커져서
2: 예전에는 많이 좋아져서 네. 네, 예전보다 매년 점점 좋아지고 네, 있더라고요. 더 좋은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조금씩 확장하고 있으니까
2: 네. 언젠가는... 보는 재미도 남달라요.
0: 네, 그럼 작년과 다른 모습 찾기도 괜찮겠네요.
2: 네. 작년과 어떤 점이 달라졌고 이제 그늘막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매년 느끼는 건.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은 물을 즐기면서 놀고 있지만 어른들은 물을 잘 즐기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늘에서 쉬고 계신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다들 우산을 들고 오느라 양산, 예, 파라솔 같은 큰 우산을 들고서 그게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왠지.
1: 같이 놀면 되는데.
2: 그러질 왜냐면 너무 아이들을 위해서 얕아서. 진짜 발목까지 어른들한테 발목까지밖에 안 와요.
1: 예전에는 아파트마다 거의 대부분이 해줬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숫자가 작아지면서 이제 아파트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놀이터 자체가 물놀이터가 많이 줄어서 이제 뭐 새벽공원이나 또 다른 공원들 이런 공원들 시설들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분수광장들도 여기서 저도 전주 와갖고 분수광장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분수광장이 많아갖고 애들이 별거 없는데 막 달려가갖고
1: 그 통과하는 재미도 솔차네요.
2: 네, 그거 물피하기 놀이 맞아요. 막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 시원하게 해주고 저도 같이 놀거든요. 저는 그런데 가면
1: 에너지가 있으시니까
2: 에너지 이 에너지 언제까지 갈런지
0: 네, 필요하죠 항상
1: 쭉 이어질 거예요.
0: 저희 아파트에도 원래 물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전기 공사 때문에 그 뭐라 그러지 안전 차원으로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 동안에는 아이들이 웃음소리도 들리니까 뭐 사람이 사는 것 같잖아요.
1: 뭐 그래서. 2주 정도 저희 아파트에서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0: 진짜.
1: 점점 줄어들더니 올해는 안 한다고.
2: 안전한 공간으로 확보해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안에 모르긴 몰라도 애들이 그래도 몇십 명은 될 텐데.
1: 그 까르르 소리가 정말 그러니까. 좋아요, 되게 듣기가. 좋아요. 듣기 좋은데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조금 서운하기는 해요. 유치원에서만 듣는 그 아이들이 조잘거리는 맞아요. 소리 이제는 듣기는 좀 힘든 이제 것 같아요.
0: 전 늙었나 봐요. 그런 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립다고 해야 되나?
1: 낮에만.
0: 예전에 혹시 전주 월드컵 광장도 한번 가보셨어요?
2: 예, 월드컵 경기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튜브 형식의 워터 슬라이딩 그런 네. 것들을 많이 구비해 나갔고, 이제 애들이 많이 즐기고 그랬거든요. 사람도
1: 엄청 많다고
2: 방문을
1: 이용하잖아요.
2: 하더라고요.
1: 방문객들이.
0: 지난주에 끝나서 좀 아쉽긴 할 텐데.
2: 네.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지난으로도 잘 가요. 지난에서 이제, 7월 말쯤부터 해갖고, 그, 물놀이, 행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은데 물이 깊지가 않아서 애들이 물총놀이 하기도 좋고 공간이 넓어서 네 안전하게 잘 즐기기 좋더라고요. 차도 별로 없어요. 차가 다니는 공간은 또 별도로 있고 이제 즐기는
1: 그것도 공원에서 하나요?
2: 약간 공원인 것 같아요. 호수 옆에서 이제 홍삼광장 뭐 이런 걸 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뭐 카트라이더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1: 아이들이
2: 그래서,
1: 더 많이 갈 수 없겠네요.
2: 놀거리도 있으니까 그런데 방문해서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는 아이가 이제 크니까 그런 놀이를 못 가는 것 같아요. 물놀이를. 그래서 관람하는 것처럼
1: 네,
0: 멀리
1: 맞아요.
0: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야 되니까 조금 가는 게 조금 줄어드는데, 경민님은 아이들이 아직 자라나고
2: 한참
0: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1: 어립니다.
0: 물놀이도 하고. 좋죠?
2: 그리고서 초등학생들 좀 중학생들 좀 되면은 전주는 아니지만 요새 박물관 꾸미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0: 생소한.
2: 박물관 꾸미기라고 해서 그 유물 같은 유물이나 그 공간을 실사로 스티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박물관 견학하면서 찾아서 붙이는 거. 그런 것들을 박물관 꾸미기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하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박물관 투어 같은 걸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오, 괜찮네요. 저 최근에 미술관에서도 이렇게 꾸미고 노는 걸 봤을 때도 좀, 와,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박물관도 그럼 좀 이색적이지 않을까
2: 네, 그러면은
0: 싶어요,
2: 기억이 더
0: 사람들이.
2: 다 많이 남아서 명화 같은 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이제 나중에 추후에 학습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까지 연결되고, 너무 좋네요. 일석삼조? 2조였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아까 장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2: 네, 누리파크. 네, 장수 누리파크.
0: 8월 30일까지 지금 무료로 예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클릭 해야 된다고.
2: 예약을 좀 빨리 해야 되죠.
0: 아,
2: 근데
0: 광클릭?
2: 그 물놀이터도 예약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제 물이 없을 때 가서 좀 모르겠는데 그 옆에 보시면 그 키즈 카페라고 해야 되나? 키즈박 카페가 있는데 애들이 놀수 있는 공간, 실내 놀이터가 있어요. 그
0: 네.
2: 공간에는 예약을 해야 해요.
1: 아, 그걸
2: 예약을,
1: 광클릭이라고 하는가
2: 네,
1: 보다.
2: 그거를
0: 물놀이도
2: 광클릭.
0: 마찬가지예요. 누리집에서 참고하라고 했는데 아마 선착순으로 빨리 마감되기 때문에
1: 방학이니까
0: 순간순간.
2: 그리고 그 옆에 캠핑하는 공간이 있어요.
0: 봤어요.
2: 네, 그래서 거기를
0: 좋아
2: 예약하시는
0: 보였어요.
2: 분들이 거기 예약하시고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놀이터 주변으로 보드게임 하는 공간도 있고 그 블록놀이 하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또 무료예요. 예약이
0: 네.
2: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0: 와,
2: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그럴 것 같아요.
2: 네,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또 가자고 지금 난립니다. 엄마 어떻게 광클릭 해야 되는데.
0: 아니, 설마 경미님,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집에 튜브에 바람 넣고 있는 건 아니죠?
2: 튜브에 바람 안
0: 아, 그래요?
2: 넣습니다.
0: 다행이네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것만, 엄마 어디가? 하면서 튜브에 일찍부터 바람 넣고, 우리 일주일 후에 갈 거야? 라고 했었던 그런
2: 아,
0: 기억이
2: 이제
0: 떠올라서.
2: 모르시는군요. 기계가 있습니다. 아,
0: 아,
2: 덜덜덜덜덜덜덜
0: 맞아요.
2: 하면은.
0: 너무 다르다.
1: 요즘 있어요.
0: 저희가 그만큼 안 간다는 거죠?
1: 자동이에요, 요즘.
2: 자동이에요. 바람 딱
1: 바람도 자기가
2: 피우고서
1: 알아서 다
2: 전기만
0: 맞아.
2: 조금 하면은,
0: 워터파크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2: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자전거
0: 아.
2: 바람도 넣습니다.
0: 와.
1: 다예요, 다.
0: 그 자전거 바람은 봤어요.
2: 그게 튜브도 넣고, 자전거도 넣고, 그리고 자동차도 넣는다고 합니다.
1: 자동차는 몰랐어요.
0: 저도 처음
2: 저희 집에 하나
0: 생소합니다.
2: 구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
0: 그럴
2: 그
0: 것 같아요.
2: 친구입니다.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 근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전거 바람을 많이 넣는 걸 봐서 내가, 아, 그런 데가 있구나라는 걸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1: 또 가까운 덕진공원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숨놀이터고 쉬고
0: 옆에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저녁에는 호수 주변을 걸으면서 낮에 그 더웠던 그것이 막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고 시원해지잖아요. 그리고 조명이 켜져가지고 덕진공원 낮과 밤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산책하죠.
2: 덕진공원 얘기 들었어요. 야경이 밤에 가기 너무 좋은
1: 네,
2: 곳으로
0: 맞아요.
2: 손꼽힌다고.
1: 너무 예뻐졌어요.
0: 진짜 예뻐요.
2: 그러면 이맘때쯤 연꽃이
1: 네,
2: 필 무렵인가?
0: 끝났죠.
2: 끝났나요?
1: 네,
2: 아쉽네.
1: 7월에.
2: 아, 그때 갔어야
1: 그쵸,
2: 멋진데.
1: 7월에.
0: 아, 연락을 해드릴 걸, 사진이라도.
1: 네.
0: 아쉽네요, 진짜. 내년에,
2: 공유해주세요.
0: 다시, 내년에. 내년에.
2: 공유해주세요.
0: 저희가 지난달에 말안
1: 네,
0: 했잖아요. 연꽃 이야기를
1: 그렇죠.
0: 안 해드렸더니 몰랐구나.
2: 아,
1: 1년을
2: 몰랐습니다.
1: 온팜 기다린 그 연꽃인데. 너무
0: 내년에 다시
1: 예뻤어요.
0: 도전해보면서 우리 잠시 또 음악 듣고 올까요? 샤이니의 뷰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은 시빈이 만드는 방송 낭만 무지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샤이니의 뷰 음악 들었습니다. 여름은 같은 계절이지만 사람마다 다 기억하는 모습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름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민님, 사연 읽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힘겨운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휴식을 즐기고 온 고등어입니다. 이번 방학식이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1박 2일로 완주 계곡 여행을 다녀왔어요. 완주는 여름이면 맑은 계곡과 예쁜 펜션이 많아 피서지로 유명하거든요.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부터 단체 채팅방은 이미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녁에 무슨 고기 먹을까? 아침은 어떻게 해결하지? 장은 누가 볼래? 하며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는 시간부터 이미 마음은 완주에 가 있었죠. 드디어 방학식 날 친구들과 야무지게 장을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영장이 있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물속으로 퐁당 더위를 날려버렸고 배가 고파질 즈음 삼겹살, 목살, 양념갈비까지 종류별로 완벽하게 구워 먹었어요. 후식으로 시원한 수박과 과자를 먹는데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저녁에는 펜션 노래방 기계로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장난을 치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자자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올라와 늘 마음 한구석에 있던 학업과 진로 고민, 학교 이야기, 그리고 소소한 추억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을 간단히 먹고 짐을 쌌지만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서 결국 점심까지 같이 맛있게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방학 잘 보내, 계약하면 또 만나 하고 아쉬운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늘 바쁘고 지친 날이 많았는데 1박 2일 동안 친구들과 마음껏 웃고 먹고 속마음을 나누며 이번 방학을 정말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아, 다음에 우리 또 놀러 가자.
0: 진짜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이 지금 고등어처럼?
1: 해봤죠?
2: 네. 저
1: 그때는 기차를 타고.
2: 맞아요. 여수 만만하게 여수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여수. 여수는 그냥 내리면 바로 보이니까.
1: 지금도 많이 가죠, 여수.
0: 저는 옛날에 변산 갔던 거 기억나요. 해수욕장? 가서 처음으로 바다를 들어가서 배영을 친구들한테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1: 배영을요?
0: 네. 근데 지금은 못해요.
1: 들어누워서.
0: 네.
2: 그 무서운 배영을?
0: 지금은 물이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1: 지금은 놀이기구 그네같이 생겨 돌아가는 거
2: 어우.
1: 그것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예전엔 잘 탔는데
2: 너무 힘들어요.
1: 예전에 바닷가 대전 바닷가를 가면 그 그네들이 항상
2: 맞아요.
1: 있었어요. 그거를
2: 그,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1: 맞아요.
2: 뱅뱅
1: 네,
2: 돌잖아요.
1: 밤만 되면 그거 타는 재미가
2: 노랫소리와 함께.
1: 아, 신나죠.
2: 짱이었죠. 번쩍번쩍.
1: 장식이 이렇게.
2: 그렇죠.
0: 와, 두 분은 정말 놀이기구를 좋아하셨군요.
2: 그런데 지금 못 한다는 거.
1: 지금 짧은 거,
2: 어우,
1: 놀이기구 짧은 거
2: 힘들어요.
1: 타는데도 어질어질합니다.
0: 저는 그네
1: 아,
0: 타는
1: 나이
0: 것도
1: 들통나겠어요.
0: 어지러워요.
1: 그만해요.
2: 안 돼, 안 돼요.
0: 와, 완전히
2: 안 돼요,
0: 지금
2: 안 돼요.
0: 젊다, 나보다. 제가 제일로 나이 많은 것 같죠, 지금? 저
2: 아니에요.
0: 그네도 어지러운데? 또 다음 사연도 들어볼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도경도 일하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여름마다 물놀이를 많이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2박 3일 동안 조금 특별하게 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진도 케이블카였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예전에 영화에서 봤던 이순신 장군님은 명량해전 장면이 짠하고 떠올랐습니다. 울돌목의 힘찬 회오리불사를 눈앞에서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여기서 왜군을 물리치셨다는 이야기가 떠올라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저는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신나게 구경을 했는데요. 저희 형은 높아서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케이블카를 탔는데도 서로 느낀 게 다르다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자연사 박물관에도 갔는데 규모도 정말 크고 신기한 공룡 발자국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땅끝마을 전망대는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헥헥 거렸는데 아직도 방학이 많이 남았는데 이번 방학 동안 가족들과 또 다른 멋진 도시로 여행 가고 싶어요. 남은 방학에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오, 도경이 사연 잘 들었네요.
1: 네.
0: 근데 저도 도경이처럼 케이블카 타면 좀 무섭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잠깐, 두 분 다 놀이기구를 잘 타니까 상관없죠?
1: 아니에요, 저 잘 못 타요.
3: 잘 못 타요, 잘 못 타는 편인데.
1: 왜 그래요?
0: 갑자기.
1: 해봤다.
3: 갑자기.
1: 그냥 해봤다. 그런
0: 해봤다?
1: 거죠. 그렇죠.
0: 진짜 바닥이 딱 보이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해요.
1: 네, 부산 가면 막 그 밑에 막 다 보이는 그 다리 막 이렇게 나가서 보잖아요.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데 거기가 또 멋진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또 가야 돼.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우리는 또 남겨야 되잖아요. 또 다 가야지.
0: 가야죠.
3: 요즘 케이블카들이 많이 생겼어요.
1: 맞아요.
3: 예전에 비해. 그래갖고
0: 운영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3: 네, 잘 사람 많아요. 너무 재밌어요. 요새는 케이블카 안이 다 투명하게
1: 맞아요.
3: 해주거나 아니면 밑에가 투명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갖고 그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시원한 건 또 없죠.
0: 네. 투명이라니까 진짜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3: 스릴 있죠.
0: 사람마다 다 달라서.
1: 그렇죠. 네. 짧아요.
0: 아, 짧아요?
1: 짧아요. 그렇게 길지
0: 사람마다 느낌이
1: 않아요.
0: 다 다를 것 같아요.
3: 여수에도
1: 맞아요.
3: 있죠. 케이블카 있고 또 청양에도 있고
1: 다 있어요.
3: 없는 데가 없어요.
0: 너무 요즘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3: 근데 그게 이동수단으로 정말 최고인걸요?
0: 저는 좋아하질 않아서
1: 안 좋아해서
0: 전 땅끝마을은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셨나요?
3: 가보기는 했죠.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0: 아 그렇군요.
3: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땅끝마을 갔는데 거기서 탈이 난 거예요.
0: 아
3: 그래갖고 응급실까지 지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0: 정말 기억을 할 수밖에 없네요.
3: 그러니까요.
0: 와 근데 따끔마을 갔을 때 먹거리도 너무 좋고 다 여기저기 다 좋았던 것 같아요.
3: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높은 곳 얘기하니까 여름에 네. 진짜 번지점프. 많이 하는 놀이 하나 있었죠.
1: 번지점프.
0: 하셨어요?
1: 했죠.
0: 할 수 있어요?
1: 하죠.
3: 가슴이 두근두근 너무 떨려서 이 연예인들도 예전에 많이 뛰어내렸잖아요.
1: 그쵸. 옛날에 진짜.
3: 근데 지금은 뛰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1: 그거는 안 해봤어요. 왔다 갔다는.
0: 맞아요. 매달려서 왔다 갔다도 돼요.
3: 바이킹처럼 이렇게 맨몸으로.
0: 대단하세요.
3: 버튼을 딱 누르면 슝.
1: 저는 그 번지점프 할 때 그 하시는 분이 장난을 쳤어요. 그 몸무게에 따라서 그 길이 조절하잖아요. 번지점프 할 때.
0: 몰랐어요?
1: 하셔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팀이 딱 20명이 올라갔어요. 20명 중에 딱 2명을 떨어뜨리실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 돼요. 저는 내려가야 된답니다.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시래요. 근데 그 20명 중에 안타깝게 제가 택해 됐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퐁당 빠져서 쑥 올라갔죠. 정말 이거 어떻게 하죠?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 축축한 옷을 입고.
3: 근데 시원하긴 했겠네. 갈아입으러 오셔서.
1: 정말 시원했어요.
0: 대단하세요.
1: 정말 시원했는데 그 아저씨를 째려봤어요. 내려오자마자.
3: 따로 없었겠는데요?
1: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탔어요. 번지점프를 두 번 타봤거든요.
0: 대단하세요.
1: 해봤는데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벗으면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느낌이 있어요. 한번 뚝 떨어졌다 올라왔을 때 그 스릴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느낌 때문에.
3: 팡팡 튀는.
1: 그렇죠. 이렇게 팡 튀어 오를 때.
3: 튀어 오르는 것도 그냥 살짝 튀어오는 거예요. 팡 이렇게.
1: 진짜 용수철처럼. 응. 내가 마치 용수철. 그 뿅 하고 올라와요. 저 그 느낌에 탔거든요.
0: 나는 거기서도 관람해야 되네요.
1: 아니,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그 이 바이킹하고 또 다른 묘미가 있어.
3: 예전에는 연인하고 이렇게 둘이 붙어서
1: 저 아저씨가 밀었어요. 저 아저씨가 밀었어요.
0: 저는 그런 용기는 없네요. 그
1: 아저씨가 밀었어요. 내리래요. 연예인처럼 안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전 기다려주시는 줄 알았어요.
3: 번지점프 하면 그래서 전진이 생각나요. 정말 잘 뛰었어요.
1: 멋지게. 왜 막 굴러서.
3: 네. 묘기 대잔치가 따로
1: 나도
3: 없었죠?
1: 그렇게 뛰어내릴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저 엉거주춤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빵 하고 튀어 올라와요.
0: 아니, 저도 발이 뭔가 땅에 닿아야 된다는 사람이라서.
2: 아저씨가
1: 그럴
2: 밀어요.
1: 때는 스카이워크를 즐겨보세요.
0: 아,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2: 그건 너무, 전 그거는 못해요.
1: 요새 여수에도 스카이워크가 있대요. 그러고서 짚라인을 이렇게 이동하고.
2: 짚라인은 괜찮아요, 저는.
0: 대천에도 있었던 거예요.
2: 그걸 못해요. 스카이워크를
1: 대천에는 스카이워크가 아니라 대천에는 짚라인이 있었는데 저 그거 갈 때마다 매번 타긴 하거든요.
2: 대천에는 짚라인이죠. 네.
1: 짧아요.
2: 대천 짚라인은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요.
0: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2: 아니에요, 괜찮아요.
0: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탈 때는 순식간인가 봐요.
1: 탕 내려오면서 탕 소리
2: 그게 무서운 거죠.
1: 공포가 있긴 한데 진짜 그냥 어깨에다가 끈을 매달 이렇게 의자에 앉아갖고 그냥 이동하는 것 같아요.
0: 선유도에도 있잖아요.
2: 다 있어요.
1: 네, 어디에나 있어요. 요새
2: 용기만 있으면 도전.
0: 네. 그래서 못하고 있구나.
2: 용기. 바라보지 마시고 용기.
1: 저는 여수 가면 이번 만약에 여수 이번에 가게 되면 그거를 가보려고요. 스카이워크 하면서 짚라인 하는 거.
2: 그러면 알려주세요. 해보고.
1: 않다고 하더라고요.
2: 저는 스카이워크는 너무 무서워서 못하고.
1: 줄을 짚라인 줄을 매달고 그냥 내가 일단 걸어서 짚라인 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타서.
2: 그게 너무 돌아오고. 무서워 보여가지고.
1: 근데 짧 길이는 길지는 않고.
2: 아 그래요. 네.
1: 표정이 왜 그러시나요?
0: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전 너무 무서워하니까 아예.
1: 이 사연 하나로 번지점프도 생각이 나고 스카이워크도 생각이 나고
0: 아마 다들 이렇게 좋은 추억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2: 좋아요.
0: 드네요.
2: 패러글라이딩.
0: 네, 그건 해봤어요.
2: 패러글라이딩. 네. 그것도 괜찮아요.
1: 그것도 꽤 높은데서.
0: 멋있었어요.
2: 네, 패러글라이딩도
0: 멋있었어가
1: 모든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0: 재밌었어요.
1: 모든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패러글라이딩.
0: 그거는 안 어지러워요.
2: 저 그거,
1: 왜 그게 안 어지러워요?
2: 그거 엄청 어지럽게 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저는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예전에 아팠던 적이 있어서 어지러우면 안 돼요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2: 저와 같이 해주셨던 그 선생님이 장난꾸러기셨어요. 아, 그 기류를 타고 원래 착지할 곳을 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착지를 못하셨네요. 바람길을 잘못하셔서. 어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 착륙을 했어요. 괜찮대요. 아저씨 말로는 괜찮대요. 괜찮대요.
0: 근데 진짜 안 무서웠어요. 재밌었어요, 확실히.
2: 전 패러글라이딩은 조금 무서웠어요.
1: 너무 높잖아요.
2: 네.
0: 안
1: 번지점프는 그거보다 더 높아요.
0: 괜찮았어요. 기술. 번지점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1: 아,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2: 그렇죠. 뒤에 든든함이 있으니까.
0: 옆에 있으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저한테 안도감을 주시면서. 근데 다행히 앞에 팀에서 진짜로요. 회오리처럼 엄청 꺾으시더라고요.
2: 전가 봐요. 저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착륙했으니까.
0: 근데 그때 팀이 보니까 젊었어요. 여자분이 너무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막 소리를 하가가 지르는데 너무 재밌어 하는 그런 웃음소리여가지고, 아, 재밌겠다, 라고 했더니, 바로 전문가님이 그러면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2: 저한테 그분이 식사는 언제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1: 아, 물렁거릴까봐?
2: 아직 괜찮아요. 빈속인데요. 아, 그래요? 바람이 참 좋네요. 그러시면서 갑자기 바람길을 타시더라고요.
0: 바람길.
2: 아우, 깜짝 놀랐어요. 회오리를 타시기 시작하는데.
1: 그런 걸로 인해서 다시 찾아오는 손님도 있지만.
2: 아, 그런가 봐요.
1: 그렇지 못한 손님도 있는데.
2: 못 내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취미에 붙으면 하늘에서 내려오기가 싫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셨어요. 진짜로 멀미하셨어요. 그거 보고 제가 나는 왜 멀쩡했지? 아마 진짜 내려갈 때 그런 방법 때문에 약간 어지럽고의 차이가 있었나 봐요.
1: 전문가의 스킬?
0: 네, 그럴 수 있고요. 전 잘 만났었던 것 같아요.
2: 도경이의 사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포의 놀이기구.
0: 네, 그게 딱 떠오르네요. 네네. 우리 또 한번 노래도 들어볼까요? 상큼한 노래 듣고 싶네요. 자두의 고어헤드 노래 듣겠습니다.

0: 자두의 고어에드 노래 들었습니다.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시원한 음식 아닐까요? 깨비님과 경미님은 여름이 되면 꼭 먹는 음식이 있을까요?
1: 전 냉면이요.
2: 전 콩국수, 엄마표 콩국수.
0: 아, 혹시 물냉비냉?
1: 물냉인데,
0: 네.
1: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비냉을 시키고 딸려 나오는 육수를 비냉에 말아먹으면 그렇게 기가 막히다는.
2: 맛있어요. 제가 그렇게 먹어요.
0: 저희 딸도 그렇게 먹어요.
2: 근데
1: 기가 막히네요.
2: 요즘은 바뀌었어요. 다시 물냉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1: 속이 좋지 않아.
2: 아, 그런가요?
1: 위장에
2: 매운 걸못 먹어요.
1: 부담이 주잖아요.
2: 네, 매운 걸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몰랐어요.
0: 그럴 수 있죠. 저 며칠 전에 콩국수 먹었는데
2: 네.
0: 진짜 맛있어요.
1: 저는 오히려 육수, 물냉면을 집에 구비하고 먹을 정도로.
0: 저도요.
1: 그리고 비빔국수, 열무 비빔국수.
2: 그 너무
1: 아, 진짜
2: 맛있어요.
1: 맛있어요. 저희 엄마가 열무국수, 이게 열무 김치를 너무 잘 담그세요, 물김치를. 그래서 그거를 매년 받아와갖고, 이제 점심에, 출근하기 전에,
2: 너무 맛있죠.
1: 비벼갖고,
2: 그 핵심은
1: 야무지게 먹고 가죠.
2: 열무김치죠,
0: 아,
2: 그쵸.
0: 먹고 싶다.
2: 열무 물김치.
0: 아침부터 먹고 싶어진 나는
1: 배가
0: 생각.
1: 꼬르륵 대고 있었네요.
2: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팥빙수를 좋아하세요? 과일빙수를 좋아하세요?
1: 전 과일 빙수.
2: 저희 딸이 과일 빙수 좋아하고, 저하고 직장인 남편분은 그 팥빙수 옛날 빙수 있죠?
0: 맞아요. 네,
2: 인절미 막,
0: 오리지널.
2: 네, 그런 빙수. 그래서 한옥마을 가가지고, 거기, 저 유명한
1: 유명한 데
2: 그곳,
1: 있더라고요.
2: 거기 가서,
1: 근데 팥빙수가 잘못 먹으면 너무 달아갖고.
2: 저희 그분은 다단걸 너무 좋아하세요. 빙수
0: 맛있어요.
1: 하면 그 팥빙수 안에 있는
2: 그렇죠.
1: 쫄깃쫄깃.
2: 그게 꼭 핵심이죠, 핵심.
1: 그렇죠. 그것만 집어 먹어.
2: 그렇죠. 그래서 그 여름하면 우리 저희 집은 꼭 갈려요. 과일 빙수도 있어야 되고 팥빙수도 있어야 되고 물냉이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0: 친구들이랑 군산에서 과일 빙수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과일을 다한 번에 넣어주니까 집에서도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뜻 여러 가지 과일이라서
2: 네.
0: 저희 집에는 수박밖에 없어서 수박 야채를 즐겨 먹습니다.
1: 저희
2: 수박
1: 요새
2: 많이
1: 복숭아가
2: 나오더라고요.
1: 많아요.
0: 오, 놀러 가고
1: 복숭아가
0: 싶다.
1: 황도
0: 완전 좋아요.
2: 오,
0: 맛있어.
2: 달달하죠. 네.
0: 네, 진짜 달달하니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름에 진짜 이렇게 빠질 수 없죠. 근데 왜 이런 걸 먹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1: 제철 과일 그리고 제철 음식을 먹어야지만 그 여름 그 계절을 행복하게 날수
2: 그쵸.
1: 있다는 속설이 있어요.
2: 그리고 우리는
0: 맞아요.
2: 그 뭐지? 더위를 듬뿍 먹은 그 과일들을 먹어야죠.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래야
0: 이겨내죠.
1: 여름을
0: 그렇죠.
1: 시원하게 날수 있죠.
0: 예전에 그 메밀전도 많이 먹었는데, 메밀국수라고 해야 되나요? 열을 내린다고
2: 네,
0: 해서
2: 맞아.
0: 그런 거, 맞아요. 막국수
1: 맞아요.
0: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에 견과류도 좀 넣어주는 그런 데가 있어서 좀 되게 씹는 느낌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맛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1: 보양식이 삼계탕 이런 것만 있을 게 아니라
0: 네.
1: 메밀국수 그리고 비빔국수 이런 것도 이제 보양식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0: 아까 이야기했던 교민님이 그랬나요? 교민님이 그랬나요? 오이냉국도
1: 네, 아,
0: 이야기했잖아요.
1: 맞아요. 오이냉국.
2: 오이냉국.
1: 아, 국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한테 오이냉국. 오이로도 많이 하고 미역
2: 새콤새콤.
1: 넣고 하기도
2: 맞아요.
1: 하고 요즘에는 콩나물로도 그렇게 냉국을 끓인대요.
2: 너무 맛있겠다.
0: 맞아요. 그러니까 여름을 다들 즐기는 방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1: 불
0: 그쵸?
1: 앞에 서 계시지 마시고
2: 시원하게.
1: 시원하게 동치미 육수 한 포면.
0: 그럴 수 있겠네요.
2: 너무 좋아요.
0: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심 속에 여름나기 잘들 하신 것 같아요. 그쵸?
2: 네.
1: 그쵸.
0: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은 옛날에 그 대청마루에서 바람을 맞고, 우리가 부채를 붙이고, 여름방학에 뭐 대청마루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모기 쫓으면서 수박을 먹었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공원, 물놀이, 영화관, 도서관, 카페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다양한 방법도 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먹거리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2: 네.
0: 금방 이야기했으니까.
2: 옛날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 멀리 나갈 필요가 없이 가까운 곳에서도 여름 이 떼약볕을, 이 열정적인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맞아요. 우리 이겨내볼게요. 경민님은요?
1: 네, 추억 여행 잘했고요.
0: 잘했고요.
1: 추억 여행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때도 이만큼 더웠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2: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오염 생각을 해서라도 차로 많이 갈 거보다는 그
2: 가까운.
1: 가까운 곳에서 여름을 날수 있도록 많은 곳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맞아요. 지금은 그 기후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라서 좀 생각을 하면서 대중교통도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까운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멀리 가지 않으셔도 이겨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은 덥고 지치는 계절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시간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꼭 멀리 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 소소한 공원에서, 시원한 카페에서,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시원하고 평안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시민이 만드는 방송 전주 라디오 방송 93.5MHz 낭만무지개였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곡은 콩떡 빙수 악뮤의 노래입니다. 이상으로 낭만무지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스포츠 전북을 꾸며봤습니다. 저희 봉철 라디오에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한 획을 그린 스포츠 레전드를 모시고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탄은 지난 6월 15일 배드민턴의 황제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모시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탄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초창기 홈런 타자로 그 명성을 떨친 해태 타이거즈의 김봉현 선수가 저희 방송에 나오셨죠. 자, 오늘은 제3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체 라디오 특집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특집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 스포츠 전북에서 특집으로 레전드 3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990년대 초반 LG 트윈스의 마운드를 대표했던 투수입니다. 김태원 투수입니다. 당시 큰 신장과 빠른 직구를 앞세워서 파워 투수로서 이름이 널리 알렸으며 1993년에는요 노히트 노런을 기록해서 한국 야구사의 영원한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부모님은요 모두 다 전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 김태원 감독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으니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2: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전주.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앞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 마음에 드십니까?
2: 네, 감사합니다. 그걸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부모님이 전북 출신이라는 것이 매우 반가웠는데요.
2: 네.
1: 전북 어디 출신이신가요?
2: 아버님은 전라북도 부안이시고요.
1: 네.
2: 어머니는 정읍이십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언제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2: 제가 82년도생이기 때문에
1: 네.
2: 82년 태어나서
1: 네.
2: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해서
1: 네.
2: 좀 아쉽게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 다니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출생은 전라북도에서 했고
2: 네.
1: 1년 후에 그렇죠.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태원 감독님의 이 프로필을 좀 알고 싶은데 소개 좀 해 주시죠.
2: 예. 네. 1962년 1월 28일
1: 네.
2: 방년 63세 만으로 예.
1: 네, 네, 네.
2: 그리고

0: 큰 우람한 체구에서 1m 90 정도 되는 체구에서 내려꽂는 직구,
1: 네.
0: 그 체력을 바탕으로
1: 네.
0: 굉장히 위력적인 직구를 보였고, 슬라이더, 커브, 뭐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면서 한 획을 그은 정통파 선발 투수입니다.
1: 지금도 이 말씀이
0: 네.
1: 힘이 넘치십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1m 90cm에다가 지금도 근육질인 팔에 또, 검게 타오른 한 얼굴
0: 예.
1: 건강이 넘치십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네. 자, 우리 까마득한 어린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0: 예.
1: 이제 김 감독님의 이제 부모님이 두분다 전북 출신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0: 예.
1: 본인이 이제 태어난 곳이 전라북도인데
0: 네.
1: 서울에 가셔서는 어디 어느 지역에서 주로 생활했나요?
0: 아버님이 조금 그 중앙 뭐 이런 그 삼청동 이런
1: 그런
0: 무슨 뭐
1: 쪽에서
0: 정부 정치 뭐
1: 정사
0: 이렇게 할수
1: 이런
0: 있는
1: 쪽
0: 곳이
1: 네.
0: 종로구가 아닙니까?
1: 아,
0: 정치의
1: 그렇군요.
0: 생명은 종로구에 종로에서 시작된다. 예.
1: 알겠습니다. 네네.
0: 그래서 거기서 출생신고를 하게 됐고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야구를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0: 네. 그 서울 유속 초등
1: 초등학교.
0: 국민학교가 예, 마포에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이제 공을 잡고 처음 시작을 하는데 한 6개월 돼서
1: 네.
0: 그 학교가
1: 네네.
0: 야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야구를 뭐한 나머지 기간을 하다가 예, 중학교 입학해서 1학년 무렵에 부장 선생님이 저 동네 야구 하는 걸 보고 다시 스카웃을 해서 휘문 중학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야구를 시작한 것이 사실 좀 늦은 편이네요.
0: 그렇죠.
1: 네네,
0: 예.
1: 알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또래보다 어때요? 체격이 컸나요?
0: 지금은 뭐이 정도 신체 조건이고 큰 키에서 뭐 그런 키인데 그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제가.
1: 아,
0: 근데
1: 그렇군요.
0: 나름대로의 스피드가 몸의 스피드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사실 시합을 나가거나 사실 방망이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힘이 부족해서 후보였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네. 저 물줄전자 전담.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예.
1: 그러면 이제 중학교 시절에 야구는 어느 학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나요?
0: 네. 역시 휘문 중학교에서 그 종로구 안에 있는 안국동에 있는 휘문 중학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중학교 시절에 제가 투수가 아니었고 일루수 뭐 유격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포지션을 봤고요. 특히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물주전자 당번이었었습니다.
1: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0: 예,
1: 뭐.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시절에 야구 실력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0: 네.
1: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초 훈련이 좀덜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0: 예,
1: 네.
0: 그때를 거슬러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한 수가 되지 않았나. 그 어린 시절에 혹독하게 시합을 통해서 무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나름대로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 예, 저는 고무적이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일 운동을
0: 네.
1: 시작했다면 어깨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무리가 올 수가 있었는데
0: 그렇죠.
1: 중학교 때부터 체육 선생님한테 발탁이 되면서 늦게
0: 네.
1: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0: 그렇죠.
1: 하나의 장점이 됐군요.
0: 네.
1: 그럼 효문중학교 시절의 포지션은 어디였는지요?
0: 유격수, 일루수, 뭐 외야도 보고요. 멀티플레이어 개념으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사실상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땜빵 선수 개념으로
1: 후보
0: 하게
1: 선수로.
0: 됐습니다.
1: 그 과정이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0: 예. 예,
1: 아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감독님도. 자, 고등학교 시절 이제 휘문고등학교를 지나가지 않고
0: 네.
1: 다른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0: 이어져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휘문 고등학교는 그때는 야구가 완벽하게 정착이 돼 있었고
1: 그렇죠.
0: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휘문 중학교에서도 야구를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코를 못 받질 못해서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지고등학교를 진행을 하신 거
0: 아닙니다. 그 전에 창단팀.
1: 맞아, 맞아.
0: 예, 우신고등학교 창단팀 학교가 있었어요.

0: 네.
1: 그때 이제 거기 창단 감독이셨던 윤정영 감독님이 스카웃을 해서 우신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학교가 1년 조금 넘게 운영이 되다가 또 거기 역시도 해체가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재고등학교로 가시게 됐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재고등학교로 전학 후에 야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배재고등학교로 1학년 2학기 때 투수와 일루수를 병행하면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근데 그때 신장이 갑자기 2학년 요 무렵에 한 13cm가 크는
0: 고2
1: 바람에,
0: 때.
1: 예. 그래서 80이 넘어가는 신장을 갖게 됐고, 체중도 조금씩 불기 시작하고,
0: 알겠습니다.
1: 힘을 쓸수 있는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0: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배재고 선수 시절에 본인을 평가한다면, 야구를 평가한다면 어땠었습니까?
1: 예. 배재구 시절에도 대기만성형, 그리고 몸에 살만 붙으면, 140 초중반은 던질 수 있는 그런 뭐 투구폼이나 이런 장기적인 면은 있었다.
0: 네.
1: 커브의 각도도 상당히 좋고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아직도 조금 미완의 대기 같은 그런 팀의 구성이 완벽하게 몸에 배질 않아서 예, 조금 성적은 부진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1: 네.
0: 대학 얘기를 한번 해보죠.
1: 네.
0: 근데 이 82년도에 이제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감독님은 누구셨나요?
1: 네, 이팔관 총감독님이다 이신 분인데 야구 원로시고요.
0: 네.
1: 대단히 야구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성균관 대학교가 600년 이상의
0: 역사죠.
1: 역사를 갖고 있는
0: 그렇죠.
1: 그런 학교에서 일제 시대 또 내지는 어려운 시기 뭐 그런 시기에 그 감독님이 성균관대학교를 거의 일으키신 아주 유명하신 감독님이십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대 야구팀에 들어가서 성대 삼총사가 있었다. 얘기 들었는데 또 성대 삼총사 하면 옛날에 좀 힘께 쓰는 친구들이 만드는 거였는데
1: 예.
0: 야구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1: 첫째.
0: 예.
1: 놀기도 잘하고, 야구도 할 때는
0: 야구도
1: 진짜
0: 잘하고.
1: 열심히 잘하고,
0: 네네.
1: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바, 의리, 이런 걸로 똘똘 뭉친, 그때 당시 1차 지명들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0: 프로에 성대를 졸업하면서
1: 졸업하면서.
0: 누군 도대체 누구예요 그분들이?
1: 해태의 장채근.
0: 오 장채근 선수 이야
1: 예.
0: 이해갑니다 장채근
1: 빙그레의 한희빈.
0: 허허 이야
1: MBC 총영의 김태원.
0: 유명한 선수들이군요
1: 예.
0: 그냥 전부 그다음에 MBC 청룡의 김태원
1: 예, 그렇습니다.
0: 이야 이분들이 이제 성대의 삼총사가 됐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 삼총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1: 포수는 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는
0: 그렇죠.
1: 게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채근 포수는 그때 당시에 저를 갖다가 투수로서 프로를 갈수 있고 성장을 할수 있는 거를 가르침을 줬다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0: 네.
1: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포수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피칭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으면
0: 네.
1: 혹독하게 했습니다. 한 200개 넘게 공을 던지는데
0: 네.
1: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공은 스트라이크죠.
0: 그렇죠.
1: 받질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0: 아,
1: 그럼
0: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벗어난 걸
1: 예.
0: 자기가 미트, 이제 포수 클럽으로 미트라고 하네. 미트를
1: 예.
0: 댔는데
1: 예.
0: 우리 감독님이 던졌는데
1: 글로 안 들어와.
0: 거기 자기는
1: 예.
0: 가만히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안 들어왔다.
1: 예.
0: 안 잡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제가 그러면서 손짓합니다. 뛰어.
0: 어디로?
1: 예, 공 주워 와야죠. 예. 그러면 저는
0: 야.
1: 그때 당시에
0: 예.
1: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0: 그렇죠.
1: 본인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진짜 이 양당 물고 가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0: 이 장채근 선수가요,
1: 네.
0: 이제 그, 저, 해태 타이거즈, 부터 시작을 해서
1: 네.
0: 포수를 했잖아요. 저희도 한참 중계를 할 때인데, 의리맨이더라고요.
1: 네,
0: 의리
1: 맞습니다.
0: 강하고, 리더십 강하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그 해태의 기질 있잖아요. 그 도끼가
1: 네,
0: 여유 있는 얼굴 표정.
1: 대학 때부터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책이 또 좋았잖아요.
1: 예, 그렇죠. 노지심이죠, 별명이.
0: 근데 지금은 못하죠?
1: 예, 지금은 홍익대학교 감독을 근 한 15년 넘게 하다가 예, 예. 예, 지금은 하양이라고 해야 되죠. 예, 지금 전라남도 광주 이쪽에서
0: 건강이
1: 내려가서.
0: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1: 예?
0: 건강.
1: 아니요, 건강하고요.
0: 건한데 예. 이제 좀 쉬고 계시는구나.
1: 뭐, 대학 감독을 근 20년을 했으니까요.
0: 그러니까. 예. 아무튼 의리의 사나이, 그다음에 실력을 갖춘 네. 포수.
1: 네,
0: 그렇습니다. 페이트 타이거즈의 잊을 수 없는 네. 포수입니다.
1: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장채건 포수가 네. 쌍방울 이글스에도
0: 맞아, 맞아, 맞아.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쌍방울도 맞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희민 선수는 또 어떤
1: 한희민 선수는
0: 관계가?
1: 저랑 굉장히 이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 같은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학 때
0: 네.
1: 그런 투수 운영을 했습니다.
0: 제가
1: 선발 투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뒤에서 버팀목이 돼준 친구가 한희민입니다.
0: 아.
1: 제가 나가서 4, 5이닝을 던지면 그 나머지를 세이브를 해주는 그러니까 승리 방정식이죠.
0: 음흠.
1: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버팀목 역할도 했고요. 제가 좀 지쳐서 선발을 안 하고 뒤로 가게 되면
0: 음흠.
1: 선발로서 5, 6이닝 저보다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해서 저는 한 3승 정도를 했는데 나머지 승수가 몇 승인지 모르겠지만 10승 이상은 대학교 때 한 것 같아요. 한희민 선수가.
0: 아하.
1: 예. 그 언더핸드로 투수로서
0: 그렇죠.
1: 그 잠수함이 뛰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런 형상의 공이 들어와서 업슛이죠. 그게.
0: 자, 예. 그때는
1: 그때 그 공을 던졌어요.
0: 이 한희민 선수 같은 경우가 예. 이제 저 메이저리그 팀들하고 붙으면 메이저 타자들이 못 치는 거예요.
1: 예, 그렇습니다.
0: 잠수함이라고 해가지고.
1: 예, 맞습니다.
0: 그냥 그 파도 치면서 말이죠.
1: 예.
0: 그런 또 장점을 갖고 있는 투수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선발 투수를 한희민 선수가 나갈 때는 우리 감독님이 중간에서 역할했고
1: 예. 그다음에 마무리 역할을. 예.
0: 그다음에 아니면 반대로 예. 우리 감독님이 선발로 나오면 한희민 선수가 중간에서 역할을
1: 예.
0: 했군요.
1: 그렇습니다.
0: 이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네요.
1: 이 세 명의 이 삼총사는
0: 네.
1: 지금 야구판 뭐 저희를 알고 있는 팬불이나 이런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0: 그러면 네. 이 삼총사들이 자주 요즘 연락하시죠?
1: 네, 다 연락하고 한희민 선수는 지금 광주에 있는 송원대학교에서 투수 코치를 역임하고 있고요.
0: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뭐 자주 연락도 하시고 예. 뭐 만나기도 하고
1: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소주도 한 잔 기울이기도 하고.
0: 장채근
1: 예.
0: 선수가 제일 많이 마시죠?
1: 예, 뭐 근데 많이 점잖아졌고 이제 나이들이 있어서
0: 네,
1: 이렇게 똘똘 뭉치.
0: 아무튼 뭐 리더십 강하고 쾌활하고 네. 뭐 터프한 선수가 장채근 선수였는데
1: 예,
0: 거기에 우리 또 감독님이 삼총사가 돼가지고 성균관대학교를 또 우승까지도
1: 예.
0: 했잖아요.
1: 창단 그러니까 네. 제 창단이 아니라 굉장히 이 침체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네. 16년 만에
0: 창단 16년 만에
1: 아니 아니요.
0: 아니 그건 아니고
1: 600년이 넘은 그 야구 역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0: 네, 네.
1: 예. 그 말고 그 16년이라는
0: 전에 16년 전에 우승을
1: 했고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0: 16년 만에
1: 저희가
0: 예.
1: 이제
0: 예.
1: 현역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네, 네. 우승을 시켰습니다.
0: 사실 그때 시절에 야구는 말이죠.
1: 네.
0: 연고대판이었어. 연대 아니면 고대가 우승한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대가 우승했다면 이거 정말
1: 맞습니다.
0: 뭐 빅뉴스 네. 감이에요.
1: 네, 완전 빅뉴스고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학 시절에 우리 이제 김태원 감독이 이제 선수가 그때 당시
1: 네.
0: 그때는 이제 MBC 청룡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 MBC 청룡과 우리 김 감독님과 인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인연이에요?
1: 이게 필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0: 어허.
1: 제가 성대를 성균관대학교를 간 것도
0: 네.
1: 어떤 발판이 되는 부분이고
0: 네.
1: MBC 청룡하고 연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또 거기에 에피소드가 있는 부분이에요.
0: 네.
1: 요즘은 각자 10개 구단이 그 2군 구장, 1군이 훈련할 수 있는 구장 뭐 여러 가지 있지
0: 있죠.
1: 않습니까?
0: 다양한 네. 구장들이 있어요.
1: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프로 구단들이 야구장이 없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야구장을 좀 빌려 쓰기도 하고 연습 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0: 프로팀은 네. 구장이 없으니까 대학
1: 네.
0: 팀에 와서
1: 그렇죠.
0: 이제 야구를 연습했다는 얘기죠.
1: 네네. 근데 그때 MBC 청룡하고 오비베어스가 성대 구장에서 연습 게임도 하고.
0: 아, 오비도?
1: 예, 예.
0: 예.
1: 그때 감독님이 김동혁 감독님이셨고
0: MBC 청룡에
1: 예, 예, 그다음에 그 오비웨어스는 김 그 영 성 영덕 김영덕,
0: 아, 김영덕 감독.
1: 감독.
0: 예. 아, 네, 김영덕입니다.
1: 그래서 연습 게임하고 이게 에피소드가 참 재밌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연습 경기를 할 때마다 제구력이 많이 흔들리는 투수였었는데
0: 네.
1: 희한하게 손끝에 땀이 나가지고 착착 붙는.
0: 어허. 프로팀하고
1: 예.
0: 붙으면.
1: 예, 연습 게임만 하면 희한하게 잘 던집니다.
0: 이게 탁월한 거예요. 그게 예. 행운이에요, 그게.
1: 예. 그래서 잘 던지기니까 양쪽에서 저놈 봐라 대기 만성형이고 스카웃을 할 대상은 되네라고 지목을 하고 있었어요.
0: 그러니까 그때 예. 감독이 MBC 청룡이 김종혁 감독,
1: 예.
0: 유병만 코치.
1: 예, 예, 맞습니다.
0: 이야, 예. 빨간 장갑에 마술사.
1: 예. 그리고 오비웨어스는 김영덕 감독, 김성, 요즘 유명하신
0: 네네.
1: 야신.
0: 네네. 아, 뭐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도, 저도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김영덕 감독. 김영덕 감독은 또 고등학교 감독도 하시면서
1: 예.
0: 머리를 기가 막히게.
1: 맞습니다.
0: 예. 그 공부하는 야구 그다음에 영리한 야구 이걸
1: 네.
0: 하신 분이라고요.
1: 예, 맞습니다.
0: 네네. 네. 김영덕 감독님이 김동혁 감독님이
1: 네.
0: 옛날에 이제 저 훈련을 마치면은
1: 네.
0: 호텔 앞에다 선수를 세워놓고 동대문구장에
1: 네, 네, 네.
0: 이제 집합하잖아요. 네, 개막식 거기 네.
1: 예, 예.
0: 그러면 한 며칠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선수 모아놓고
1: 네.
0: 얘들아, 니들 겨울 동안에 동계훈련 고생했다.
1: 네.
0: 이제 일주일 후면은 네. 시합하니까
1: 네.
0: 올라가서 자유시간 줬다고 그래서 술 먹고
1: 네.
0: 허튼짓 말고
1: 예.
0: 열심히 몸 관리해서 동대문구장에서 만나자.
1: 예.
0: 그게 마지막
1: 그렇죠.
0: 이렇게 그런 예. 식으로 했더라고요.
1: 그래서 그 자율야구죠.
0: 그렇지. 예. 참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1: 네.
0: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MBC 청룡하고 인연이 맺어진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피부로 본인이 느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때 또 한국전력과 또 인연을 맺으셨다고?
1: 예,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저는 프로가 82년도에 생겨서 제가 실력이 사실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0: 네. 네,
1: 부족해서 한국전력 팀이라는 곳에서 4학년 때 초탁 발령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0: 가계약?
1: 그런 비슷한 초탁으로 발령을 내줘서 월급을 조금씩
0: 장학금 지원, 명목으로.
1: 예, 명목으로 지원을 네. 해주는
0: 네.
1: 뭐 그랬기 때문에 한국전력하고도 우리 한국전력으로 실업팀이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예, 글로 와라.
0: 그러니까 네. 이제 감독님 그때 당시에 네. 성대를 졸업하면서
1: 네.
0: 못하면 한국전력,
1: 그렇죠.
0: 잘하면 MBC청룡,
1: 예,
0: 뭐 다 앞길이 예. 열려 있었네.
1: 예.
0: 좋습니다. 자, 그런데 MBC 청룡 이제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말이죠.
1: 예.
0: 그때 당시 라이벌들이 있단 말이에요.
1: 네네.
0: 설린상고 출신들,
1: 예.
0: 강노준, 김건우
1: 예.
0: 이 선수들은 정말 그때 고교 야구 시절에 대단한 예. 스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어느 팀으로 가냐 이게 탑뉴스였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 세 명에 대한 네. 또 얽힌 얘기가 있다면서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이 얘기 들으면 참 재밌고 그 에피소드가 되는데
0: 네.
1: 예. 그때 당시에 서울에 연고지를 갖고 있는 팀이 두 팀이었습니다. MBC 총영하고
0: 오비비어스하고.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선수 우선권을 지명을 할 때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0: 드래프트에서. 그래서,
1: 드래프트에서. 예.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0: 허허. 누가 먼저 예. 지명권을 갖느냐.
1: 예. 예. 그래서 탑이 나오면 한 팀, 우선권을
0: 팀.
1: 갖는 팀이 한 명을 팀. 뽑게 됩니다.
0: 1순위.
1: 예. 예. 그 뒷면이 나오게 되면 두 명을 뽑습니다. 그
0: 다음에 3순위를
1: 예.
0: 뽑군요.
1: 그 다음에 4순위, 5순위를
0: 네.
1: 처음에 뽑은 팀이 뽑습니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거기에
0: 예.
1: 저는 초딱발령으로 한국전력에서 급여를 조금씩 받고 있었고
0: 네네.
1: 설마 나를 뽑을까라는 사실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을 던져서 탑이 나왔습니다.
0: 오비가.
1: 예.
0: 오비베어스가.
1: 오비베어스가 지명 우선권을 차지했습니다.
0: 지명권.
1: 예.
0: 그 누구를 지명한 거예요?
1: 박노준 지명을 합니다.
0: 박노준이 뽑혔군요. 그래서 오비베어스가 됐고. 예.
1: 그다음에 박노준 다음은 무조건 김건우였었으니까요.
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 그다음에 느닷없이 제 이름을 호명을 해요.
0: 이야,
1: 김태호.
0: 이야.
1: 와, 저도 듣고 나서 믿지도 못했고.
0: 대단합니다.
1: 예.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아주 뉴스 에도 나올 정도로
0: 아, 그럼요.
1: 아주 좋은 이 그 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0: 오비의 박노준 1순위, 네. 2순위의 김건우, 그다음에 3순위의 김태원. 그래서 네, MBC 청룡으로 가서 인연이 시작됐다.
1: 네.
0: 자, 그러면은 MBC 청룡은 이제 86년도 그게 86년이란 말이에요. 드래프트 때. 네, 네. 그때 본인 또는 부모님 난리 났겠네. 집안에 뭐 최고의 경사난 거네요.
1: 그렇죠.
0: 네.
1: 어떻게 보면 1차 지명이 된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1: 사실 순번상으로는 3번인데 그렇죠. 1차 지명이니까 계약금도 조금 넉넉히 줬고. 네.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0: 아니, 네. 계약, 난 여쭤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1: 네, 그거 밝히면
0: 왜요?
1: 이 야구판이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0: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예. 제가 김봉현 선수하고 예. 동기라서
1: 예, 예.
0: 그 연봉 계약금을 아는데
1: 네.
0: 김태원 선수가
1: 아, 많았어요.
0: 계약할 때 이 네. 3인방이 네네. 연봉이 높으니까 네. 같이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1: 왜냐면 없죠. 왜냐면 우리가 친구기 때문에요. 노준아, 너 얼마 받았어? 그러면 오, 이거. 뭐 우리는 그 밑에 조금 덜 받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
0: 나중에 예. 저 전주 기전대학교 감독이시니까
1: 네.
0: 가시기 전에는 저한테 한번 적어서 주세요.
1: 알겠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야, 그 연봉 궁금한데.
1: 네.
0: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86년에 입단을 해서 첫해 33경기에 출전을 해서 2승 6패 방어율 2.86으로 괜찮은 기록을 세웠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듬해인 87년에 부상으로 부진하자
1: 네.
0: 그해 군대 입대합니다. 방위로 네. 입대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듬해인 1988년 후반에 이제 방위 제대를 한 후에 이듬해인 1989년에 MBC 청룡에 이제 복귀를 함께 됐죠.
1: 네.
0: 네. 그때 MBC 청룡이 이제 매각이 됩니다. 네. LG 트윈스로 팔려갑니다. 빅뉴스예요.
1: 네.
0: 예.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에 김태훈 선수의 운명을 바꾸는 귀인이 나타났다.
1: 네.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네,
0: 그 그렇습니다. 귀인은 과연 누구신가요?
1: 그 귀인이
0: 네.
1: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획을 그셨고
0: 아.
1: 또 선수 겸 감독을 하시면서 타격왕. 예, 타격왕을 하면서 4.1푼
0: 네.
1: 1위를
0: 네.
1: 하시면서
0: 네.
1: 아주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신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히트 상품이 그렇죠. 이분입니다. 그 전성기를 끌고 갈 수 있게끔.
0: 일본 야구에서 네. 대활약한 스타 아닙니까?
1: 궁금하지 않으세요?
0: 저는 알겠는데. 아,
1: 백자, 인자, 천자.
0: 백인천 감독님.
1: 예, 백인천 감독님이십니다.
0: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그 배짱이 있어 보여요.
1: 예, 예.
0: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근데 그 백인천 감독하고 네. 우리 김태원 투수가
1: 네.
0: 도대체 어떤 인연이냐 말이에요. 또 어떤 또.
1: 89년도에 네. 군 제대를 하고 제가 MBC 청룡, 그때 당시는 MBC의 청룡이었었습니다.
0: 네, 네.
1: 저는 그 전화가 없길래 잘렸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0: 어허.
1: 제대할 무렵에
0: 아니 제대하기 전에 청룡
1: 예.
0: MBC 청룡이었잖아요.
1: 예. 그러면
0: 예.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이제
1: 근데 그 구단에서 연락을 해서 훈련을 나와라 마라 이런 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 이제 나는 아 야구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전화가 와서 매니저가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0: 네.
1: 그랬더니 백인천 감독님이 저에 대한 그 생활 환경 뭐 어떤 집안적인 환경 이런 거를 다 도모하셔서 검토를 하신 겁니다. 그
0: 네,
1: 기간에.
0: 네,
1: 그래서 불렀습니다. 저를 불러서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어떤 제안을 합니다. 네가 10승 투수가 되면
0: 네.
1: 자기가 5파라고 그때는
0: 무역
1: 이런 걸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골프채를 선물을 하겠다.
0: 그 호막 골프채.
1: 예, 그렇습니다.
0: 그걸 수입하시는
1: 예, 예.
0: 그리고 오파상을
1: 예,
0: 하셨군요.
1: 맞습니다.
0: 골프채 호막 세트를
1: 예.
0: 선물을 주겠다.
1: 상당히 비싼.
0: 비싸죠.
1: 예.
0: 비쌉니다.
1: 그리고 못하면.
0: 못하면 10승 이하가 되면.
1: 못하면 네가 100만 원 이하의 네. 술을 사라.
0: 아.
1: 예,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0: 이야.
1: 예. 이거는 획기적인 제안이죠.
0: 10승 이상이면 네. 감독께서 네. 호막 골프채 세트로
1: 네.
0: 풀 세트로 주고
1: 네.
0: 10승 이하가 되면은 네가 나한테 100만 원치 술을 사라.
1: 네.
0: 그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런데 또 우리 김 감독이 또 거기에서 뭔 조건 하나 걸었잖아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조건을 걸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예, 그게 30경기 출전을 해주시는 약속을 해주시면.
0: 그렇지, 그만큼 많이 나와야 10승이 되는 거니까. 예,
1: 그것도 해주시기로 약속을 오케이. 해주셨어요.
0: 아, 그래가지고.
1: 그래서 네. 33경기 출전에서 네, 그 획기적인 해. 승수를 하게 됩니다.
0: 어떻게?
1: 18승 5패를 네. 기록하게
0: 우와,
1: 됩니다.
0: 18승. 야. 예. 그런데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이제 구분이 예. 될 거 아니에요?
1: 이 감독님이 끈기가 있으시고 아까 배짱이 있으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전반기 때 2승 3패로 끝나요, 제가. 전반기 때 너무나 승수가 방어율은 굉장히 좋은데
0: 운이 없었구나.
1: 운이 없기도 승훈이. 하지만 예.
0: 승훈이.
1: 예, 승훈도 조금 없었고 2승 3패로 끝났는데 네. 후반기 들어서 네. 16승 2패로 마감을 시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야. 그게 18승 5패의 개인 최다승이 됐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예. 18승 5패. 그래가지고 예. 약속을 이행해서 승자가 됐네.
1: 네, 그렇습니다.
0: 혼마고 오브리째 받으셨죠?
1: 받았습니다.
0: 지금 안 갖고 계시겠죠?
1: 지금 그거는 어디 흘러서 누가 그거를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대단한 약속. 제자와 스승과의 약속이 내기를 했는데 이 내기가
1: 그렇습니다.
0: 제자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만일 예. 감독의 승리로 끝났으면 이 MBC 청룡 우승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1: 예, LG 트윈스로 이관이 된 후였기 때문에 네. LG 트윈스.
0: LG 트윈스 예. 감독님이 많이 이겼으면 예. 이 팀 우승 못했단 예, 말이에요. 그런
1: 예.
0: 과정에는 못 갔겠단 예.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8승 5패로 개인의 이제 최다승이 됐는데 예. 1990년 리그 후반기하고 91년도 그 다음 예. 시즌에 합쳐서 예. 16게임 연속 연승 기록을 가졌단 말이에요.
1: 예, 그렇습니다.
0: 이것도 또 대기록이에요.
1: 사실상 박철순 선배가 오비베어스 네. 연승이 중간 릴리프로 나와서 승리를 챙긴 것까지 이어지다져서 예, 한 20승 이상 예, 연승을 했어요. 그런데 네. 사실상 저는 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선발로만 등판해서
0: 그렇죠.
1: 16 연승을 한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1: 대단한 기록이다라고 저는
0: 알겠습니다.
1: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박철순, 선동열 뭐 예. 다들 유명한 대한민국의 프로야구를 이끈 그런 최고의 스타인데 네. 거기에 우리 감독님이 이제 끼어든 거예요.
1: 예.
0: 네네. 자, 그러면 1990년 LG 트윈스는 창단 후 LG 트윈스가 창단 후에 첫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해요.
1: 네.
0: 네.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1: 제가 18승이라는 기록을 다승을 하면서 네. LG가 신바람 야구라는
0: 맞죠.
1: 수식어를
0: 그때 그런 얘기 예, 있었어요. 신바람 야구
1: 달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뭐 그 전에 2승밖에 못했고 군대 갔다 와서 네. 혜성같이 나타난 김태원이가
0: 네.
1: 신바람을 일으켰다.
0: 네.
1: 그 안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선동열 뭐 선수는
0: 네.
1: 제가 18승을 하면 달아나는 승수를 갖고 가고
0: 오.
1: 또 내가 뭐 조금 더 방어율을 낮추면 그 승수를 갖고 해서 선의의 라이벌이지만
0: 네.
1: 제가 무슨 골든글러브도 타보질 못했고 다승 뭐 이런 것도 해보질 못했고 맨날 2인자만 했습니다.
0: 네네네. 네.
1: 2위만.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의기소침도 하고 물론 그랬지만
0: 네.
1: 더 굳굳하게 버텨서 네. 예.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 리그 1위는 선동열이었고
1: 네.
0: 2위가 우리 예, 김감독님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1: 네.
0: 항상 2등만 했어요.
1: 예, 맞습니다.
0: 이게 운이 없는 거예요. 선동열
1: 예.
0: 같은 박철순 같은 선배를 왜 만나냐고.
1: 예, 소위 말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 부상도 안 당하나 예,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0: 자 이제 상승 무드를 타고 가던 김태원 투수가 1992년에 10승을 기록하고 이듬해인
1: 예.
0: 93년도에
1: 예.
0: 또 한국 프로야구사의 기록이 남기는 또
1: 노이트 노런이죠.
0: 말씀하셔야 돼. 본인이 하셔야
1: 예,
0: 돼.
1: 예, 예.
0: 노이트 노런.
1: 네.
0: 이 노이트 노런은 9회 동안
1: 네.
0: 안타를 상대방에게 한 개도 허용하지 않은 거.
1: 네,
0: 이게
1: 맞습니다.
0: 노이트 노런인데.
1: 자. 공교롭게 전북의 연고지를 갖고 있었던 쌍방울 레이더스하고 9월 9일 날
0: 네, 네, 네.
1: 노이트 노런을 잠실에서
0: 네.
1: 하게 달성하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사사구 3개를 허용했고 뭐 이때 제가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0: 네.
1: 지역 방송하고 전북 방송에서 네. 제가 뜻깊은 자리에서 네. 이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잠실 올해 7월 11일 날 거행한 올스타 게임에 네. 잠실 야구장이 네.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 옆에 이제 동구장으로 서울시에서 네. 네. 만들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티셔츠를 이렇게 네. 입고 왔고요. 네. 예, 뒤에는 네. 네. 제가 달성한 네. 노이트 노론 이름하고 네. 그 지금 이런 기록들이 적혀져 있고요. 아주 근사하게 알겠습니다. 야구장 이게 딱 홈런 선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
0: 알겠습니다.
1: 뒤에
0: 네, 알겠습니다.
1: 이게 만들어져 있고 네. 그 뭐 지나가는 말로 하면 한대화 선수가 한국 그 결승전에서 네. 잠실 1호로 홈런을 쳐서 네. 그게 기록이 돼 있고
0: 아, 그렇군요.
1: 예 유중일 감독 그 뭐야. 경북고등학교 시절에 1호 홈런 잠실에서 친 게 쓴 게 돼 있고 빙그레 이글스 이강돈 감독 아 이강돈 코치
0: 코치가
1: 예
0: 사이클링 히트
1: 네. 그 다음에 제가 중앙에 딱
0: 티셔츠 뒤에
1: 예 뒤에 프린트
0: 돼 있단
1: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정판이어 가지고 네. 지금 좀 선물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알겠습니다. 구하기가 꽤 힘들었어요.
0: 사진을 찍어만 주시죠 뭐
1: 네네 네,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예. 저 감독님 네. 왜 하필이면 쌍방울이에요?
1: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0: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예, 예. 제가 그 이런 그 경력을 예. 보고는 네. 속으로 아 하필이면 왜 쌍방울이야?
1: 예, 예.
0: 그러나 뭐
1: 그것도 구현적으로 설명을 조금 하면요.
0: 네.
1: 제가 쌍방울은 아버님 고향이자 전북이
0: 그렇죠.
1: 예, 정읍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여기 내려와서
0: 아 그럼요. 예. 저희도 제가 이제 쌍방울 경기를 네. 거의 9년 동안 중계 방송을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중계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그렇습니다.
0: 제가 500게임 이상 중계 방송을 했던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1: 예, 네, 대단하십니다.
0: 그래서 제가 그 쌍방울에 대한 이야기 네. 아주 머릿속에 잘 남겨도 있는 그런 기록인데
1: 네.
0: 그게 우리 감독님이 해서 반갑습니다. 그래도
1: 아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자 다음해인 이제 94년에 예. 에디 준수가 또 한국 시리즈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데
1: 예.
0: 감독님이 이제 투수로서 큰 예. 비중을 차지했겠죠. 그때는 또
1: 뭐 에이스가 계속 이어졌죠.
0: 그러니까 태평양 뭐, 돌핀스하고 예. 결승에서 붙은 거죠.
1: 예,
0: 코리안 시리즈. 네네. 예.
1: 뭐 정삼음, 김용수, 이상훈 이런 트로이카들이 있었고
0: 네.
1: 그중에 에이스라는 호칭을 받는 뭐 김태원이가 있는데
0: 네.
1: 선발 투수로서 190이닝 소화했고
0: 대단하죠.
1: 16승 5패.
0: 네.
1: 평균 자책점이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0: 그러니까요. 이 평균 네. 자책점이 2.41.
1: 네.
0: 야, 이게 한 게임에 2.41 점수밖에 네. 그러니까 2점 내지 3점 사이에서
1: 네, 네.
0: 투수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네. 얼마나 좋은 겁니까?
1: 네.
0: 네, 알겠습니다.
1: 이때 이상훈과 함께 LG의 최고의 선발진을
0: 네.
1: 구축하며
0: 네.
1: 두 번째 우승을
0: 알겠습니다.
1: 예, 이끌어냅니다.
0: 네, 네, 네. 자, 이제 95년에 이제 9승 11패,
1: 네.
0: 96년에 9승 12패로 꾸준히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1: 네.
0: 했는데
1: 네.
0: 95년대 9승 11패를 하면서도 그해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1: 예, 맞습니다.
0: 이게 또 상당히 인생에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예.
0: 네.
1: 이 프로 선수들과 이게 제가 이제 중간급이었었어요. 그때가.
0: 네, 네.
1: 은퇴나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0: 네.
1: 근데 이때 부상을 입으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0: 아,
1: 상당히 두려움이 생기는데.
0: 네,
1: 예. 그래서 10승을 언저리에 넘기질 못하고.
0: 네.
1: 구승을 그냥 꾸준 구승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구승 딱 95년대 구승, 96년대도 구승.
1: 예.
0: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선발 투수로서 네. 출전 횟수가 줄어듭니다.
1: 네네.
0: 이제 그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구단의 어떤 또
1: 네.
0: 선수 관리에 좀 계획이 변경된 거겠죠.
1: 네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 천보성 감독이셨는데.
0: 네. 네네.
1: 세대 교체를 해야 될 절제절명의
0: 네.
1: LG 트윈스가 그런 위기가 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그 많이 그 스카웃을 했어요.
0: 그렇죠.
1: 지금 이제 한화 단장을 하고 있는 공주고등학교의 소녀 고려대학교.
0: 오케이. 네. 뭐 유명하죠.
1: 소녀.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임선동.
0: 네.
1: 휘문.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0: 아주 뭐
1: 예.
0: 야구 종목의
1: 예.
0: 명문 학교를 다 졸업하고 예. 나온 선수들이에요.
1: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입단을 하면서
0: 네.
1: 제 입지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네. 세대 교체 의미에서 네. 예, 뭐 은퇴를 고려할 만한 이런 이제 그 면담들이 오갔죠.
0: 알겠습니다. 네. 이게 98년에 이제 선수로서 은퇴를 합니다.
1: 네.
0: 뭐 앞에서 많은 기록을 세웠는데
1: 네.
0: 그때 은퇴를 하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 어떻게 바로 결정은 못 하고요.
0: 네.
1: 거기 이제 대표님하고 제가 상담 결과
0: 네.
1: 그러면 은퇴를 하는 조건에 있어서 야구 연수 공부 지도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0: 네.
1: 좀 이렇게 도움을 달라 부탁을 해서
0: 네.
1: 뭐 결정을 하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은퇴 결정을 하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프로야구 선수가 100승을 하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0: 네.
1: 100승을 달성을 못했고
0: 85승.
1: 예. 뭐 1000이닝 이상을 던지고 싶었는데 이닝은 한참 더 던졌고요.
0: 그렇죠.
1: 예.
0: 1399
1: 예,
0: 이닝.
1: 그렇습니다.
0: 1399.
1: 예.
0: 1400.
1: 예, 1400이죠. 예.
0: 1399. 예. 예.
1: 평균 자책점은 예.
0: 네, 알겠습니다.
1: 3점대로 마감을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역시나 이것도 통과를
0: 3.43.
1: 했고요. 3.43. 네. 아쉬운 건 탈삼진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1000개를 하고 싶었는데 819개로 끝났고.
0: 819개.
1: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0: 알겠어요. 통산 투수 성적이 85승 77패 예. 5세이브.
1: 예, 그렇습니다.
0: 평균 자책점 3.43.
1: 네.
0: 273경기에 출전.
1: 네.
0: 12년간의 프로 선수 생활.
1: 네.
0: 네. 저는 12년이 좀 짧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 아, 더 할 수 있었는데요.
0: 근데 말이죠. 뭐 지금 생각해 보면
1: 예, 세대 교체 차원이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0: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족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1: 아, 예.
0: 네. 부인 이제 이면숙 씨와는 어떻게 만났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1: 장모님께서
0: 네.
1: 저희 이모님하고 네.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중매반 연애반으로
0: 아, 이게 장모님이
1: 예.
0: 네, 이모의 친구다.
1: 친구, 예.
0: 우리 감독님의 이모의.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 주신 거군요.
1: 네, 네.
0: 그래서 처음 딱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1: 좀 아담한데요.
0: 예.
1: 뭐 거의 내가 홀릴 정도로 이뻐요. 예. 첫 번째
0: 그께서.
1: 첫 인상이 이뻐서
0: 네.
1: 예, 일단 만나게 됐고요.
0: 이야. 예. 그냥 눈에 꼭 호박꽃이 피었구나. 활짝.
1: 예, 예.
0: 뭐. 당시 부인께서는 학생이었어요? 아니면
1: 학교를
0: 직장?
1: 졸업하고 막 그 다음에였었습니다.
0: 뭘 전공하신 분이죠?
1: 예. 중앙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했고요.
0: 네.
1: 예, 한국 무용을 조금 전공했습니다.
0: 예,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결혼은 그렇게 소개를 받으신 후에 몇 년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1: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고요.
0: 네.
1: 예.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갔다 오신지
1: 신혼여행을 많이 다녔죠.
0: 신혼여행을 무슨 네. 또 많이 가요. 또 한 번이면 한 번이지.
1: 그 신혼여행은 많이 갈수록 뭐 이렇게 생기는 부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0: 아, 그러니까
1: 예.
0: 사실 또 신혼여행이라는 것은 선수니까.
1: 네네.
0: 겨울 동계
1: 예,
0: 겨울 시기만 가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알겠습니다. 기억나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1: 뭐 미국도 갔고요.
0: No, 그렇죠.
1: 예, 하와이.
0: 하와이 예. 좋죠. 뭐. 그러면 지금 슬아의 자녀는?
1: 지금 그걸로 영향을 받아서 일남일녀. 예.
0: 일남일녀.
1: 바로 예, 뭐 결혼 무렵에 바로
0: 예,
1: 일남일녀.
0: 그러면 그 일남일녀 자랑 좀 해 주시죠. 아들하고 예. 딸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1: 저는 사실 야구밖에 모르고 야구만 해서
0: 네.
1: 사실 집안 뭐 이런 거. 네. 제 처가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이 술을 먹고 들어오든 늦게 귀가를 하든 아이들이 깨기 전에
0: 네.
1: 남편으로서 신문을 본다든가 아침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달라라고 해서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모범생 예. 그리고 순탄하게 자기 잡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0: 네.
1: 뭐 나름대로 자랑한 이게 자랑을 하면 자식 자랑하면 팔부출이라 그래서 좀 그런데
0: 네.
1: 뭐 잘 적응하고 있고요.
0: 네.
1: 예, 연년생으로
0: 네.
1: 예, 93년, 94년 이렇게.
0: 네, 그래서 아드님은 네. 방송사 모 방송사 PD.
1: 아이고 예.
0: 딸은
1: 네.
0: 엔터테인먼트에.
1: 예.
0: 근무하고 있고.
1: 예, 근무 부장 정도.
0: 이야.
1: 팀장.
0: 결혼 지나서. 아직 안 하셨나요?
1: 예, 그러나? 결혼은 희한하게 안 하네요.
0: 예. 요즘 좀 늦어졌어요.
1: 네, 예.
0: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가족 얘기 들었으니까.
1: 네.
0: 이제 야구 얘기로 좀 들어가죠. 다시 또. 자, 은퇴 후에 이제 코치 연수를 해외로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어디 네. 다녀오신 거예요?
1: LA 다저스 주니치 드래곤즈. 근데 LA 다저스는 그 LG에서 부름을 받는 시기에 몇 개월 없었고요.
0: 네.
1: 주니치 드래곤즈는 뭐 연수를 제대로 했습니다. 이때 알겠습니다. 코치 연수를 통해서 네. 얻은 게 여러 가지 있어요.
0: 네.
1: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첫 코치 생활은 어디였는지요?
1: 부름을 받고 LG 트윈스 예, 99년도에
0: 토종이니까
1: 네.
0: 토종 코치 해야죠.
1: 예, 거기 LG맨이니까 LG에서만 네.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0: 투수 코치로.
1: 네, 투수 코치로.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수 코치를 하는 동안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이 또 투수 코치로 영입을 네. 한 것 같아요.
1: 예, 예.
0: 또 손을 뻗었군요.
1: 그 배경이 있었어요, 사실. 99년도에 LG 코치를 하다가
0: 네.
1: 한 3년인가 4년 하다가 감독이 경질, 이광은 감독이 경질되면서 네. 김성근 감독이 그 후임으로 오셨는데
0: 네.
1: 김성근 감독 역시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경질되면서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0: 같이 나가게 예. 되겠군요. 네.
1: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 서정환 감독 및 단장님께서 광주의 그 동성고등학교라는 학교에 그래도 제법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으니 선수들이 거기에 가서 조금 그 선수들을 지역용고니까요. 기아 타이거즈에서 영입을 할 수 있으니 네. 조련을 해달라라는 오케이. 부탁을 받고
0: 네.
1: 기아 타이거즈에서 광주 동성고등학교로
0: 감독으로.
1: 어떻게 보면 코치로 파견 나가게 된 거죠.
0: 그래. 투수 코치로 그러면.
1: 네네.
0: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그때 도대체 그 학교에.
1: 광주 동성에 거물이 있었습니다.
0: 누구?
1: 한 학년 차이들인데 한기주, 양현종,
0: 야.
1: 윤명준이라는.
0: 대단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이 선수가 탐나니까
1: 네.
0: 그야말로 우리 감독님이 코스를 다 밟았고
1: 네네.
0: 해외 연수도 다녀왔기 네. 때문에 이 학교에 보내서 이 보석을 만들자.
1: 네.
0: 한기주, 양현종,
1: 예,
0: 윤명준을
1: 예.
0: 만드셨네요 결국.
1: 결국 만들었죠.
0: 네.
1: 윤명준 선수는 고려대학교를 보내서 두산 베어스를 들어가서 걸쭉하게 활동을 했고요.
0: 네.
1: 뭐 양현종 이름 석자만 돼도 대체수고요.
0: 지금도. 예.
1: 한기준은 불출에 160km 가까운 공을 던지면서 참 대단할 줄 알았는데
0: 네.
1: 부상 때문에
0: 네.
1: 또 이렇게 하여튼 이름 석자 들으면 한기준은 아는 선수고요.
0: 알겠군요. 예. 그럼요. 다 이제 한 획을 지금 다 긋고 있어요. 이
1: 예,
0: 선수들이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봉황대기 대통령배에서 이제 광주 동성고등학교가 이 투수 3명 때문에 또 우리 감독님 때문에
1: 이게 재밌는 이게 레파토리예요. 봉황대기는 시즌 마지막에 한기주 선수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 때 봉황대기고요.
0: 네.
1: 대통령배는 연이어서 3학년 때인데 정관왕 한다 그랬어요, 제가.
0: 오. 너무 욕심이죠, 뭐.
1: 그 정도인데.
0: 그때도 5개 정도 전국 대회가 있었잖아요. 예, 예.
1: 뭐 봉황대기 우승했고 대통령도 그래서 그 다음 경기는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준우승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0: 아니 글쎄.
1: 예.
0: 아 그런 건 아는데
1: 네.
0: 너무 욕심 부리셨어요.
1: 예예.
0: 아 그냥 좀 다른 고등학교도 잘하셨어요. 봉황대하고 예. 대봉기 우승.
1: 그렇습니다.
0: 자 이제 시간이요.
1: 예.
0: 지금 저희가 한 8분 정도 남았어요.
1: 아 예.
0: 이제 조금 질문에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서
1: 네, 알겠습니다.
0: 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 거기서 이제 동성고등학교 나와서 대구 상원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1: 네.
0: 거쳐서 전남 나주시의 야구 발전을 위해서 김성한 세태 네. 감독이 나와라 네.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네. 뭐 야구협회 나주 야구협회 네. 전무이사를 또 부임해요.
1: 예. 네.
0: 어떤 일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1: 김성한 감독님이 야구의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0: 그렇죠.
1: 지금도 역시 대단하시고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KBO에서 운영하는 KBO 배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를 나주에서 하자.
0: 네.
1: 나주 천변에 야구장을 준공하고
0: 네.
1: 나주시 남평초등학교 리틀 네. 야구단 해서 세지중학교까지 이어지면서
0: 네.
1: 그런 활동을 하자. 네. 야구 발전을 위한.
0: 네.
1: 그래서 제가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0: 나주 하면 배가 유명한데 먹는
1: 예.
0: 배.
1: 예.
0: 그 도시에다가 야구팀을 또 바람을 넣네.
1: 예, 그렇습니다.
0: 이야,
1: 예.
0: 공헌하셨구나. 그만큼 예. 또 그 선수들이 커가지고 지금 다 또 기아 타이거즈 예, 와서 지금 선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한 선수는 지금 한화의 2군에서
0: 네.
1: 지금 군대 갔다 와서 활약을 지금 잘하고 있답니다.
0: 네. 자, 그 뒤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서울로 상경을 해서
1: 네.
0: 아카데미를 개설했어요.
1: 예. 네. 제가 그 아카데미 지금도 이름을 치면 연락이 지금도 오는데요. 원 베이스볼 아카데미라고
0: 네.
1: 내 이름의 원자 끝자를 땄고 그리고 네. 또 원은 원팀이 되고 야구에 진짜 둥글둥글하게 야구에 매진하자라는 의미로 네. 개설을 해서
0: 네.
1: 후진 양성에 뭐 이바지했고
0: 네.
1: 그다음에 강서구 리틀 야구 B팀도 만들게 됐고 예.
0: 그게 이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 네.
0: 10년 동안
1: 네.
0: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셨단
1: 그렇습니다.
0: 말이에요.
1: 예.
0: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 현재 우리 감독님이
1: 네.
0: 전주 기전대학교 야구팀 감독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24년도에 오셨는데 어떻게 기전대학교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1: 자, 처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 네.
1: 부모님 고향이고 저도 제2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하고
0: 네.
1: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0: 네.
1: 학교의 총장님이야 부총장님이 거기에 축구부는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좀 하시고 싶어서
0: 네.
1: 저한테 연락이 왔고
0: 조희천 총장님 그다음에 네. 조덕현 부총장님
1: 예 그렇습니다.
0: 뭐 저도 잘 알고
1: 아, 예.
0: 경망 있는 교육자십니다.
1: 예 네. 맞습니다.
0: 네네. 네.
1: 그래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겠다.
0: 네.
1: 예, 그런 조건을 갖고 전주 기전대가 기가 좀 있습니다.
0: 기가 또 있어요.
1: 예,
0: 뭔가
1: 기세나 그 학교 캠퍼스를 보면 그 거기가
0: 네.
1: 옛날 그 일제 강점기
0: 시대
1: 선사 같은
0: 오.
1: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곳이고.
0: 아, 그럼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런
1: 예, 그런 학교 기가.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
0: 이야.
1: 예.
0: 아, 정말.
1: 그래서
0: 어떻게 됐어요?
1: 그게? 예. 그래서 제가
0: 예.
1: 첫해는
0: 예.
1: 선수들 후진 양성. 여기는 기회의 땅이다.
0: 네.
1: 너희들이 기량을 마음껏 다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있게끔 이기는 시합이 아닌
0: 네.
1: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전패를 해도 된다.
0: 음하.
1: 그래서 결국은
0: 25년도에
1: 예.
0: 창단은 24년에 했는데
1: 네.
0: 25년도에 전패를 했단 말이에요.
1: 전패.
0: 근데 1승 하나 유일하게 한 게 있다며.
1: 예. 제가 제 손으로 했습니다.
0: 뭐,
1: 대진포 뽑아가지고 부전승 탔습니다. 그게 유일한 1승이었습니다.
0: 아, 예. 다 과거의 과정이에요. 이게
1: 예,
0: 과정.
1: 예.
0: 그러셨구나.
1: 예.
0: 그리고 이제 26년도.
1: 네.
0: 올해 벌써 우승했다고요.
1: 예. 올해는 선수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감독으로서 기질을 발휘하겠습니다.
0: 네.
1: 이기는 시합 하겠습니다.
0: 네, 네,
1: 라고 해서 5승을 거두게 됐고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0: 5승 거두어서 이제 성적 이걸 내기 시작했어요.
1: 네.
0: 내년에 이제 감독님의 실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1: 네.
0: 내년에는 어떻게?
1: 첫 번째 공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프로 선수 배출을 좀
0: 그렇죠.
1: 전라북도에서
0: 그렇죠, 그렇죠.
1: 또 전주고등학교가 있지만
0: 네.
1: 대학교에서 배출을 네.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희망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4강 이상의 성적을 내는 예,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0: 네.
1: 그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0: 네.
1: 조금 물론 프로를 못 갖고 진출하는데 약간 소외되고 나는 안 돼. 근데 할 수 있는 그런 하면 돼라는 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0: 네.
1: 2027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저건희 감독님하고 시간은 2분 남았습니다.
1: 네.
0: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 네.
0: 1분씩 대답해 주세요.
1: 네.
0: 자, 이제 감독님으로서 지도자로서
1: 네.
0: 앞으로 야구에 목표가 있으시다면
1: 저는 야구 선수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0: 네.
1: 취업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네.
1: 취업에 합리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2년, 저희 학교가 2년제이기 때문에
0: 네.
1: 3년제로 갈 수 있게끔
0: 네.
1: 또 야구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
0: 네.
1: 그 다음에 편입까지도 제가 소개를 할 수 있게끔
0: 네.
1: 하는 것. 그래야지만 그 선수들이 졸업을 하고 행정가로, 야구 행정가로 또 내지는 다른 트레이너 파트나 재활 파트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더 야구 발전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참 좋은 네. 말씀 많이 하셨는데.
1: 네.
0: 자, 한 가지 이제 질문 더. 이제 이 스포츠 감독들이
1: 네.
0: 특히 야구 감독들이 스트레스를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1: 네.
0: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1: 좀 웃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0: 네네. 예.
1: 저는 선수들하고 같이 뛰고 던지고 합니다. 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2시간 30분 이상을 배팅볼이라고 하죠.
0: 네네네.
1: 타격 연습을
0: 그렇죠.
1: 하는 걸 저는
0: 프리배팅 연습을 예. 때 감독이
1: 던져줍니다. 던져주고. 직접.
0: 이야.
1: 예. 그렇게 해서 땀을 비우듯이 쏟고 나면 선수들이 감독님 미친 거 아니야? 물도 갖다 줍니다. 감독님 쓰러집니다 하면서 물도 갖다. 이게
0: 감독님
1: 호흡이고.
0: 던지니까 예. 애들이 숨을 모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빈틈없이 때려야
0: 그럼요.
1: 되고요.
0: 그럼요. 예. 그게 발전하는 거죠.
1: 예, 발전하는 겁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1: 네.
0: 항상 뭐 50대, 60대가 아니니까
1: 네.
0: 네. 아무쪼록 오늘 나오셔서
1: 네.
0: 장장 55분 동안
1: 네.
0: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원고 질문지 다 소화를 했습니다.
1: 예, 아주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오늘 만나면 영원히 잊지 않겠고요.
1: 네.
0: 또 이 저 우리 감독님을 우리 저 완주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1: 네네네,
0: 추천해 주셔가지고
1: 예. 김병철 감독이 쌍방울 레이더스 출신이고요.
0: 네네.
1: 예.
0: 그래서 아 맞아
1: 네.
0: 김태원 선수가 있었어.
1: 네네네.
0: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잖아요.
1: 예, 감사합니다.
0: 저는 제2의 고향의 지도자로서 오신 거,
1: 네.
0: 그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느꼈습니다.
1: 네.
0: 꼭 달성하시고
1: 네.
0: 오래오래 아버지의 고향이면서도 본인의 고향이시니까
1: 네.
0: 네. 꼭 좋은 지도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특집 스포츠 전부 투수 김태원 편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자, 제 4탄 특집 스포츠 전복을 또 곧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한 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김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정말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단어 하나를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처음에는 그냥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그 생각이 났고요. 집에 와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나버린 일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꿀 수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사람은 어쩌면 기억도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혼자요. 몇 년 전 일을 다시 꺼내놓고 그때의 말과 표정과 상황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 끝난 일이고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머릿속에서 자꾸만 떠올라 맴돕니다. 좋았던 일도 그렇고요. 후회되는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억은 오래되어 희미해지는데 어떤 기억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지나간 시간의 어느 한 토막, 어느 한 순간 말입니다.

기억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요. 가끔은 제가 찾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먼저 저를 찾아옵니다. 막상 어떤 때는요, 꼭 생각하고 싶은 것이, 생각을 떠올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 정말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반대로 또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불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나간 기억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요. 후회되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참 좋았지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또는 그런 선택을 할 걸 하는 기억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것이요. 꼭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보다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일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와 지금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 기억을 바라보는 나는 계속 달라지고 있었나 봅니다. 20살에 겪었던 일을 30살에 바라볼 때와 40살에 바라볼 때, 그리고 50살이 넘어 바라볼 때는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떠올랐다던 그 기억은요, 좀 아쉬운 상황에 후회하는 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시간과 생각이요, 잠깐 스치고 지나는 게 아니고요, 불현듯 아무 이유 없이 떠올랐는데, 그와 관련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게 잠깐 스치고 지나는 게 아니라 하루 중에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절로 자꾸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생각하고 싶은 건 기억이 안 나서, 특히 요즘 저는 명사하고 사람 이름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건 떠오르지 않는데 뭔가 아쉬운, 물론 기분 좋은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순간순간 떠오르지만, 아 하고 아쉬운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떠오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처럼 후회되는 일을 생각할 때는요, 이런 말이 따라붙습니다. 그때 만약, 그때 만일, 하지만 말처럼요, 그때 만약, 그때 만일은요, 말 그대로 말처럼 만약이고 만일인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쉽고 후회될 수 있지만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안 가본 길이기에 그 길에 대한 막연한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몰라주고 있을 뿐이지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어때요? 설령 그게 최선이 아니었다고 해도요, 이미 지난 일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만일이고 만약입니다. 돌이킬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좋으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또 다른 아쉬움과 다시 한 번만 그때로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낮까지 그 시간 속에 가둬놓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기억은요, 돌아보라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행히요, 이 날은 갑자기 우연히 떠오른 기억이긴 한데요.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찬찬히 되새겨보면 후회되는 순간도 있지만요,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요, 아쉬운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아, 그래, 뭐 어쩌겠어, 지난 일이야, 이렇게 하고요. 좋은 기억만 가끔 한 번씩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태비, 파란색.

태비 파란색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9회 방송이고요. 다음 주면 130회네요. 뭐 늘 같은 방송이고 같은 날이지만 뭔가 이렇게 10단위, 10단위로 29에서 30으로 바뀐 이런 때 저는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 128회 책갈피 방송 전주의 팬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128회 방송 내용은요. 속초로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가 많이 막혀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차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있었고요. 그 차들을 보다 보니까 차가 막혀서 둘레둘레 제일 앞에 기사님 앞쪽으로 보이는 그 차들도 밀려있는 차들도 보고 옆에 천천히 지나는 가끔 정차해 있는 차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아, 차 정말 많다. 저 차들은 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피서를 다녀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휴가를 떠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출장이나 경조사 때문에 이 길을 지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들 이유는 다르지만 같은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산과 하늘도 보였는데요. 그날은 정말 맑은 날이었어요. 산은 여름답게 푸르렀고 이게 지난주 방송이니까 8월 초잖아요. 지금만 해도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그때는 피서의 휴가의 절정기였죠. 여름답게 산은 푸르렀고 하늘은 파랗고 맑았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이 도로 위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사정을 안고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엔 같은 하늘을 보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같은 하늘과 산을 보고 지나면서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밖의 풍경이 눈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폰에 이런 생각들을 적고 있는데요. 저는 일상에서 봤던 에피소드나 들었던 생각들을 책갈피를 통해서 함께 방송을 나누다 보니까 이 이야기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순간 깜빡하고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메모장에 적거나 폰에 간단하게 적어놓거든요. 이날도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폰에 이 상황과 생각들을 적고 있었는데요. 적다가 고개를 들어서 밖을 보니까요. 하늘이 그새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스 뒤쪽, 조금 전 버스가 지나온 방향의 하늘을 바라봤더니요. 그쪽은 여전히 아직 파랗고 맑았습니다. 버스가 흐린 구간으로 들어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맑았던 하늘의 일부가 흐려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마주하는 감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해서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기분이 좋지만 날씨가 흐려지는 것처럼 흐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니 날이 흐리고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지만요.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리면 어딘가는 맑은 하늘일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상황이나 일상의 마음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같은 하늘과 산을 봐도 지금의 상황이나 마음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하늘은 흐리지만 버스가 지나듯이 가다 보면 맑은 하늘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고개를 돌려 맑은 하늘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128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준님이 더운 날씨에 건강한 지역 미래 활동 되세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책갈피에 처음 남겨주시는 글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요. 입추가 지났잖아요. 물론 입추가 지나도 한참 덥긴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그런지 아니면 절기를 속일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고요. 어제 그제 다니면서 만난 지인분들이 그래도 한참 더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해서 귀뚜라미 소리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는 여름, 네, 미준님 건강하고 좋은 일 많으시길 기대할게요.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초록초록의 느낌이 좋네요. 스마일 하는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싱그러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소나기가 잠깐 지나고 살짝 선선해졌습니다. 피서라는 말만 들어도 부럽. 저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고 집콕 집캉 쓰예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요. 집콕 집캉 쓰 에어컨 틀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최고입니다. 아, 네. 피서도요. 놀러 가는 것도요. 가기 전에 설레고 현장에서 뭐 놀러 왔기 때문에 해방된 여유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도 집 나가면 집들하면 다 고생입니다. 실제로 속초에 매주 출장을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버스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속초에서 내릴 때 대다수의 이제 놀러 온 속초에 놀러 온 피서객들은 막 까르르 웃기도 하고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 아니면 저는 내렸지만 그 대합실에 앉아서 있다 보면 속초 해변에 있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엄청 피곤해 보여요. 더구나 한참 막 이글거리면서 뜨거운 햇볕 아래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햇볕이 뜨겁고 더워서 해수욕장에 예전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 피서객들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해수욕장 해변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캉스, 홈캉스네요. 홈캉스네요. 그리고 호텔에서도 우리가 호캉스라고 하는 것들 하기도 하죠. 네. 속초에, 제가 사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요. 출장을 다니는데 보통은 당일로 갔다 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길어지면 잘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한 2주 전부터는요. 제가 보통 숙소를 마련할 때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숙박 앱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는데 저는 보통 저렴한 곳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저렴하면서 시설 좀 깔끔한 곳을 선택하는데 바캉스, 네, 피서 처리되니까 늘 자던 방인데 가격이 3배나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깍제깍 네, 안 자고 바로 버스를 타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초록의 느낌이 좋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지난주 썸네일 방송 보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린 소나무님. 그린 소나무님도 초록초록 소나무네요.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번 콘셉트는 민트 기분도 상쾌합니다. 방송 들으며 생각에 잠시 잠겼습니다. 저를 다독여주는 느낌도 들었어요. 더운 날 잠시 쉬었다 갑니다 하시면서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단어에는요. 지난주 내 네, 앞서 그린소나무님도 말씀 주셨는데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 전자팬 너튜브에 올릴 때 썸네일 이미지를 올리죠. 네, 지난주가 연두빛 그리고 허브 민트 이런 게 컨셉이었습니다. 네, 단어에도 향이 있는 것 같아요. 수영님이 이번 콘셉트는 민트 기분도 상쾌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왠지 우리가 민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그 민트향, 네, 화하는 민트향이 날 것도 같고 초록색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단어가 주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나르체갈피를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민트향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나는 여름 역시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해월리 오나수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버스 맨 뒷자리 창가는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점점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차멀미가 심해서요. 그닥 바쁘지 않고 다음 배차 간격이 가까우면요. 다음 버스 앞자리 두 번째를 선호합니다. 슈퍼마켓에 가려고 오후에 잠시 외출했는데요. 불볕 더위에 너무 더워서 속이 메슥거렸어요. 가로 열고 튼튼한 거와 좀 거리가 있는 허약자 가로 닫고 그때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목격하고요. 제발 제발 소나기나 한바탕 내려라 기도했는데요. 야속하네요. 수원지와 저수지 물이 부족해서 이 여름에 수돗물 단수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네, 눈물 찍 아쉬워한 이모티콘 올려주셨고요. 화분에 자라는 고구마요.
가을의 땅소 기대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에서 덧붙여준 글이 있으세요. 바라던 소나기가 내렸네요. 기분이 좋아 잠시 외출했는데요. 내가 왜 물 웅덩이에 비친 반영을 보고 있지? 헐. 네,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버스 가장 뒷자리 창가는 피하고 싶은 자리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가장 뒷자리를 선호하진 않아요. 그런데 버스 예매를 하다 보면 좀 급하게 하다 보면 아니면 변경을 하다 보면 다 차고 가장 뒷자리밖에 남지가 않을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음 차 타는 것보다는 일찍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뒷자리 가는데 그때도 가장 뒷자리인데 가장 뒷자리가 좌석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양 옆에 오른쪽 왼쪽 창가 자리가 있을 때는 뒷자리지만 거기를 예매해서 타고 가고요. 가운데 두 좌석은 너무 불편해서 저도 기다렸다가 다음 차를 타곤 합니다. 가장 뒷자리라고 해도 양 옆에 창가는 지나는 창밖에 풍경을 보고 하니까 그리고 또 뒤에 가장 마지막 자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쭉 뭐하고 있나 구경하면서 기사님 앞쪽으로도 풍경이 유리문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호하진 않지만 양옆은 좋아하고요. 가장 앞자리에서 두 번째를 선호한다고 해주셨어요. 은하수님은. 근데 저는 선호하는 자리는 압도적으로 가장 앞자리 1번 자리입니다. 기사님 바로 뒤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기사님 바로 뒷좌석을 비워둘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조심하다가 다시 또 요즘에는 기사님 뒷자리를 첫 번째로 예매합니다. 자리가 있을 때는. 그 은하수님이 말씀 주신 앞에서 두 번째 자리는요. 거기도 괜찮긴 하는데 제가 거기는 복불복이에요. 버스에 따라서 좌석 두 번째 자리나 세 번째 자리가 타이어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버스를 타면 좌석 밑으로 타이어가 올라온 정도의 공간이 들어와서 다리가 높게 좀 불편한 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자리를 예약할 때는 이게 타이어가 있는 자리일까 아닐까 그것만 아니면 두 번째 자리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내렸으면 근데 야속하게 안 내리네 했다가 수정한 글을 보니까 소나기가 내렸나 보네요. 네, 이제 확실히 소나기나 비가 오고 나면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예전보다 더 선선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나기가 내린 후에 물 웅덩이에 비친 반영 보셨군요. 지지난주 책카페 방송 내용이 이거였죠. 소나기가 내린 다음에 까만색 아스팔트 위에 물 웅덩이가 고였는데 그 물 웅덩이에 세상의 모습이 반영으로 비치더라. 그래서 까만 아스팔트에 고인 일정 정도의 물 안에 그때 마침 소나기가 내린 다음에 맑아져서 파란 하늘, 맑은 하늘, 흰 구름이 뜨니까 그게 더 푸르러 보이더라? 눈에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비친 내 모습과 관련된 반영의 이야기를 했었죠. 사진도 당시에 지지난주에 올려드렸던 보이는 나리오에 그랬던 기억입니다. 화분에 자라는 고구마요. 네, 화분에 이 방송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고구마 순을 참 예뻐하고 좋아하거든요. 그 덩굴을요. 화초도 좋아하지만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석 달이 됐네요. 석 달 전에 고구마 두 개를 잘 골라서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담고 고구마 두 개를 유리컵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한 3, 4주는 거의 반응이 없다가 고구마의 뿌리가 나오고 순이 나오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데 이제 넝쿨도 두 개 다 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고구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양분으로 줄기가 자라고 잎도 자라는데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하니까 자꾸 노란 잎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도 주곤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둘 다 화분에 옮겨 심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수경재배하는 것들을 화분에 옮겨 심으면 내지는 원래 화분 흙에 있다고 해도 식물이 자람에 따라서 좀 더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저희가 마치 어디 해외여행 갔을 때 물갈이 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분갈이에서 오는 흙갈이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거기 적응하는 동안은 좀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잎이 노래지기도 하는데 그 순간을 이제 고구마 두 개가 막 지나고 튼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재팬 너튜브에 보이는 날이 후에 지금의 상황 엊그제
정확히는 그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한번 올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의 레몬레이드.

0: Wait, hold up, stop.
1: 에스파 레모네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8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싱클라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칸도님은 요즘 멀리 강원도로 출장을 자주 가시는군요. 고속도로가 고속으로 달려야 제 기능을 하는 건데요. 때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심한 정체로 제자리에 머무는 때도 있죠. 마치 주차장 같다는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오래전 직장 다닐 때 완주에서 오랜 기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장기 연수를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인천 집에 오고 월요일 아침 일찍 동료와 카풀하여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고속도로 어느 지점에 서인지 차가 꽉 막혀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옆에 동료가 완주 연수원 가는 차가 어쩌면 이리로 많지? 네. 다시 읽을게요. 옆에 동료가 아, 완주 연수원 가는 차가 어쩌면 이리도 많지? 했습니다. 모두 다른 일로 다른 곳에 갈 텐데 동료의 재치 있는 푸념이 참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일시적으로 그곳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목적지에 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 옆차에 있는 사람은 우리 차 안의 일행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순간 일시적으로 그곳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갈 때도 그렇지만 일상에서 무언가의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에 집중하거나 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나라와 같은 비슷한 상황, 내가 한참 막 정신없이 바쁘게 업무에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하지만 다들 바빠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좀 일을 그렇게 휘몰아치듯이 다 끝내놓고 마감 처리하고 아휴 하고 다음날 좀 한숨도 쉬면서 카페에 앉아 있으면 같이 카페에 있는 다른 손님들 그리고 카페 유리창으로 밖으로 보이는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봐도 참 여유있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하고도 이어지죠. 어떤 얘기냐면 버스가 지금 한참 휴가철이니까 고속도로에 많이 밀리잖아요. 더구나 휴가지와 연계되는 지난주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처럼요. 그러면 내가 차가 막 밀리고 할 때 아, 뭔가 일정을 보러 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요. 업무 때문에. 그러면 업무에 늦으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뭐 엄청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밖에 하늘이 맑은지 뭐 파란지도 볼 여유도 없고 설령 그게 눈에 들어온다고 해도 눈에 들어올 뻔 마음에 들어오는 건 아니어서 아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밀려있는 차들이 더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급해 보이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뭔가 여유가 있고 풍요로우면 출장을 다 마치고 뭔가 시간의 제한 없이 복귀를 하는 차 안에서라고 하면 그러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좌석에 등을 딱 기대고 음악을 듣다가 창밖을 보다가 그러면 아 오늘 날씨 참 맑구나 하늘이 파랗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령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이 밀린다고 해도 그것조차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저처럼 마음이 조금 여유로운 그게 뭐 업무를 마치고 오던 아니면 피서를 떠나던 피서를 마치고 오던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그랬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마음이 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버스를 타고 오다가 차가 많이 막히니까 아 역시 휴가철인가 보다 정말 많이 막힌다 하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나는 업무 때문에 갔다 오는 건데 휴가로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불현듯 아니겠구나. 휴가를 갔다 오는 이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제가 대다수는 제가 탔던 고속버스에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 왠지 복장이나 그런 거 보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분들도 본인들이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저를 봤을 경우에 저 사람도 휴가를 갔다 왔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창밖에 지나는 차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당시에는 업무를 마치고 오는 길이어서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맑은 하늘도 보고 멀리 푸른 산도 보면서 참 좋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까 하다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제가 업무를 마치고 오는 것처럼 누군가는 업무를 마치고 오거나 업무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휴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뭔가 급한 소식, 그게 지인이나 가족들과 관련돼서 걱정되는 일 때문에 급하게 가는 아니면 지금 뭔가 고민이 많은 상황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거니 맑은 하늘을 본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르겠구나. 그리고 조금 전까지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긴 했지만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보면 맑은 하늘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의 상황이나 마음도 흐리게만 보이지만 고개를 두리번거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맑은 하늘이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이어서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듣다가요, 앉아있던 책상에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네요. 오늘도 파랗고 맑은 하늘입니다. 밖은 많이 무덥겠지만 실내는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놔서요. 시원한 책상 앞에서 바라보는 창밖의 풍경은 맑고 시원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원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고 있지만요. 그래서 하늘이 예뻐 보이는데요. 지금 밖에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저 파란 하늘도 엄청 뜨겁게 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엄청 뜨겁게 보이겠죠? 하고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밖에 있으면 오늘만 해도 그래요. 여기 방송국에 오기 전에 밖에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그 잠깐의 순간도 차에서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했는데 내려서 잠깐 걸어오는데 그 순간에 땀이 막 엄청 막 또 나더라고요. 걸어오니까 지금 스튜디오는 또 다시 시원해져서 이 스튜디오에서도 창문이 있거든요. 창문에 보이는 바깥은 참 맑아 보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가면 또 다시 더운 무드로 바뀔 것 같아요.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보통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파란 하늘이 좋아 보이면 그 생각만 했는데 생각하니까요. 제가 기분이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이 웃는 것에도 야속한 적이 있었네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속상하거나 할 때 주변의 지인들, 아니면 지인들이 아니라고 해도 거리를 걷다 보면 뭐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 받으면서 막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가거나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괜히 나하고 상관없는데 서운해 보이고 야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반대로 가끔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좋거나 상황이 좋다고 해도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누군가는 상황이 안 좋거나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처럼 엄청 더우면 그런 기분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네, 경희님 글 감사합니다. 이어서 누씨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속초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아 갈매기는 없던가요? 히읗 히읗. 파란 바다가 넘실대고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황금빛 모래사장과 맑은 하늘 상상만 해도 좋아요. 히읗. 업무여도 좋으니 속초로 출장 가고픈 1인입니다. 네, 웃는 이모티콘. 날이 너무너무 더워요. 더위 안 드시게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속초하고 물길 무늬가 한 30개 정도는 적어주신 것 같아요. 갈매기가 속초, 제가 이제 업무만 보고 오다 보니까 바닷까지는 안 가는데 터미널에서 걸어서 5분 거리가 속초 해변, 속초 해수욕장이어서 딱 한 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갈매기를 제가 봤던가요? 갈매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있었는데 그날만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갈매기는 못 봤고 제가 사진도 그날 많이 찍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갈매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나중에 속초 해변에서 찍었던 사진을 확인할 때 갈매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갈매기가 없습니다. 네, 그날만 조금 갈매기도 더웠기 때문에 네, 피서를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업무여도 좋으니까 속초로 출장 가고픈 1인입니다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출장을 해마다 16년째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바쁘게 업무만 보고 올 때는 바다를 못 보거든요. 그러면 제주 시내는 뭐 전주 시내든 인천 시내든 강릉 시내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내만 보다가 오는데 제가 보는 바다라고는 제주공항에서 내릴 때 창밖으로 보면서 그러면 멀리 밑에 제주도 육지가 작게 보이고 바다가 보이잖아요. 아 바다다 하고 보고 내렸다가 시내만 왔다 갔다 일하다가 다시 복귀하려고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가 점점점 하늘로 올라가면서 밑에 아래를 보면서 아 바다다. 이게 바다 보는 거 전부입니다. 네, 높은 하늘에서 보는 거. 그래도 마음은 제주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은 속초잖아요. 아직 뭐 속초나 여름에 어딜 못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더운 때보다 이제 조금씩 날이 시원해질 때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소망드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8월 둘째 주에 동해안 라인을 따라 다녀올 계획입니다. 속초 바다 생각을 하니 설렙니다. 그 생각을 위안 삼아 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8월 둘째 주, 이제 곧 가시겠네요? 네. 앞서 루시님 그래도 말씀드렸지만요. 7월 말에서 8월 초가 가장 우리가 무덥다고 보통은 말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실제 올해도 그랬고요.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막 기온을 보였죠. 엄청 더웠죠. 그래서 이런 때, 더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딘가에 여행을 가는 재미도 있지만 너무 더우니까요. 그때를 지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오히려 그렇게 연차를 쓰는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더운 때보다 그리고 그때보다 덜 밀리잖아요. 네, 지금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시님, 소망드레님 혹시라도 네 여행 다녀오시면 소망드레님은 이제 가실 것 같고요. 여행과 관련된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속초 좋네요. 일이라도 좋으니 속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은 이래도 가서 일만 하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하늘을 보는 사람마다 다른 상황, 다른 생각인 것처럼요.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만 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뭐 서울 아니면 뭔가 하니까 여행지가 아닌 바닷가가 아닌 아니면 멋진 산이 없는 뭐 그 어쩔 수 없이 일만 하다가 오는 그런 장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면 뭐 아쉬운 부분이 더한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바닷가나 여행지 여름에 그런 곳에 가는데 풍경도 전혀 못 보고 발도 한번 못 담그고 일만 하고 온다. 속초가 바닷가였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여행지잖아요. 아 저요 어쩌다 보니 지난주 이번 주에 속초 이야기 너무 정말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속초 홍보대사 이런 거 아 속초 시장님이 네, 이 방송을 들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을 보는 사람마다 다른 상황 다른 생각인 것처럼요. 네, 이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었죠. 네,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여름엔 바캉스인데 선풍기만 돌리고 있음. 네, 우는 이모티콘 동해바다가 뭘까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동해바다, 동해 쪽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바다가 동해바다, 왼쪽에 있는 바다가 서해바다입니다. 남쪽에 있는 바다는 남해바다죠. 동해바다. 그 소망드림님이 앞서 8월 이제 곧 동해안 라인을 따라 여행을 다닐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동해바다 일주를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20년 정도 됐네요. 선배 한 분과 후배 한 분 이렇게 세 명이 짝을 이뤄서 팀을 이뤄서 한 일주일로 해서 남해를 먼저 갔다가 부산부터 해서 울산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강릉 그리고 다시 잠깐 육지로 들어와서 대관령 양떼목장을 갔다가 다시 해변가로 가서 양양 속초? 네, 순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해를 타고 쭉 갔던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벌써 20년 전인데 그 기억을 이렇게 더운 날이면 야금야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참 좋았지라고 하면서 오늘 주제처럼 문득 떠올라요. 네, 덥고 하면 설령 지금 바로 피서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그때가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동해바다 한번 가보세요. 겨울에도 좋아요. 겨울바다 동해는요. 이 말은 그러면 겨울까지 지호님 바캉스를 가지 말라는 얘긴데요. 아닌 거 아시죠? 이어서 상민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요. 하늘이 맑든 흐리든 하늘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땐 아무리 맑은 하늘이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 게 마음인가 봐요. 저 원래 이런 감성적인 사람 아닌데 히읗히읗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감성적이신걸요? 뭘요? 그렇습니다. 계속 비슷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글이요. 업무라도 좋으니 나는 바닷가 한번 다녀오고 싶다. 그런 기분으로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 일로 다니지만 네, 뭔가 여행을 가는 그런 마음처럼 음악도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맑은 하늘이나 아니면 푸른 바다, 푸른 산을 본다고 해도 그 상황의 풍경을 보는 사람마다의 기분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상황으로 속상해 있던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하늘과 바다를 본다고 해도 그 풍경들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나 마음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뭐 더우니까 바닷가에 여행을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면 당연히 푸른 바다, 맑은 하늘, 파란 하늘, 맑고 기분 좋게 다가오겠지만 설령 속상한 마음으로 걱정을 안고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본다고 해도 두 가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바다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지금 상황이 답답하다고 해도 바다나 맑은 하늘을 보면서 위안이 되는, 그래서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따라서 답답했던 아니면 고민도 뭔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치유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누에라 EXE. Come on, let me.

누에라 EXE 듣고 오셨습니다. 누에라 EXE 뮤직비디오 보고 좋아서 네, 음악도 선곡을 해봤는데요. 누에라입니다. EXE 한번 상황 되시는 분들은요. 뮤직비디오 뮤비 한번 찾아보세요. 뮤비의 컨셉트가 한 80년대, 90년대 정도의 컴퓨터를 복고풍으로 그때 일상을 다루고 있거든요. 재밌게. 아, 그러면서 정말 잊고 있던, 뭐, 플로피 디스크라던가, 아니면 뭐, 프롬프트 같은 것들, 아, 기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에라의 EXE입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디지털이. 그때만 해도, 지금 이렇게 AI까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고, 막 인터넷을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못 했는데, 두 개가 좀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화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예전에 봤을 때 SF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수 있었던 그게 피지컬? 네, AI도 그렇고요. 터미네이터 막 그런 거 있죠. 빠르게 지나고 있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가 생각보다 환경 오염되면 나중에 지구가 아파하면서 환경에 기상 이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미 너무 빠르게 되고 있죠.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날이 여전히 더워도 8월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방학은 길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방학이 한 달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휴가철도 무더위에 힘을 못 쓰네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어렸을 때는 저의 경우도 선무님처럼 여름방학 정말 길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계약이 남아 있으면 아 일기 안 썼어 하면서 날짜 날씨 같은 거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그래도 너무 똑같은 일기를 쓰면 안 되니까 계속 뭔가 기억을 하면서 쓰기도 하지만 새롭게 창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탐구 생활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노랗고 좀큰 요즘도 탐구 생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것들. 그한 달이 참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달 금방이죠. 네. 8월도 덥다 했는데 벌써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보면, 우리가 2분의 1을 뭐한 6월, 7월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시원해질 날만 남은 거예요. 한참 더운 날을 우리가 견디고 지나왔기 때문에요. 이어서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밀리면요. 저 같으면 하늘도 산도 눈에 안 들어왔을 텐데 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때 제 마음이 뭔가 여유가 있었나 봅니다. 때문에 여유롭게 하늘도 눈에 들어왔던 거고요. 이런 마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제 스마트폰에 메모도 남기기도 했고요. 이때 뭔가 갑자기 제가 마음이 여유롭다가 밀리고 하니까 휴게소를 자주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근데 제가 갑자기 화장실에 급하게 가고 싶었다. 라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 맑았던 하늘 눈에 안 들어오겠죠. 여유롭게 보이던 밖에 밀리던 차들도 여유롭게 안 보이고, 아, 왜 이렇게 막혀? 피선을 왜 와가지고 차가 이렇게 막히게. 그렇겠죠. 마음이 풍경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책갈피는 항상 다양한 색의 향연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특히 색이 편안하면서 예뻤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수박 이미지와 초코칩 쿠키 그리고 허브도 예뻤어요. 그리고 항상 셔츠 색상을 기본색으로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보다 보니 머그컵 색상도 셔츠 색상과 결이 같은데요. 조금 짙은 색이어서 좌측 상단과 진행이라는 글자의 배경색처럼 보이던데 맞게 본 건지 궁금합니다.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여름마다 진행자님께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선선해질 거예요 하고 하신 지가 3번, 그러니까 3년째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은 입추가 이틀 지난 오늘 갑자기 뜨거움이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는 뜨겁다 못해 따가운 날씨 속에 출장을 다니며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요. 다녔던 건물들에 신기하게 휴지통이 보이지 않아서요. 주머니에 불룩하게 넣고 다니다가 카페에 가서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마셨던 음료에 빈 피트병이 두 개였는데요. 이것도 계속 들고 다녔는데 카페에 분리수거하는 휴지통이 보이지 않아서요. 또 계속 들고 다니다가
다행히 지하철에 분리수거통이 보여서 버릴 수 있었어요. 마시고 있던 또 다른 피트병은 다 마시고 또 계속 들고 다니다가 집 아파트에 와서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저는 쓰레기가 늘 걱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뜨거워져 가는 기후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신성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물건은 버리고 새 것으로 다시 사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감탄하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뿌듯합니다. 재작년부터 언젠가는 이렇게 쓰레기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거의 매주 이번 주에 할까 하곤 했었는데 오늘인 것 같아요. 이 지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며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 건강한 매일 되시길 원해요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웃는 이모티콘 여러 번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노란색입니다. 지난주는 컨셉이 뭔가 허브향, 네, 초록초록 민트향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뭔가 오렌지, 레몬, 파인애플 노란 부분, 네, 그런 게 컨셉입니다. 네, 그런 셔츠 색상에 맞춰서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옷 입는 것도 왠지 촌스럽게 깔맞춤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선선해질 거예요 라고 세연님이 적어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 했네요. 정말 이제 한참 입추도 지났지만 한참 더울 날들을 지났기 때문에 덥더라도 이제 점점 더워지는 게 아니라 가을로 향하는 선선해지는 날들일 겁니다. 좀 더 힘내시게요. 그리고 쓰레기와 관련돼서 분리수거 때문에 한참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말씀처럼 그럼요. 신성한 작업입니다. 칭찬합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쿵! 꽉 찍어드릴게요. 기후위기 앞서도 너무 빠르게 우리가 디지털 세상 되는 것처럼 물론 디지털 세상 되면서 AI와 관련돼서 전기 사용이 많아지고 이것도 기후위기하고 관련 있지만 따로따로 본다고 해도 기후위기도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더 빠르게 지나기 전에 그래서 예전엔 정말 하늘이 맑았었지라는 말 하기 전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세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들어 가야겠어요.

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 그래서 만약에 그때 만일이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NSYNC I Want You Back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여름, 지나는 여름에 좋은 기억 많이 만드시길 기대합니다.

네, 8월의 중순이 와버렸네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고 그 더웠던 날도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놀아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놀자.

0: 레드 소울 피버 놀러 장에서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치라고 잘생긴 분이 나오고 계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네, 93.5. 네, 오늘은 놀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김광림 DJ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0: 무겁다고.
1: 아, 네, 진짜 신나게 놀려고 갔는데, 네, 신나게 TV만 보다 왔습니다.
0: 밤바닥 아니라 방바닥.
1: 방바다를 보고 온 거죠.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0: 예. 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1: 네네.
0: 동문대장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역 밴드죠? 아우리에. 이게 유재하 콘서트에서 음악경대 대상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네가 보낸 기프티콘.

0: 네, 아우라, 네가 보낸 기프티콘. 노래가 보면은 예전엔 나올 수 없는 거잖아. 기프티콘이란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거 이제 네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보시면 제가 소개하시면서 동문대장이라고 하셨잖아요.
1: 아, 네네네. 네.
0: 동문대장이라고 한 이유가 따로 계신 건지.
1: 아, 이때가

0: 저에게 이 동문대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때가 제가 밴드 생활을 하다가 밴드를 그만두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왜 동문대장이냐? 동문 쪽에 있으니까 네. 동문에 내가 짱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동문 블루스라는 그 라이브 펍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솔로 활동을 한다고 갔는데 거기 계신 이제 사장님이 아 그럼 활동명을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동문대장 이런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하필 또 그때가 딱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 진짜 열심히 솔로 활동을 해보려고 나왔는데 네. 예, 코로나로 거의 한 2년을 쉬었죠.
1: 네. 네. 지금 이제 밴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밴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네. 솔로로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보면은 밴드 활동할 때하고 솔로 활동할 때에 혹시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밴드 활동할 때보다 이제 솔로가 좋은 점은 특히 보컬들이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노래들을 선별을 해서 하기가 좋다는 거. 대신 이제 밴드는 모든 인원들의 어떤 그런 그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뭐 기타가 하고 싶은 노래도 있고 뭐 드럼이 하고 싶은 노래도 있고 근데 보컬이 모두를 감당하기에는 쉽지는 않으니까.
1: 네. 어쨌든 솔로는 약간의 자유로움이 있고
0: 그렇죠.
1: 밴드는 자유로움. 그래도 화합의 맛이 있고 네네네. 그런 어쨌든 뭐 양쪽 다 좋은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밴드는 진짜 네. 든든하니까
1: 그렇죠.
0: 딱 뒤에가 쫙 갖춰져 있으면 예, 든든합니다. 근데 혼자서 하려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1: 사실 밴드는 현장에서 들어야 제일 그렇죠. 매력인 것 같아. 네. 이게 저기 음악으로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기타가 빵 울려주고 하면
0: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1: 예.
0: 네.
1: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오늘 나오셔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시는 노래. 예.
0: 아, 제가 리스트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가장 의미가 있는 곡. 그니까 제가 지금 여태까지 노래를 무려 한 30년 넘게 불렀네요. 그러고 예. 보니까. 네, 대학교 때부터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부터 노래를 부르긴 했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통기타를 치면서. 근데 이때 제가 노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1: 예.
0: 기타를 워낙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타를 치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노래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옛날에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던 신승훈님 아시죠?
1: 예.
0: 네, 신승훈님의 그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듣고 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때 노래를 엄청 연습을 열심히 해서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도 첫 음으로 들려줬던 노래가 아마 그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노래를 제가 한번 시청 한번 드리고 싶네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첫 노래.
0: 네, 첫 노래.
1: 신승훈의 미소 중에 비친 그대.
0: 네.

0: 네, 지금의 동문대장이 있게 만든 노래,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1: 아,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예, 가슴이 뭉클뭉클하네요.
0: 참 희한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노래도 듣는 것은 그렇게 좀 자주가 아니었던 거.
1: 그러죠.
0: 왜 그럴까요?
1: 많이 부르긴 불렀는데, 또 막상 또 여기 이런 또 특수한 공간에서 들으니까,
0: 네.
1: 더 어떤 그 옛날의 추억이, 풋풋했던 추억들이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잘못 듣잖아.
1: 그렇죠.
0: 뭐, 특별하게 이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노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계신가요?
1: 부를 때 왠지 그런 감정이입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금도 제가 가끔씩 가요를 부르면 신승훈이님이 그런 비슷한 창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렇게 이 노래를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옛날 때는 거의 신승훈님의 모든 곡 노래들을 다 카피를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0: 신승훈은 모르지만 스승님이라는 거죠.
1: 그렇죠. 저한테는 스승님이죠. 네.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또.
0: 예, 그렇죠. 최근에 그 노래 냈었는데, 그 노래 괜찮더라고요.
1: 네네네.
0: 두 번째로는 이제 저 임재범의 비상. 그리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1: 네, 제가
0: 두 곡.
1: 늘 자주 부르는 곡이기도 하고요. 네.
0: 이 노래를 뭐 좋아하시는 이유가 따로 계신지.
1: 임재범님의 비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거잖아요. 많이 힘들었을 때 인생을 살다 뭔가의 난관에 부딪히고 힘든 일이 터졌거나 그랬을 때 뭔가 마음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노래를 듣고 있을 때그 정화되는 느낌? 그리고 다시 힘을 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보면.
0: 그렇죠. 아,
1: 네.
0: 그런 의미에서 혹시 또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도
1: 그렇죠.
0: 아마
1: 걱정 말을
0: 그랬는데.
1: 한 거죠. 네.
0: 아, 동문이라는 곳이 좀 특수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동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뭐
0: 거기를.
1: 한옥마을 옆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네. 뭐랄까? 그래도 그쪽에 많이 모여 있죠. 그래도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제가 또 활동하고 있는 동문 블루스라는 곳도 있고요. 매주 뭐 금토일 꼭 공연을 하니까 저녁 9시에
0: 그렇죠.
1: 가끔가다 저도 한 번씩 나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또 동문사거리라고 표현하는지 옛날에
1: 그렇죠.
0: 그 동부시장 있던 데서 밑에
1: 네네네.
0: 내려오는데 어쨌든 이제 한옥마을하고는 옆에 있지만 한옥마을은 다른 전주만의 공간인 거잖아요. 그게
1: 그렇죠.
0: 전주만의
1: 네.
0: 문화공간.
1: 네네네.
0: 제가 알고 지금 활동하신 곳 많은 곳 말고도 지금 공연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걸 알고.
1: 그렇죠.
0: 그래서 맛있는 막걸리도 있고.
1: 그렇죠.
0: 아,
1: 네.
0: 콩나물값도 있으니까.
1: 놀러 오시면 참 볼거리, 먹을거리,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0: 늦은 시간까지 밤을 패야 할수 있는 동안.
1: 그렇죠. 네.
0: 그러면 우선 임재범의 비상 그리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네, 임재범의 비상,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두곡 듣고 왔습니다. 두 곡이다. 그래도 어떻게 위안을 아까
1: 네, 그렇죠.
0: 남에서 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안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뭐
1: 사연이 있었다는 거겠죠.
0: 그렇죠. 그
1: 그렇죠.
0: 사연이 뭘까요?
1: 아하, 이 노래를 좋아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20살 때, 대학생 할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거든요.
0: 예.
1: 그래가지고, 노래를 진짜 오랫동안 해왔죠. 근데 30대, 제가 초반에, 아무래도 이제 음악 생활이라고 하면 옛날 때, 밴드 생활이라고 하면, 뭐, 수위 말하면 이제 뭐 술, 담배, 여자. 뭐
0: 그렇죠.
1: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자는 빼고, 술과 담배가 난무하는 그런 생을 좀 살다 보니까, 아, 말 그대로 이제 목소리가 갑자기 어느 특정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믿었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3년을 노래를 쉬었습니다. 지옥 같은, 저한테는 참,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하지 못하니까.
0: 그렇죠.
1: 밴드도 다 쉬고, 노래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쉬면서, 그래도 노래는 조금씩 조금씩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골 노래방이 생겼었어요, 그때. 딱 가면은 사장님이, 저기 끝에 방, 골방이 하나 있거든요. 마지막 그, 거의 한두명 들어갈 수 있는 방.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가면은 항상 말도 않고, 네, 들어가고 막 시간도 그냥 거의 무제한으로 놓으셨어요. 한 시간만 계산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집을 안 보내는 거예요. 노래를 계속 부르라고. 네, 아무튼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쉴 동안 이 노래가 그때 너무 와서 꽂힌 거예요. 비상이란 노래가.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무리하지 않고 술도 끊었어요. 그때 술도 끊고. 예, 아무튼 모든 대외 활동을, 그때는 뭐 모임 나가면 거의 콜라만, 예, 콜라 피처 하나씩 먹고 다녔었어요. 예, 콜라 먹고 취한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0: 아유, 그런
1: 모르겠지만,
0: 사람은 주위에
1: 아,
0: 있더라고요.
1: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됐었던 그런 노래였죠. 임재범님의 비상은 지금도 제가 좀 꿀꿀하거나 힘들 때한 번씩 열창을 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노래를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정말
1: 그렇죠.
0: 힘든 시기였을 거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듣고 위안을 받고 하다 보니 이 노래 불렀을 때 감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노래든지 뭐
1: 네.
0: 원래 노래 부르는 걸 제가 들어봐서 아는데 아, 왜 느낌이 달랐는가를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 네.
0: 알겠습니다. 지금 저뭐 밴드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1: 지금은
0: 생활인이신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뭐 어떤 뭐
0: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1: 아, 저의 직업은 다들 보시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자동차 쪽,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인스톨러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의 뭐 이제 썬팅, 뭐 블랙박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한 지금 26년 차니까, 네, 뭐 장인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가 있겠죠?
0: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썬팅 예를 들어서 하고, 뭐
1: 그렇죠.
0: 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더잘 들리겠네요.
1: 아, 네. 옛날 때는 이제 카우디오도 했었으니까. 예, 네,
0: 그러시군요.
1: 그렇죠. 또 이쪽에는 뭔가 좀 많이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0: 그렇죠.
1: 자동차, 옛날 때는, 대학교 때는 이제 음향업체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네,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네, 또 자동차에 와서는 또 오디오도 만지고, 예, 네, 여러 가지. 계속 노래도 하고 있고.
0: 그러니까 이게 노래하고 결국에는 관계되는 근데 사실은 이제 뭐든지 갖다 붙이는 거지만
1: 네, 그렇죠.
0: 그래도 이제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했었으니까 이런
1: 네,
0: 거죠.
1: 그렇죠.
0: 다음 신청곡이 이제 가져오신 노래가 이승철의 아마추어인데요. 이 이야기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승철입니다. 아마추어.

0: 네, 이승철 아마추어 듣고 왔습니다. 아유, 이승철
1: 네.
0: 참 노래 잘해요.
1: 그리고 제가 참 오늘 골라온 리스트를 보니까 진짜 다 힘을 내시오라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본인도
1: 네.
0: 모르게 이렇게 당기는 것 같아요.
1: 그니까요. 예, 저도 이런 노래를 제가 치유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뭔가를 주고 싶으니까 더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돈뭐큰 원동력이 있는 거겠죠? 네.
0: 이승철의 아마추어를 이제 그래도 뭐 신청곡이라보다도 어쨌든 간에 추천곡으로
1: 네네.
0: 좀 말을 좀 바꿔야겠어요. 신청곡이란 표현보다는 추천곡이
1: 추천곡.
0: 좋을 것 같아요.
1: 네, 추천곡.
0: 예, 예, 갖고 오신 이유가 따로 계시는지.
1: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항상 노래방을 가면 거의 대부분 이 노래들은 다 부릅니다.
0: 그렇죠.
1: 원래 더 많아요, 지금. 근데, 시간의 한계상 있다 보니까 제가 딱 추려서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아마 말씀하시면 뭐 한, 제가 노래방 가면 그래도 한 2시간에 3시간 정도는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네, 이 노래 아마 방송 한 3번 정도는 나와야지 제 리스트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0: 그런데 보면,
1: 네.
0: 비상도 그렇고, 걱정 말아요. 그대도 그렇고.
1: 네네.
0: 아마 저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노래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이게 좀 쉽게 달려들었다가 목 다치고 나오는 노래들이
1: 네, 숨쉬다가 예, 숨쉬다가 약간 기절할 뻔도 네. 하고 약간 그런 노래들이 좀 있죠. 네. 네.
0: 그런데
1: 쉼 없이 쭉 가기 때문에.
0: 정말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노래를 좋아하고 한다고더라도 노래방에서 한두 시간을 노래를 부른다는 건. 아, 엄청난 것 같은데.
1: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0: 뭐, 이제, 목을 한번 이제, 다쳐서,
1: 네네네.
0: 뭐, 특별하게 좀 관리도 하고 계시겠지만은, 혹시, 개인만의 목을,
1: 목을
0: 보호하는.
1: 아, 보호하는 방법이요? 일단은, 안 되는 노래는 하지 마세요.
0: 우문현답입니다.
1: 네, 그렇죠. 목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네. 무리하게 부를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어차피 근데 하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0: 예.
1: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셔야지 그냥 특히 또 음주하시면서 저는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노래 부르라는 얘기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노래를 진짜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0: 아,
1: 네.
0: 그렇겠네.
1: 진짜 노래만 하셔야 돼요.
0: 내 기분에 서서 그날은
1: 네.
0: 노래가 잘 들은 것 같지만
1: 네, 그렇죠.
0: 나중에 그 녹음된 걸 보면은
1: 네,
0: 이게 뭐지?
1: 엉망진창이죠.
0: 네, 그럼 이제 노래방 공간에서 계속 지금 노래를 부르시고 지금 이제 솔로로도 지금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1: 그렇죠.
0: 노래를 부르실 때 혹시 뭐 어떤 그런 특별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1: 저는 특히 이제 노래를 맨 처음에 어떤 노래를 불러야겠다 싶으면 저는 이제 노래를 먼저 듣고 연습을 하기보다는 가사를 먼저 읽어봅니다.
0: 아.
1: 가사를 그냥 독백하듯이 그게 도움이 나중에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0: 아.
1: 예.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 감정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시집 읽듯이 그 가사를 차분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노래 하시다 보면 그렇게 해보시면 지금 아니요 더 많이 아마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실 수 있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 그 네. 감정들 올라면 노래도 더 훨씬 더 부르는
1: 아무래도 그렇죠.
0: 네, 듣는 예. 분들도 훨씬 좋고
1: 네네.
0: 아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1: 중요한 팁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그 뭐 경연대회나 같은 데 심사위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까 저 이승철도 그랬지만 독설도 알렸지만 말하듯이 노래하라는 게
1: 네.
0: 지금 방금 말씀
1: 어떻게 보면 약간 일맥상통할 수도 있어요. 네.
0: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 주면은 쉬울 텐데 독설부터 아유 농담입니다. 아, 이 노래도 역시 그렇군요. 이게
1: 네.
0: 지금 뭐 아, 추천곡이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 네.
0: 듣고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0: 제목을 말은 해야겠죠?
1: 네.
0: 자, 흰수영고래, YB.

0: 네, YB 인수염 고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가
1: 이것도 뭐 제가 밴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YB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밴드라고 하면은 좀 그럴란가요? 근데 제가 봤을
0: 뭐
1: 때는
0: 인정합니다. 저도.
1: 네, 가장 많은 팬층들을 아우르고 있고, 네, 뭐 정통 지금은 나이도 지금 엄청 많으신데 지금 하고 있는 그 YB에 보면은 엄청 트래시하게 네, 하고 있잖아요. 슬래시 메탈을 하고. 와, 저는 그 나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렇게 품고 있는 분들이라.
0: 엄청나게 이제 노래도 힘 있고 와 진짜 밴드 보컬이 이런 거라고 딱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다 밴드 보컬이네요.
1: 그렇죠.
0: 임재범
1: 네네. 특히
0: 신화이였어.
1: 뭐 밴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YB는 거의 단골이죠, 단골. 예,
0: 단골이죠.
1: 우리나라에서 밴드 하면서 윤대원 YB 밴드를 안 해봤다 하면 이건 밴드를 한게 아니죠.
0: 그러니까요. 저는
1: 네.
0: 이제 뭐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은 YB에서 그 수많은 히트곡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래서 저작권료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했더니 아 윤도현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게 창피해서 부르겠냐 했던 나는 나비가
1: 그렇죠. 저도 요새 잘 부르고 있습니다.
0: 예.
1: 네.
0: 그 베이스 치는 게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난다네. 예. 그분이 이제 예,
1: 네.
0: 작곡을 해가지고 타박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윤도현 밴드 중에서 저작권으로 제일 많이 받는
1: 아, 저도 공연하다 보면은
0: 사람이거든.
1: 다른 노래들은 뭐 그냥 또 관객분들이 좀 심드렁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나는 나비 하면 자동 떼창이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이게 은근히 신나요.
1: 그렇죠. 저도 신나고 관객분들도 신나고 저도 한 번씩 이제 분위기 좀 처진다 싶으면 한 번씩 하고 있는 노래긴 합니다.
0: 그 대목이 멋있는 것 같아. 날개를 활짝 할때 사람들이
1: 그렇죠.
0: 진짜로 날개를 활짝 피는 것 같아. 이제 마지막 추천곡으로
1: 네네.
0: 윤종신의 오르막길을 갖고 오셨는데 이유가 따로 계신지.
1: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살이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나이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예 조금 먹었거든요. 네 근데 뭐 세상살이 살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살아나온 이 세상을 가장 노래에 잘 응축한 노래가 아닌가. 예.
0: 윤종신이 보면은 그 생활의 연착사
1: 그렇죠.
0: 밀착형이라는 건데 이건 정말 이제 나이를 먹어서 많이 나올 수 있던 가사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윤종신의 오르막길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네.

0: 네, 사랑해요. 윤종신의 오르막길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늘 참 신청곡, 제 신청곡, 아, 추천곡이죠? 네,
0: 예.
1: 추천곡 너무 들어주셔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아니네, 말이 꼬이네요. 네.
0: 아, 그게 왜
1: 네.
0: 꼬이시냐면요. 아,
1: 그러니까요.
0: 제가
1: 마음이 앞서고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0: 그러니까요.
1: 예, 네, 아무튼 이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이 멘트를 그냥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생방의 묘미인가요, 이것도?
0: 자, 이제 오늘 놀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그래도 함께 해주신, 소감. 그리고 혹시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1: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오광민 DJ님과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오, 재밌네요. 네.
0: 재밌죠.
1: 다음에 또 한 번, 네. 한번 다시 또 이렇게 또 섭외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부푼 기대를 안고 또 여러분들과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예, 오늘 또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0: 예, 이건 흔히 말하는 낚시 방송. 저희가 이제
1: 네.
0: 그 음악 나갈 때 둘이 뭔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 우리 이런 거 하면 어떨 것 같아?
1: 네, 오늘 또 오늘 낚였네요. 네.
0: 그러니까 오늘 또 대여를 하면 낚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아, 바쁜 와중에도, 우리 또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좋은 추천곡. 아, 근데 정말, 희망을 주는 노래들인 것 같아요, 다.
1: 네.
0: 제가 좀 뭐, 이 이야기를, 뭐,
1: 요즘
0: 나왔으니까,
1: 날,
0: 나오, 네, 나왔으니까 하는데, 동문대장이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가, 희망을 주고, 본인도 희망을 얻었고,
1: 그렇죠.
0: 그리고 듣는 네. 사람도 희망을 주는. 아, 아까 저 방송 중간중간 나왔지만, 그곳에 가시면 실제로 들으실 수 있어요.
1: 네, 동문블루스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0: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문대장님.
1: 네, 마지막 멘트 날리면 되는 건가요?
0: 네.
1: 네, 93.5 FM 93.5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오늘은 놀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언젠가 한번 여기 또 나타나게 될 동문대장 이재욱이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곡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1: 다음에 만나요.

me out. Take me out. Take me out.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8월의 길목에서 인사드리는 다정한 테라스 진행자 윤인순입니다. 바야흐로 한여름 휴가철입니다. 지금쯤 초록빛 바다나 녹음 우거진 숲을 향해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길었던 여행을 마치고 집이라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돌아오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매미소리 들으며 마음의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여름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이란 참 신비롭죠. 낯선 곳이 주는 설렘을 품고 떠나가지만 결국엔 내가 살아가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니까요. 떠나는 길의 기대감도 참 좋지만 여행하며 조금은 힘들었을 몸으로 돌아와 시원한 차 한잔 마시는 여유, 그리고 내 집 안방이 주는 넉넉한 안도감이야말로 휴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어딘가로 떠나가 있든 혹은 편안한 일상자리에 머물고 계시든, 오늘 이 시간은 같이서 편안한 휴식을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의 푸르름과 다정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곳, 음악과 시가 함께하는 곳, 여기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다정한 테라스 DJ 윤인순입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8월의 문을 여는 첫 음악입니다. 마음을 청량하게 정화해주는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로 사랑의 기도, 이어서 가슴 속까지 투명하게 씻어주는 헨델의 명곡을 조수미의 목소리로 울게 하소서, 두 곡 연이어 들려드립니다.

남택상 연주자의 맑은 피아노 선율, 그리고 마음의 소란함을 투명하게 씻어주는 조수미의 목소리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여행길의 설렘도 다시 돌아온 일상의 평온함도 모두 우리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고마운 순간들이죠. 이번에는 무더위에 지친 마음을 차분히 누그러뜨리고 다정한 휴식을 안겨줄 세미 클래식과 뉴에이지 연주곡 두 곡을 연속해서 들려드립니다. 먼저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아련한 울림이 스페인과 북유럽 고풍스러운 숲길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시크릿 가든의 송 프롬 어 시크릿 가든 먼저 듣고요. 이어서 맑고 투명한 피아노 선율이 8월의 잔잔한 호숫가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비춰주는 곡입니다. 이루마의 연주까지 두 곡 연이어 감상하시겠습니다.

시크릿 가든의 깊은 울림이 있는 바이올린 곡과 그리고 이어서 청량한 피아노 선율이 가슴을 적시는 이루마의 리버 플라우진유 두 곡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시크릿 가든의 음악이 마치 깊은 숲속 나만의 비밀 정원에 들어가 조용히 숨을 고르는 듯한 고요함을 선물해준다면 이어진 이루마의 피아노 선율은 맑은 숲속 시냇물이 가슴속 묵은 더위를 씻어내듯 싱그러운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여행길에 계시든 일상의 터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시든 이 두 곡의 연주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다정한 테라스의 시 코너에서는 이렇듯 우리의 지친 삶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우리 전북의 시인 복효근 시인의 시를 소개합니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써오신 복효근 시인은 자연의 생명력과 일상의 작은 풍경 속에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우리 시대의 소중한 서정 시인입니다.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상처받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참 따뜻해지는 힘을 느끼게 되죠. 오늘 소개하는 시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삶과 인연의 의미를 나지막하게 일깨워주는 시, 강가에서입니다. 강가에서 복효근 사는 일 부질없어 살고 싶지 않을 때 할 일 없이 저무는 강가에 와 웅크리고 앉으면 내 떠나온 곳도 내 가야 할 그곳도 아스음히 보일 것만 같으다. 강은 어머니 탯줄인 듯 어느 시원에서 흘러와 그 실핏줄마다에 하마는 꽃, 하마는 불빛들 안간 힘으로 매달려 핀다. 이 강에 애면 글면 매달린 저 유정무정들이 탯줄에 달린 태아들만 같아서 강심에서 울리는 소리, 어머니 태반에서 듣던 그 모음만 같아서 지금은 살아있음 하나로 눈물겹다. 저문 강둑의 질경이는 더욱 질겨 보일 듯 말 듯 그 끝에 좁쌀 같은 꽃도 부질없이 핀다. 그렇듯 세상엔 부질없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오늘 밤 질경이 꽃 한 톨로 또한 부질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직 하루는 멀다. 언젠가 이 탯줄에 하루로 가서 더 큰 자궁에 들어 다시 태어날 때까지는 내일도 나는 한 가닥 질경이로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저 하류 어디쯤에 매달려 새로이 돋는 것이 어디 개밥바라기 별 뿐이겠느냐. 나는 다시 살고만 싶다.

세상엔 부질없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오늘 밤 질경이 꽃 한 톨로 또한 부질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다시 살고만 싶다. 복효근 시인의 시 강가에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인은 살다 보면 찾아오는 막막함과 절망의 순간. 저문은 강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봅니다. 그 강물은 우리를 세상에 내어준 어머니 탯줄 같고 강가에 애써 매달려 피어난 작고 보잘것없는 질경이 꽃은 마치 거친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도 참 닮아있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삶의 고단함마저도 저문 강둑의 질경이 꽃 한 톨처럼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시인은 강물 소리를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를 써오신 복효근 시인님은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자연 속에서 삶의 숭고한 가치와 치유의 언어를 끌어내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무더운 8월의 길목에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묵직한 희망을 전해주는 시였습니다. 이 깊은 시의 여운을 이어받아 서로 다른 색채를 지닌 특별한 명곡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먼저 클래식 기타의 전설적인 명곡이죠. 스페인의 이국적인 감성을 클래식 피아노의 투명하고 감미로운 선율로 다정하게 올려놓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뜨거운 남미의 열정, 살사의 여왕 셀리아 크루스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신나는 명곡 오블라디 오블라라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스페인의 고즈넉한 풍경이 떠오르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기타가 아닌 피아노 선율로 들어보셨죠? 이어서 살사의 여왕 셀리아 크루스의 목소리로 신나는 오블라디의 오블라다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어깨가 절로 들썩이고 마음까지 한층 가벼워지는 기분이죠. 비틀즈의 명곡으로 잘 알려진 오블라디의 오블라다는 서아프리카 요르바족의 인사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바로 인생은 계속된다. 그러니 삶을 즐겨라 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이죠. 여기에 쿠바의 여신 살사의 여왕이라 부르는 셀리아 크루스 특유의 정열적인 에너지가 더해지니 8월의 무더위쯤은 단번에 날려버릴 만큼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노래 중간마다 외치는 시그니처 구절 아수카르는 스페인어로 설탕이라는 뜻인데요. 고단한 삶에 달콤한 기운을 주고자 했던 그녀만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추임새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나는 리듬 속에 흐르는 삶은 계속된다는 노랫말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찌는 듯한 8월의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해줄 세계의 영화음악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화면 가득 눈부시게 펼쳐지던 차갑고 투명한 흰 눈 속의 풍경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하얀 눈바디를 신나게 구르며 사랑을 나누던 두 연인의 순수한 모습이 아련한 영화죠. 프랑스 작곡가 프란시스 레이의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영화 러브스토리의 메인 테마곡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러시아의 하얀 눈보라를 뚫고 피어난 애절한 사랑 이야기, 영화 닥터 지바고의 명곡, 라라의 테마까지 한여름 오아시스 같은 시원한 서론의 풍경을 선율에 담아 연이어 보내드립니다.

프란시스 레이의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돋보이는 러브스토리, 그리고 모리스 자리가 만든 닥터 지바고의 라라의 테마까지 두 곡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 하면 역시 사랑이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라는 명대사와 함께 눈밭을 구르던 주인공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 음악을 만든 프란시스 레이는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린 뒤 순식간에 이 멜로디를 완성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닥터 지바고의 라라의 테마는 러시아의 전통 현악기인 발랄라이카의 떨리는 음성이 유독 마음을 흔드는데요. 데빈 레이놀즈의 노래 Some of My Love로도 잘 알려진 이 곡은 거친 비바람과 역사의 풍랑 속에서도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의 숭고함을 나지막히 전해주는 듯합니다. 시대를 넘어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시는 영화음악처럼 여러분들의 8월에도 가슴 깊이 남을 따뜻한 기억 한 조각이 새로이 새겨지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 시 한 편 소개드립니다. 복교근 시인의 시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어느 대나무의 고백. 복혁은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풍물을 잃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하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된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뼈가 뼈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때에 인양 베어져서 난세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회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는 것은 아니다.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고 있는 것이다. 아,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끝머리에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향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을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대나무를 보면 강한 절개나 기계를 먼저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복혁은 시인은 그 고든 대나무 속 비어있는 마디마디마다 사실은 터질 듯한 외로움과 공허가 채워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의 무게에도 휘청거리고 거센 바람에는 허리가 꺾일 듯 떨면서도 생애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 피어낸다는 그 아득한 대나무 꽃을 위해 시들지도 못한 채 하늘을 우러러 견디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늘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 숱한 흔들림과 외로움을 참아내며 오늘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네 삶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거센 세상바람에 홀로 흔들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휘청거림은 결코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 온 힘으로 견디고 있는 중일 테니까요. 이 깊은 시의 여운을 이어받아 요즘 참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는 따뜻한 음악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잔잔하면서도 진솔한 노랫말로 우리 마음을 보듬어주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그리고 이어서 지나온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음을 다정하게 들려주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까지 요즘 큰 사랑을 받는 두 곡 연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황가람의 진솔한 목소리로 들은 나는 반딧불, 그리고 폴킴의 감미로운 모든 날 모든 순간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노랫말처럼 비록 화려하고 거대한 별은 아닐지라도 밤하늘을 조용히 누비는 반딧불처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눈부시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정하게 일깨워주는 음악들이었는데요. 거센 바람에 허리가 휠지언정 끝내 시들지 않고 견뎌내는 대나무처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깜깜한 밤에도 나지막히 빛을 발하는 반딧불 같은 위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이자 뜨거운 8월의 월요일 오후, 따가운 여름 햇볕과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마음이 지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와 음악이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에 작은 그늘막이자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토닥토닥 스스로를 안아주며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정다운 테라스 DJ 윤인순, 기술에 우리 최태우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안녕하세요. 우리말과 역사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말톡 역사톡. 진행자 호랑입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계신가요? 높아진 온도와 습도에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출렁이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 일을 마치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집에 가면 또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면서 괜히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게다가 마치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땀은 계속 흐르고 머리끝까지 열이 오르는 순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겨주는데 신기하게도 마음까지 함께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니 조금 전까지 넘실거리던 마음이 금세 잔잔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는 일, 잠깐 눈을 붙이는 일, 달콤한 여름 과일 한 조각을 먹는 일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식혀주기도 하니까요. 더위 때문에 여유를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내 마음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는 방법을 하나쯤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계신가요? 그럼 레드벨벳이 부른 파워업, 경서가 부르고 허성현이 피처링한 어디든 가자 들으면서 말톡 역사톡 시작해볼까요?

0: 재미있는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우리말 극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우리말은 갈래다, 감잡다, 징후입니다. 갈래다는 혼란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다 라는 뜻이고요. 감잡다는 느낌으로 대충 알아차리거나 그것의 실마리를 찾아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징후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조짐이나 신호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어딘가 익숙한 듯하지만 낯설기도 한 우리말. 여기 우리와 똑같이 우리말을 사랑하지만 때론 어렵게 느끼는 민정 씨가 있습니다. 과연 민정 씨의 하루에서 이 말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부터 민정 씨의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경훈 씨구나. 저는 김민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1: 아, 뭐해?
2: 어, 깜짝아.
1: 아, 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낙서를 하고 있는 거야?
2: 아, 아니, 뭐 그냥.
1: 왜? 고민 있어?
2: 누나, 어떤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신경 쓰이면 신경 과민인 걸까?
1: 왜? 신경 쓰이는 사람 있어?
2: 아, 아니야. 그냥 팬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거지 뭐.
1: 아, 네 팬이래?
2: 아니, 그냥 몇 번 마주치고 뭐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1: 그럴 수 있지. 너 칭찬해주니까 괜히 들뜬 거 아니야?
2: 그런가?
1: 경훈아, 나 같아도 미란 씨,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세요? 미모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진짜 팬입니다 이러잖아? 그럼 순간적으로 기분 좋고 설렐 수 있지. 근데 그거 가지고 정신이 어지럽게 뒤섞여서 종잡기 어렵기라도 한 거야?
2: 아, 모르겠어. 누나 말처럼 정신이 갈래서 일이 손에 안 잡혀.
1: 아, 너도 참 순진한 구석이 있다.
2: 내가?
1: 그래, 팬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팬심인 거야. 너라는 인간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작품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마음이 두근두근 한다는 게 너무 순진한 거 아니니? 뭐, 그 여자분이 네 취향이면 모든 걸 떠나서 네가 설렐 순 있겠지.
2: 내 취향이라. 대화가 즐겁긴 했지. 하지만 나는 팬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질 생각은 없어.
1: 너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그래? 뭐, 네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이해한다만 너무 그렇게 딱 정해놓으면 좋은 인연이 와도 놓친다.
2: 좋은 인연은 무슨.
1: 경훈아, 난 네가 이제 좋은 친구도 더 만들고 밖에도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
2: 그러고 있잖아.
1: 그래, 숨은 쉬고 있지. 일도 하고. 일을 해야 하니까 일 관련된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는 있는데. 아무튼 팬이고 작가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알아가 봐. 대화가 재밌는 사람 찾기가 어디 쉬운 줄 아니? 혹시 또 알아?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2: 친구?
1: 그래, 그냥 인생 살면서 가끔 커피도 마시고 살아가는 얘기도 하는 친구. 과거는 과거야. 더 이상 과거에 쫄 필요 없어. 넌 그때랑 이미 다르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니까.
2: 그걸 어떻게 알아?
1: 모르겠으면 그냥 한번 시도해봐. 이러고 있으면 뭐 알 수 있는 게 있어? 네가 먼저 시도해봐야 그때와

0: 다른지 감잡을 수 있지 않을까?
1: 내가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0: 그래, 가서 말도 좀 걸고 살펴봐. 그럼 알 수 있겠지. 뭐, 내가 아까 그렇게 말했던 건 사람들이 던지는 가벼운 칭찬 몇 마디에 네가 또 흔들릴까 봐 그랬던 거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알아가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아, 뭐, 정 모르겠으면 이번엔 나한테 말해. 내가 봐줄 테니까. 너, 나 믿지? 나 이 방면에선 아주 도가 텄다.
1: 그런 사람이 이혼을 하냐?
0: 야, 그렇게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 봐. 지금 핑크빛 연애하고 있잖아? 덕분에 글도 술술 써지고 이번에 인기 작가 탑10에 들었다고.
1: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민욱이 형이 이벤트 해주면 좋은 글 소재 생겼다고 좋아하는 이런 누나를 좋아해 주다니. 아, 진짜 좋은 형이야.
0: 아이, 근데 너 누나한테 까분다? 아무튼 나는 말이야, 징후가 보여.
1: 뭔 징후? 뭐가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가 있다는 거야?
0: 그렇지. 그 여자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너한테 뭔가 변화가 생길 징후가 보인다 이거야.
1: 아, 무슨. 나 요즘 바빠. 새로운 인간관계나 만들 때가 아니라고.
0: 야, 누가 연애하래? 그냥 알아가 보라는 거지. 혹시 알아? 뭐 좋은 영감을 받을지. 너 가뜩이나 요즘 슬럼프라며. 이럴 땐 안 해본 일 하면서 환기를 시키는 거야.
1: 누나.
0: 응?
1: 요즘 소재 떨어졌어? 그래서 그러지.
0: 아니, 뭐.
1: 와, 내 이럴 줄 알았어. 동생의 변화 징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소설 소재가 생길 징후를 보고 설레는 거였구만.
0: 아니, 딱히 그렇다기보단 네 새로운 인간관계를 보면 내 소설의 방향성도 감이 잡힐 수도 있잖아. 동생 좋고 누나 좋고.
1: 누나, 느낌을 잡거나 실마리를 찾는 건 혼자 하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뭐 용돈이라도 주면 혹시 모르지. 누나 감 잡는데 내가 도움을 줄지?
0: 용돈? 그래?
1: 뭐야? 왜 이렇게 순순히죠?
0: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1: 에?
0: 지금 너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나한테 상담받으러 오게 생겼어. 이 돈은 그때까지 잠시 너한테 맡겨둘게.
1: 아이, 진짜 짜증나.
0: 어디가?
1: 커피 사러. 피곤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
0: 난 아이스 라떼.
1: 몰라.
0: 고마워.
1: 누나도 참 말도 안 돼.
0: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이스 라떼 하나랑 썸머 라떼 하나 테이크아웃이요.
0: 아, 네.
1: 오늘은 한가하네요.
0: 그러게요. 카드 드릴게요. 오늘 쉬는 날이신 거예요?
1: 아, 저는 집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작업실이 있어요. 일하다가 잠깐 피곤해서 나왔어요.
0: 아, 그렇구나. 집에서 작업하시는 거면 약간 예술 계통이시려나?
1: 뭐, 비슷해요.
0: 멋지신데요? 어쩐지 분위기가 약간 예술인 같았어요.
1: 그런가?
0: 네, 섬세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저번에 만화 카페에서도 작가가 의도한 점들을 콕콕 짚으셨잖아요.
1: 아, 그랬나? 아, 참, 만화 카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때 공포 영화 보러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0: 아, 그거 아직 못 봤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극장에서 상영 중인 것 같긴 한데 쉽지 않네요. 경훈 씨는 봤어요? 경훈 씨도 볼 예정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1: 아, 그 영화 저도 아직. 내일이 마지막 상영일인 것 같던데.
0: 아, 그래요? 어떡하지?
1: 저는 내일 보러 갈까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보실래요?
2: 네?
1: 아, 괜찮으시면요. 저는 진짜 상관없어요. 그냥 저번에 만화 취향도 맞고 각자 다른 관점으로 작품 얘기 나눈 것도 재밌어서 이번 영화도 혹시 보고 의견 나누면 어떨까 해서요.
2: 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맞으면?
1: 아, 그럼...
3: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3: 아유, 매니저님 오늘 계시네. 저번에 왔는데 매니저님이 안 계시더라고. 수요일인가? 아, 그때 쉬는 날이셨나?
2: 아, 네, 맞아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3: 아유, 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두 잔이요.
2: 네, 잠시만요. 경훈 씨, 여기 음료.
1: 아, 네. 저 민정 씨 이거.
2: 아, 네.
1: 아, 그럼 주문하세요.
3: 고마워요. 아,
2: 쪽지? 뭐라고 적은 거지?
1: 제 인스타 아이디예요. 괜찮은 시간 말씀해 주시면 영화표 찾아볼게요. 편하게 DM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아, 잘한 걸까? 아, 모르겠다.
0: 과거는 과거야. 더 이상 과거에 쫄 필요 없어. 넌 그때랑 이미 다르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니까.
1: 그냥 영화나 같이 보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때랑 달라.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방송하는 말톡 역사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홍인석이 부른 Doesn't Matter, QWER이 부른 눈물 참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말, 갈래다, 감잡다, 징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은 씨가 민정 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뭔지 몰라서 생각할수록 혼란하여 갈피를 잡기 어렵다라고 표현할 때 정신이 갈래다라고 말했고요. 미란 씨가 이에 대한 조언으로 먼저 더 다가가 봐야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감잡다라고 표현했죠. 또한 경훈 씨의 이런 모습이 변화가 시작될 낌새가 아닐까? 라고 할 때 징후라고 했죠. 자, 여러분도 오늘 알게 된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위인들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 말하자면 위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덴마크의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등을 읽으며 작가의 꿈을 가지게 된 안데르센. 과연 그의 앞에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0: 너도 이제 14살이 되었으니 일해볼 생각은 없니? 옆집 아들처럼 방직공장 같은 곳이라도.
1: 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다니겠어요.
0: 억지로 다닐 필요는 없어. 비록 우리 형편이 가난해도 아직까진 나 혼자서 일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저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단다.
1: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0: 어머니에게만 일을 시키고 자식은 빈둥거리고만 있다느니 하면서 흠을 본단다.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들을 바에는 어디든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1: 좋아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2: 그렇게 해서 한스는 방직공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피하고 어머니의 마음도 편해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다녔습니다.
3: 안데르센 가문의 아이가 다른 가난한 집 애들과 섞여 공장 일을 하다니.
1: 할머니, 우린 부자가 아니잖아요. 옆집 아이들과 똑같이 우리도 가난한걸요?
3: 아니지. 형편은 어렵더라도 우린 옆집 사람들과 다르단다.
1: 옛날엔 큰 농가였다는 거죠?
3: 그래. 불만 나지 않았더라면 살림은 넉넉했을 게야.
2: 할머니는 한스가 공장에 다니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한스는 공장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스의 목소리 때문이었죠.
4: 어이, 새로운 꼬마.
1: 네.
4: 너 한스라고 했지?
5: 어디?
4: 그 고운 목소리로 노래나 불러봐라. 네가 꾀꼬리처럼 노래를 부른다지?
5: 맞아, 내가 들었어. 사내 아이치고 목소리도 높고 아주 아름다워. 굉장한 소리라고.
2: 그렇게 한스는 매일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많은 박수와 칭찬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한스의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했죠. 이윽고 한스는 가수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은 다른 아이가 하거나 그가 일을 할 때도 노래를 불렀죠.
1: 저는 노래뿐만 아니라 연극도 할 수 있어요.
4: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궁금한데?
2: 한스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 재미있는 대사를 외워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했고 덕분에 공장 생활은 더욱 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한스가 유난히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5: 저 녀석은 계집애다! 사내가 저리 고운 목소리를 낼 리가 없지! 잡아서 정말 사내인지 아닌지 조사해보자!
1: 우와! 잡아라!
2: 모두들 장난삼아 한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깜짝 놀란 한스는 공장을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한스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0: 한스야, 정말 놀랐겠구나.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말거라.
2: 한편 공장 일과는 별개로 한스가 연극도 잘하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도 잘한다는 소문은 점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한스를 초대하는 집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굴드베르히라는 군인댁도 있었죠.
6: 한스야, 너는 이런 시골 마을보다는 코펜하겐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1: 하지만 굴드베르히 씨, 저는 앞으로 무얼 할지 모르겠는걸요.
6: 걱정하지 말거라. 넌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하지만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선 코펜하겐이 좋지. 훗날 코펜하겐에 가서 공부할 때 의지할 곳이 필요하거든 내 아오를 찾아가 보아라.
1: 고맙습니다.
6: 그래, 내 아오는 시인이란다. 굴드베르히라는 시인의 이름은 너도 들은 일이 있겠지?
1: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 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인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 이곳에 있는 라틴어 학교조차 가지 못하는 형편인걸. 아, 아버지도 얼마나 공부하고 싶으셨을까. 아버지는 원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2: 한스는 그 뒤 매일같이 라틴어 학교 울타리 앞에 서서 안을 보곤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멋있어 보였고 자신이 배운 것들을 뽐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모두가 한스를 본체만치 하며 지나칠 때 한 여자아이가 그를 보고 웃어줬습니다. 한스 역시 그 여자아이와 눈을 마주칠 때면 먼저 웃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을 알아봐주는 듯한 사람이 있는 게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7: 라틴어 학교에서 본 그 여자아이다.
8: 여전히 나와 눈을 마주치면 웃어주는구나.
9: 안녕?
7: 안녕?
9: 너도 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해보는 건 처음이네.
7: 아, 그러게, 반가워. 사실 난 친구가 없거든. 그래서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종종 놀러 갔었어.
9: 그렇구나. 어쨌거나 이리 보니 반갑다.
2: 그 여자의 이름은 테넬이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한스는 테넬을 보자 아름다운 장미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9: 어머, 이건 뭐야?
7: 아이, 선물이야. 어머니한테 새 친구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더니 선물을 주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걸 준비했어.
9: 아이, 아름답다. 정말 고마워.
7: 어머니, 저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코펜하겐에 가서 공부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말도 안 돼. 내가 널 가난뱅이 배우네 만들자고 15년 동안이나 고생한 줄 아니?
7: 어머니, 배우가 다 가난뱅이는 아니에요. 여기는 시골이라 연극을 하러 오는 떠돌이 배우들이 많지만 멋진 극장에서 연기하는 배우도 있다고요.
10: 한스야, 그냥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배우가 되면 되잖아.
7: 안 돼요. 이건 코펜하겐이라는 큰 곳에서 배워야 해요.
10: 그럼 한번 점을 쳐보자. 그렇게 하면 어디로든 결심이 설 테니까.
7: 그렇다면 제가 병원에서 알게 된 점쟁이 할머니께 여쭤봐요.
11: 내가 트럼프 카드로 점을 쳐보니까 말이야, 당신 아들은 아주 큰 사람이 되겠어.
10: 정말이에요?
11: 그렇고 말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될 테니 걱정 마시게.
2: 이렇게 해서 한스는 15살이 되던 해 혼자 코펜하겐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왕립극장의 지배인을 만났죠. 하지만 지배인은 아버지 양복을 고쳐 입은 시골아이 한스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12: 여기서 이러지 말고 시골로 돌아가거라.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7: 아, 이대로 시골로 돌아갈 순 없는데. 어찌한다.
13: 훗날 코펜하겐에 가서 공부할 때 의지할 곳이 필요하거든 내 아우를 찾아가 보아라. 내 아우는 시인이란다.
7: 아, 그렇지. 굴드베르이 씨 동생 시인 굴드베르이 씨가 코펜하겐에 산다고 했지? 그분을 찾아가 볼까?
2: 그렇게 한스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시인 굴드베르이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7: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면 길을 물어 왔는데 다들 잘 알려주는 걸까? 와, 그나저나 이 집이 맞나?
14: 누구세요?
7: 아, 안녕하세요. 시인 굴드베르이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이라고 합니다.
14: 아, 따라오세요.
7: 아, 안녕하세요.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이라고 합니다.
15: 아, 어서 오너라. 그렇지 않아도 형님의 편지에서 네 이름을 본 적이 있지. 그래, 연기에도 소질이 있다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여기에 온 거니?
1: 네. 하지만 제가 배우가 될 수 없다면 희곡을 쓰고 싶어요. 셰익스피어처럼요.
15: 셰익스피어라. 너는 아주 솔직하고 명랑한 아이구나.
2: 그 뒤로 한스는 근처에 값싼 하숙을 구하고 매일 골드베레의 선생님 댁을 드나들면서 회곡을 써서 보여드렸습니다.
15: 틀린 글자와 잘못 쓴 낱말이 눈에 많이 띄는구나.
1: 제가 상급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집이 가난해서요.
15: 한스야. 배우가 된데도 학문이 필요하지만 희곡을 쓰는 사람이 될 거라면 글자나 낱말을 잘못 쓰면 안 된단다. 상급 학교는 못 갔더라도 스스로 공부해서라도 바로 잡아야지.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2: 유명한 시인이었던 골드베레이 선생님은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골드베레이 시인의 소개로 왕립극장의 배우 견습생이 될 수 있었죠.
12: 이봐, 한스.
1: 네, 지배인님.
12: 네가 유명한 배우들의 잔심부름을 하며 짬짬이 연극의 대사도 외우고 연기 연습을 한 것을 알고 있단다.
1: 아, 예.
12: 그래서 말인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 역할은 별거 아니지만 이 무대 위를 한번 지나가면 된단다.
1: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2: 한스는 그렇게 작은 역을 맡을 수 있었지만 먹고 살기엔 힘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께서 주신 용돈은 다 써버렸고 친절한 골드베레이 씨가 가끔 용돈을 주었지만 언제까지고 받았을 순 없었죠.
1: 정말 힘들구나. 배역 받기는 힘들고 먹고 살아갈 돈도 없다니. 그렇지! 정초에 한 일은 1년 내내 계속되는 법이라고 누군가 그랬지. 그렇다면 극장을 가볼까?
2: 한스는 뒷문으로 들어가 무대에 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객석이지만 좌석에 관객들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대사를 외쳤죠.
1: 이렇게라도 연기를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부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2: 하숙집에 돌아오자 테넬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1: 세상에, 테넬이 쓴 편지라니 오랜만이네. 고향 소식과 코펜하겐의 아는 집을 소개해 주었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라니. 어떤 분이길래 소개해 주는 걸까?
2: 그나저나 참 상냥한 아이구나, 테넬. 테넬이 소개해준 사람은 요나스 콜린이라는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12: 그래, 한스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지?
1: 네, 콜린 씨. 저는 라틴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12: 그건 어렵지 않지. 곧 라틴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마.
2: 콜린 씨 덕분에 한스는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콜린 씨는 왕립극장의 새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골드베레이 선생님의 일을 도우면서 희곡도 쓰고 시도 쓰던 한스를 지켜보던 콜린 씨는 한스의 작품을 왕립극장 무대에 올리기로 했죠. 그의 무대가 끝난 후 한스는 콜린 씨 댁으로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한스. 원래 유명한 작가들도 처음에는 실패를 하잖아요.
16: 콜린 부인, 그게 아닙니다. 제 연극은 대성공이었어요. 무대를 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17: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한스. 정말 축하해.
2: 그로부터 24살이 되던 해, 한스가 낸 시집 또한 유명해졌습니다.
15: 어느덧 대학에서의 마지막 여름방학이구나.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
1: 오덴스에 있는 골드베르이 씨한테 편지가 왔잖아.
15: 자네가 유명해져서 모두들 기뻐하고 있네. 이번 여름방학에는 꼭 오덴스로 돌아왔으면 하네. 혹시나 싶어 여비를 보내네.
2: 한스는 방학이 되자마자 곧 오덴스로 돌아왔습니다.
13: 오랜만에 오는 고향이구나. 모처럼 왔으니 센트크누트 교회 묘지에 있는 아버지와 할머니도 보고 가야겠다. 내가 코펜하겐으로 떠난 이듬해 할머니가 돌아가셨지. 내가 일이 성공한 걸 아시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12: 다 왔습니다.
13: 감사합니다.
14: 어머니! 한수야, 모두들 네 이야기를 어찌나 하던지. 어서 오렴.
13: 그래요? 건강하시죠?
14: 그럼. 그나저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13: 그거 참 다행이네요.
14: 참, 굴드베르이 시댁에서 널 위한 뱃놀이를 준비했다고 하는구나.
13: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14: 그러게나 말이다. 그나저나 테네를 못 봐서 아쉽겠구나.
13: 먼 곳으로 시집 갔으니 어쩔 수 없죠.
2: 이후 한스는 훌륭한 성적으로 코펜하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몇 건의 시집이 나오고 한두 편의 희곡이 상영되었지만 여전히 생활은 어려웠죠. 그러던 중 안데르센은 콜린 씨의 추천으로 국왕이 주는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데르센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안데르센은 프랑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간 후 로마에서 머물던 중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3: 마지막 여름방학 때 뵌 것을 끝으로 더는 가보지 못하였는데, 어머니, 그리운 나의 어머니.
2: 그 후 즉흥시인이라는 책이 나오고 이 작품은 크게 호평받았습니다. 이건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읽혔죠. 이어서 안데르센은 동화집 제1권을 냈습니다. 안데르센의 이름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죠. 그것은 1835년, 안데르센의 나이 31살 때였습니다. 국왕은 뛰어난 시인이나 예술가에게 주는 연금을 안데르센에게 특별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돈을 받게 된 안데르센은 생활도 부유해지고 명예도 생겼지만 아내와 자식도 없이 혼자 지냈기에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안데르센은 차례차례 새로운 동화를 써나갔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에 쓴 동화의 수는 13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이 70회 생일을 맞은 1875년 4월 2일. 덴마크에서는 위대한 동화의 아버지를 위하여 전국적인 축하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안데르센 동화집을 번역해서 읽었고, 덴마크 국왕은 안데르센에게 훈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에게 최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8월 4일 오전 11시 안데르센은 정다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난한 구두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결국 그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동화의 아버지로서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재미를 주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투어스가 부른 마음을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와 윈터가 부른 항해 들으면서 오늘의 말하자면 위인입니다 코너 마무리할게요.

재미있는 우리말부터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동화계의 한 획을 그은 작가 안데르센의 삶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뎁트가 부른 Dreamer, 도경수가 부른 오늘에게 들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의 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톡, 역사톡 제작에 쓰인 음원은 이철희의 숲속의 아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난 그대를 원해요 왈츠, 주식회사 INT의 벨소리 밝은 효과음, 배다운의 봄을 걷다, 공유마당 저작권위원회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김용배님의 효과음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0: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잘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공통된 병입니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른 상태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적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는 향기로운 차 한 잔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고 내 삶의 소소한 고마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또 다정한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은 이처럼 일상이고 사소한 데 있는 것이지 크고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행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서른도의 보고 싶은 내 사랑아 들으시면서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마이진, 청담동 브루스, 김범룡, 인생길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여산 척화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산 척화비는 2002년 5월 30일에 익산시 향풀족 제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척화비는 대원군이 병인 양요 1866년 때 척화의제를 발표하고 신민 양요 1871년 이후 백성들에게 서양에 대한 강한 향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서울 종로를 비롯하여 동래, 부산진, 함양, 경주 등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1882년 임오군란 이후 대원군이 실각하자 일본 공사관의 요구에 의하여 모두 철거되어 인근 땅에 묻었다가 1915년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여산 척화비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며 이를 현재의 여산 동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여산 동원 건물 옆으로는 여산에 부임하여 온 여러 관리의 선정비와 영세 불망비 그리고 여산 초등학교 주변에서 옮겨온 척화비 등 아홉 기의 비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상 익산시 향토유산 제7호 여산 척화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수선아, 엄마강, 김다연 한 번만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옥장미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문화 콘텐츠쇼 라디오 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오늘 너무도 행복한데요. 가수 옥장미, 열심히 활동하는 옥장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옥장미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옥상민 씨.
1: 네.
0: 아, 옥상민 씨 노래하실 때 막 힘이 넘치시던데, 그 힘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1: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7살 때부터 민요를 많이 해왔습니다.
0: 아, 민요를?
1: 예, 그래서 많이 해오면서 무대도 또 이제 많이 섰고, 어릴 때부터 많이 서다 보니까, 그래도 또 무대 울렁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또 열심히 또 이제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목소리도 이제 네. 활달하게 또 들리시는 것 같고 네. 또 제가 또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예, 목소리도 크고 엄마 아빠가 어쨌든 이제 만들어주신 목소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마 환경에 따라 또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가수로 또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또 이제 특별하다고 하고 음색도 뭐 이제 시원시원하다고 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어제 저 트로트를 좀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가수가 된 것만큼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1: 네.
0: 민요라면 어떤 민요를 하신 거예요?
1: 뭐 군밤이요 군밤이요 삶은 밤이로구나 금밤 밑에는 삶은 밤 금밤 밑에는 삶은 밤 삶은 밤 밑에는 조각밤 조각밤 밑에는 낙엽이로구나 월사 좋네 하 좋네 하는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삶은 밤 삶은 밤? 아까?
1: 네 금밤 밑에는 삶은 밤 삶은 밤 밑에는 조각밤.
0: 아, 그래요? 조각밤 네. 밑에는
1: 낙엽이로구나.
0: 낙엽?
1: 예, 조각밤 밑에는 낙엽이로구나.
0: 아, 그래요?
1: 예.
0: 아니, 그걸 몇 살 때 부른 거예요?
1: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불렀습니다.
0: 아, 초등학교 때부터?
1: 예.
0: 아니, 초등학생이 그런 노래를 갖다 어떻게 좀 이렇게 접했어요?
1: 그 노래에 맞게끔 목소리가 예. 또 그런 노래를 잘 부를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예. 선생님들이 항상 시키는 게 군밤 타령만 시켰습니다.
0: 아,
1: 저한테.
0: 그래요? 오, 예. 군밤이라.
1: 네, 많이 그 반주에 맞춰서 하면은 또 이제 흥이 나고.
0: 아.
1: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이 고향에서 많이 불러봤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겠네요.
1: 그렇죠. 맨날 아. 군밤 타령만 하면은 그냥 그때는 이제 장미옥이거든요.
0: 아, 예, 그때 장미옥.
1: 예. 오. 제가 본명은 장미옥이고 예. 제가 지금 옥자를 앞으로 구슬옥자를 끌어와서 예. 옥장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수명이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네. 그래서 본명을 이제 그냥 써먹기 위해서 예, 더 센스 있게 구슬옥자를 앞으로 끌어와서 옥장미로 활동하고
0: 있어요. 센스 있게.
1: 예.
0: 아, 그럼 남녀 같이 배웠어요? 같이 이렇게. 같은.
1: 저희는 이제 그 여자들도 많고 남자애들도 많고 해서 따로따로 이제
0: 아, 따로따로
1: 예,
0: 아 같이 반. 이렇게 한 반이 아니고
1: 예, 한 반이 아니고 아, 따로 여자 반 뭐 남자 반 이렇게
0: 아
1: 따로따로.
0: 그런 식으로 했어요.
1: 예.
0: 오, 우리 이쪽에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같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예. 저도 중학교 때는 다 이제 합반으로 해서 남녀 공항으로 해가지고 다녔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초등학교 때만 이제
0: 중학교 때는. 그렇구나. 이쪽에서는 예. 중학교 되면 이제 좀 찢어지는데.
1: 거기는 또 다 합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아, 그러시구나.
1: 예.
0: 아, 그랬어요.
1: 그게
0: 아.
1: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0: 거기는 소풍은 어떻게 해요? 소풍 가는 거 있잖아요.
1: 아, 소풍 가는 거는 이제 1년에 봄, 가을 이렇게 갔는데. 아,
0: 네.
1: 예, 학교에서 그때 소풍 갈 때가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0: 아, 예. 소풍 가가지고 어떤 거 주로 하시는 거예요?
1: 소풍 가서 보물 찾기도 하고.
0: 아, 보물 찾기?
1: 예, 보물 찾기 제일 재미있고. 보물 찾기 하고, 그 다음에 오락회 하고.
0: 오락회 하고.
1: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래 자랑도 하고.
0: 아.
1: 예, 노래 자랑할 때는 뭐 만담도 하고, 그 다음에 아. 뭐 이제 장기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가서 만담도 했고 할아버지
0: 만담이요?
1: 네.
0: 와, 어떤 식으로요?
1: 하면서 뭐 할아버지 역을 하면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그 역을 하면서 어릴 때 막 하하하 여보 뭐 이러면서 막
0: 아,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 역할 한번 해 보세요. 내가 할머니 역할 한번 해볼까? 예, 네, 한번 해보세요.
1: 아이고 노친네 우리 거기는 노친네라고 하거든요.
0: 예,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할머니라고도 안 해요.
0: 아, 그 노친네라 그래요?
1: 예, 그냥 여 노친 여보 노친.
0: 아이고 왜 그러시오?
1: 아, 너지. 어, 이거 나한테 그렇게 하면 쓰겄는가?
2: 아이고, 내가 아까 실수했단께라.
1: 나한테 잘해야 밥도 맛있게 들어오고 반찬도 맛있게 차려지는겨.
2: 아, 그래서 아, 깜빡했어요.
0: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 네, 그러면서 와. 어릴 때 했어요. 그래서
0: 아, 어릴 때.
1: 어릴 때 하다 보니까 막 폭소가 터지고 막 이제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어. 저는 이제 만담도 많이 했고 또 와. MC도 많이 했고 예, 제가 노래도 했고 아무튼 다방면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 끼가 많으셨구나.
1: 저 거기에서 이제 선전대도 예. 단장으로 또 있어가지고 아. 예, 나중에는 선전대 단장으로 한 50명 정도 오. 제가 이제 관리하면서 네. 건축 공연 뭐 이제 그 4월의 봄 예술축전이나 뭐 이제 그 김정일이나 아. 이제 탄생일이나 뭐 이럴 때 경축 공연을 제가 다 조직해서 하고
0: 아 그랬어요? 예. 선전대라면은 이쪽하고는 어떻게
1: 여기...
0: 역할이
1: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단체로 그러니까 예.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술단
0: 아, 뭐 아, 예술단
1: 예, 연예인 협회. 어. 예, 똑같은 겁니다.
0: 거기는 그냥 선전대라고.
1: 예, 저희는 아. 이제 왜냐면 그 거기는 좀 이렇게 체제가 여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0: 네.
1: 여기는 사랑에 대한 그런 거를 표출을 많이 하지만 네. 그쪽에는 오로지 김일성이 김정일이 찬양하는 노래 막 아. 예, 그런 막 이렇게 위대하는 그런 막 노래만 해야 되는 오. 거니까 군밤타령도 사실은 네. 원래 불러야 되는 노래는 아닌데 네.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허락한 노래이기 때문에
0: 아.
1: 예, 군밤타령은 이제 허락하에서 아. 그런 노래가 또 나오고
0: 군밤은 색깔이 없으니까
1: 네 맞죠 먹는 네. 거니까
0: 색깔이 참 없어 군밤은
1: 그렇죠 없죠
0: 가시만 있어가지고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어, 그럼 이쯤에서 가수를 네.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옥장미 씨의 곡 두 손 꼭 잡고 들어보겠습니다

0: 옥장미 씨의 곡 두 손 꼭 잡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옥장미 가수는 JM 트롯 가요 봉사의 단체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와그라글 시장 가요제 출연, KBS1 김태은의 가요뱅크 출연, 전주 KBS 아침마당 출연, 다수의 출연을 많이 하셨고 또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옥장미 씨.
1: 네.
0: 요즘에 활동 많이 하시네요.
1: 아, 네. 지금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지금 많이 출연하고 계시구만. 네. 옥장미 씨,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네. 그 뮤직비디오도 찍으셨던데
1: 아, 네네.
0: 어땠어요? 그 찍으니까.
1: 그 한산모시를 네. 그 한산모시 서천에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한산모시 원래 원곡자분이 네. 그 이미란 가수님이세요.
0: 네.
1: 근데 그 이미란 가수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0: 네.
1: 그 한산모시 그런 그 노래를 조금 더 표현을 좀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0: 네.
1: 잘해 주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한산모시 축제에 좀 초대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네.
1: 제가 이제 우리 정문 선생님께서 정문 작곡가 선생님께서 좀 이제 장미를 통해서
0: 네.
1: 한산모시라는 노래도 알리고 또 서천에 있는 한산모시를 또 전국에 이제 전 세계에 좀 알리고 싶으셔서
0: 네.
1: 네 이렇게 또 장미를 통해서 한번 좀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멋있게 내보내 드리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서천에 계시는 관계자분들께서
0: 네.
1: 보시고
0: 네.
1: 저를 좀 불러주시지 않으실까
0: 아하.
1: 그런 마인드를 해서 제가 네. 돈을 좀 들여가면서
0: 아.
1: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한산모시 네. 그쪽을 이렇게 배경으로 오셔가지고
1: 네, 그렇죠.
0: 아 그러시구나. 그런 또 기쁜 뜻이 있었네.
1: 네, 안산모시라는 노래는 참 좋은데
0: 네.
1: 그런 안산모시에 대한 그런 표현을 잘 못 해주시다 보니까
0: 네.
1: 좀 우리 정문 선생님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노래가
0: 아.
1: 너무 좋은데
0: 네.
1: 좋다라고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요.
0: 네.
1: 근데 좀 원곡자님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좀
0: 네.
1: 예, 아프시고 또 그러시다 보니까
0: 네.
1: 좀 많이 이제 홍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자를 통해서 어차피 제가 정문 선생님 노래고 하니까 제가 또 홍보해 드려도
0: 네.
1: 또 그분도 또 좋고 저 우리 정문 선생님도 또 좋고 저도 좋고 그래서 또 이제 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한산모시랑 또 두 손 꼭 잡고 엄마의 눈물도 또 같이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와 하여튼 말씀도 잘하시네 그냥. 한산모시에서부터 두 손 꼭 잡고
1: 네.
0: 엄마의 눈물까지 그냥 다 토탈. 오.
1: 네.
0: 어때요? 그 비디오 이렇게 한번 촬영하니까 어땠어요? 느낌이?
1: 너무 좋았어요.
0: 아,
1: 그러니까
0: 아,
1: 어떻게
0: 게?
1: 보면은 제가 그 고향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제
0: 네.
1: 한산모시도 이제 가서 보면은 우리 고향집에 온 느낌 그런 느낌도 받았고 또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한산모시라는 노래가 국악풍이더라고요.
0: 네.
1: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민요를 했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국악 트롯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또 잘 맞고 잘 어울리고 또, 예, 또 한복 입고 또 하다 보니까 조회수도 팡팡 터지더라고요.
0: 와.
1: 네, 조회수도 막 뭐 몇천 개가 막 넘고 하다 보니까
0: 네,
1: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0: 아.
1: 네.
0: 옥장미 씨 이렇게 고향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1: 너무 좋아요. 강원도 그런 산 좋고 물 좋고
0: 아.
1: 경치 좋은 그런 곳이에요.
0: 아 그래요? 그럼 앞에 뭐 이렇게 네, 개울이
1: 내과.
0: 흐르나요?
1: 네 맞아요.
0: 내과가 있나요?
1: 네. 뭐 아. 고기도 많이 잡아먹고
0: 아.
1: 네, 뭐 내과 청정수라 네. 정말 고기도 깨고 다슬기가 많고
0: 아.
1: 그 다음에 이제 뭐 봄 되면은 뒷동산에
0: 네.
1: 그 뒷동산 산에
0: 네.
1: 뒷산에 아주 진달래꽃, 살구꽃,
0: 와,
1: 마인드꽃.
0: 그래서 피부가 좋으신가?
1: 네? 아니,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0: 거기 그냥 그 내과에 흐르는 막 그 깨끗한 네. 물로 그냥 거의 뭐 여름에는 거기서 뭐 세안도 많이 하시고
1: 그렇죠. 우리는 목욕도, 예, 많이,
0: 목욕도
1: 하고,
0: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1: 예, 여름에
0: 예.
1: 여기처럼 뭐 이런 온천탕 뭐 목욕탕 뭐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0: 네, 네, 네.
1: 거의 여름에는 개울에 가서 남녀 네. 뭐 다 멀리 조금 떨어져서
0: 네.
1: 그냥 뭐 다 그 개울에 들어가서 몸 담그고
0: 네, 네.
1: 더위를 식히고 막 그랬습니다.
0: 네.
1: 예, 근데 이제 그런 고향에 이제 두 번 다시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0: 네, 네.
1: 마음이 항상 아프고
0: 예. 그러면 거기서 시내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나요?
1: 저희가 원래 평양시 그 중심에서 우리 아빠가 기자였기 때문에 네.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엘리트로 네.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전쟁 때 이제 파편이 위에 그렇게 세 개가 네. 박히는 바람에 아. 건강상이 이제 악화가 돼가지고 네. 출판사 기자도 얼마 못 하시고 네. 네. 이제 외쪽으로 이게 외가 쪽으로 저 평양시에서 조금 떨어진 좀 네.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을 하라는 차원에서 좀 외가 쪽으로 평양시긴 한데 네. 외가 쪽으로 또 이제 이사 가서 살다 보니까 경치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아. 거기가 여기서 먹고 살고 하는 데는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네. 이제 고난이 행군 시기가 또 오다 보니까 또 그때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제가 또 탈북을 하게 돼서 가족을 살린다라고 사실은 떠나온 길인데 이렇게 생리별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네. 예, 이렇게 마음 아픈 상처만 가득히 지금 살고 네. 있습니다.
0: 어쨌든 참 그 좋은 곳에서 옥장미 네. 씨가 막 토양 뭐 물 산세 좋은 데서 계셔가지고 그냥 피부도 좋으시고 기를 많이 받으셔서
1: 아우 감사합니다.
0: 목소리도 그냥 예? 힘있게 나오시고 하시는 것 같아.
1: 아유 감사합니다.
0: 기를 예, 많이 받으신 것 같아.
1: 이쁘게 봐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0: 그 이렇게 오시면서 옥장미 씨가 아 좀 이쪽에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옥장미 씨 장점 어떤 것 같아요? 한번.
1: 아, 저 장점은요?
0: 어필 좀 하세요. 어필.
1: 아, 저희 장점은 네. 일단 네. 일단 성격이 좋고
0: 성격이
1: 또
0: 좋고.
1: 인상 좋고
0: 인상
1: 아,
0: 좋고
1: 또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거시기 하지만은 네. 얼굴도 예쁘고 네 상대방에서 이쁘다고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네. 아, 제절로 내가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일단은 예, 얼굴을 이쁘고 네. 그다음에 목소리 좋고 네. 예, 음색은 허스키한 그런 좀 음색이 이렇게 맑은 음색과 다르게 좀 허스키하니까 좀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노래를 하다 보면. 네. 근데 이 목소리를 살려서 뭐 국악풍 트롯 뭐 이런 데서 좀 트롯도 꺾기도 좀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노래 잘한다라고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아 좀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속에서 관계 측에서 좀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와, 그냥 지금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보니까.
1: 예? 예, 성격 좋고.
0: 성격 좋고.
1: 얼굴 이쁘고.
0: 얼굴 이쁘고.
1: 피부 좋고.
0: 피부 좋고.
1: 예, 성격 화끈하고.
0: 예, 불러주기만 하면 되네.
1: 예, 불러만 주신다면, 뭐, 어디든지 무조건 달려갑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옥장미 씨의 두 번째 곡, 네. 엄마의 눈물 들어보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네. 엄마의 눈물.
2: 자나깨나 보고 싶은 어머니 잘 가라 손짓하며 울먹이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사를 알 길 없는 이 딸은 매일

0: 옥장미 씨의 곡 엄마의 눈물 잘 들었습니다. 옥장미 씨.
1: 네.
0: 아유, 노래 들으니까 애절하네.
1: 네. 이 노래를 네. 부를 때마다 좀 마음이 울컥합니다.
0: 네.
1: 네.
0: 만약에 엄마를 지금 이렇게 만난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1: 제가 제 손으로 맛있는 거 사다가
0: 네.
1: 직접 진수성찬 차려서 정말 대접해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정말 입합의 고깃국을 한 번도 제 손으로 해드리지 못한 게 가장 이제 가슴에 맺히는 거고, 그게 이제 먹지 못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만 살다 오다 보니까 정말 가장 어려울 때 진짜 우리 엄마 곁에서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고 저거 제가 이제 떠나온 길인데,
0: 네.
1: 예, 다시 두 번 다시 이제 이렇게 못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에, 우리 엄마한테 정말 제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따뜻한 고깃국, 따뜻한 반찬 해서 정말 제 손으로 해서 정말 예, 한 번이라도 차려드리고 싶은 게 가장 제일 큰 소원입니다.
0: 네. 아마 엄마도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들은 알고 있거든. 자식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옥장미 씨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옥장미 씨 요즘에 어떤 게 관심이 많아요?
1: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수다 보니까
0: 네.
1: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가수들이 나오시는 그런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따라 배우고 많이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0: 네.
1: 노래 그 선배님들 노래 하실 때 보면 한 분 한 분 제가 이제 보면서 제스처 어떻게 하는 건지 노래 발성 이게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 건지 그런 거에 제가 많이 관심이 있어서
0: 네.
1: 요즘에는 예전처럼 막 뭐 무슨 그런 드라마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가요 무대나 뭐 미스트롯이나 뭐 한일 그런 가왕이나 뭐 이런 노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제가 다 죄다 찾아서 보면서 좀 많이 이제 배우려고 예, 노력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0: 아,
1: 좀
0: 직접적으로 더. 노래 프로그램을
1: 예, 관심은 아. 오직 가수분들
0: 예.
1: 예, 유명한 가수님들과 또 노래 제가 관심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정말 노래 딱 꽂히면 아, 저 노래 무조건 제가 뭐 그 바로 배웁니다. 바로
0: 아, 바로요?
1: 예, 바로 배워가지고
0: 예.
1: 예, 많이 불러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헛개비 우리 진현 그 선배님의 그 노래도
0: 예.
1: 정말 제가 유튜브로 찾아서 제가 많이 듣고 또 진현 선배님 그 가요 무대에서 나오시는 그거 프로그램도 제가 이제 재방송으로 해서
0: 네.
1: 많이 이제 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우 제가 이제 몰랐을 때는 모르고 봤는데
0: 네.
1: 또 이제 알고 나니까 우리
0: 네. 네,
1: 선배님을 많이 또 이제 존경하게 되고 너무 네. 대단하시고 너무 멋지시고 예 네, 그래서 우리 저 네. 진현 선배님을 이제 알게 된 게 어쩌면 이렇게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 정말 좋게 이제 헛개비라는 노래도 제가 많이 부르고 다닐 겁니다 이제.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예, 너무 감사하고.
0: 예.
1: 근데 듣기만 했고 불러보기는 네. 이제 네. 오늘 처음으로 최초로.
0: 예 한번 불러보시려고.
1: 예.
0: 오늘 최초로.
1: 예 최초로 우리 선배님 노래 이제 원곡자님 앞에서
0: 네.
1: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게 참 이게 가장 이제 이거 떨리고
0: 네, 네.
1: 긴장되고 많이 이제
0: 네.
1: 그런데 네. 우리 선배님께서 잘
0: 네,
1: 봐주시길.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니, 목소리가 또 잘 맞을 것 같아요.
1: 아 진짜
0: 목소리가 허석해하고 또 내용이 엄마의 네. 눈물 아까 방금 하신 노래나
1: 네, 맞아요.
0: 또 이 헛개비 그 어머니 이런 내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용 비슷해가지고 잘 맞으실 것 같아요.
1: 이 노래를 제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진짜
0: 네.
1: 불러서 정말 더 멋지게 이 노래가 대박 나서
0: 네.
1: 정말 널리. 예, 해외까지 널리 퍼져서 진짜 우리 선배님
0: 네.
1: 대박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대박나면 내가 뭐 짜장면이라도 사야겠는데.
1: 아, 그 짜장면만 사주시려고요? 아, 더 맛있는 거 사주셔야죠. 대박나면은.
0: 아, 그래요? 맛있는
1: 네,
0: 게 어떤 건데요?
1: 아, 저는 뭐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0: 네네.
1: 아, 그래도, 우리 선배님한테서
0: 네.
1: 밥, 물
0: 네.
1: 사주신다라는 그 말씀만 들어도
0: 네네.
1: 제가 지금 벌써부터 행복해지는데요.
0: 네. 아니 옥장미 씨 좋아하시는 음식은 뭐예요?
1: 거의 다 좋아하는데 거의
0: 네.
1: 이제
0: 그 중에서도
1: 제가 그런 찜 종류를 좋아합니다.
0: 아, 찜, 뭐, 아구찜, 예, 아구찜, 뭐, 찜, 뭐, 명태찜 이런 거.
1: 예, 그런 거. 예,
0: 뭐, 찜을 좋아하시는구나.
1: 예, 닭고기찜, 뭐, 예. 이런 거랑
0: 아,
1: 좋아합니다.
0: 제가 안 잊어버리고, 찜 해놓겠습니다.
1: 아니, 또 해야죠. 대박나게. 예. 아주, 예. 아니, 그리고 이 노래를 제가, 네, 네. 이제 행사도 많이 나가면서, 이제 제가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이제 대한민국 네, 국회에서 네. 이제 결정 나셔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이제 명절로,
0: 아.
1: 이제,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평일날에는 네.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모이기가 힘들어서 네. 11일날 토요일날 아~ 제가 행사를 가서 노래 부를 때 이제 헛개비 이 노래도 또 제가 이제 만약에
0: 네.
1: 이제 부르시게 된다면
0: 네,
1: 이 헛개비라는 노래를 불러서 우리 저기 그 세터민들에게 또 부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네네. 그런 예, 존경심 또 그리움 이런 네. 걸 또 심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옥장미 씨 어찌 그냥 사회생활 잘해.
1: 아니 적게 봐주셔서
0: 너무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쪽에?
1: 제가 여기 산 지 이제는 19년 됐습니다.
0: 19년이요?
1: 네.
0: 아 이거 다 네. 파악을 다 하셨구나.
1: 네. 네. 거의 했다고 봐야죠.
0: 아 상품. 거의 했다고 봐야 돼요?
1: 네.
0: 아이고 말씀 더 이쁘게 해주시고 아유, 참. 네.
1: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네. 또 이제 왔잖아요 제가 이 네, 방송에 네. 아 이렇게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정말 이 라디오 방송이 널리 퍼져서 정말 대박나고 헛개비라는 노래
0: 네. 네,
1: 대박나고 제 노래도 또 대박나고
0: 네. 네, 서로 처음에 오셨을 때도 좀 마음이 울컥했는데 오늘도 역시 그 엄마의 눈물 들으면 울컥하네요.
1: 네,
0: 항상 마음이. 그 노래는 울컥해요. 내가 예, 들을 때마다 느끼는데 또 그리고 그때 또 나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또 청취자분들이 옥장미 씨 한번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1: 와 진짜요? 예, 와
0: 좀 우리... 빠르게 모셨어요.
1: 너무너무
0: 벌써 한 2년 됐죠?
1: 그쵸. 1년 조금 안 됐나요? 작년에 8월에 왔죠?
0: 예. 네,
1: 아, 1년 넘었어요? 와,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요.
0: 네.
1: 아니, 근데 우리, 네. 저 선배님은, 아니, 네. 세월이 거꾸로 가나 봐요. 아주, 어쩌면 이렇게 더 젊어지시.
0: 아이, 목잠시 오늘 네. 너무나 띄워주는데?
1: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0: 아,
1: 진짜로. 예. 네.
0: 네. 옥장미 씨, 앞으로, 네. 꿈이 어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쪽에 계시면서 꿈이.
1: 저는 이제 첫째는 이제 아무래도 건강이 첫째잖아요.
0: 네. 네
1: 건강하게, 제가 그 돈은 딱 술만큼만 벌고,
0: 네.
1: 예, 벌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지금 가수의 꿈을, 이제 많이 이제 널리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엄마의 눈물과 두 손 꼭 잡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제 꿈은 오로지 제가 남은 인생 즐겁게 사는 목표가 즐겁게 사는 겁니다.
0: 와.
1: 가수로 동사로 예, 열심히 즐겁게 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멋집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 아이고 시간이 예. 참 빨리 가네요.
0: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일단은 두 번째로 출연하니까 긴장감은 예전보다 처음에 출연할 때보다
0: 네.
1: 긴장감은 없고요. 예, 그래서 더 소통을 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 첫 번째 참여할 때는 웃지도 않고 그냥 딱딱하게 물어보는 말에만 대꾸하고 막 이렇게
0: 네.
1: 해서 했는데 오늘은 좀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0: 네.
1: 조금 저번에보다는 좀 잘하네 이런 소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참여하면서 우리 일단은 우리 진현 선배님 너무 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또 이렇게 또 출연하면서 저의 또 진 모습을 또 조금 또 보여드리는 것 같고 예, 앞으로도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에 또 더 많이 또 초대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네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앞으로는 건강하게 봉사를 많이 하면서 또 조금씩 이제 행사 같은 것도 이제 초대해 주시면 가서 또 이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제가 맡은 바 지금 JM 트럭가요 봉사에 또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하고 있는 가수 활동 또 많은 곳에서 많이 불러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옥장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장미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옥장미 씨의 목소리로 7년의 헛개비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7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옥장미 씨와 함께 했습니다. 한 번만.

여름의 제철 과일은 수박이지요. 잘 익은 수박을 고르려면 손으로 퉁퉁 쳐서 안의 상태를 알아보지요. 꼭지도 이리저리 살펴보고요. 그래도 막상 잘라보면 잘못 골라 맛이 없는 수박을 맞이하기도 하지만요. 잘못 고른 수박처럼 우리들은 안을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전주시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에서 진행하는 걸어서 마음속으로의 여명숙입니다. 진짜 여름의 한복판에 있네요. 열심히 달려온 시간만큼 잠시 걸음을 늦추고 싶은 계절이기도 하고요. 창밖에 스치는 바람에 더위가 묻어있고 푸른 하늘도 어딘가 먼 곳을 향하는 날들이에요. 여름 휴가를 계획하며 바쁘게 달려온 나에게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를 시간과 공간을 꿈꾸기도 하고요. 쉰다는 것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방콕하면서 먹방을 즐기는 것이기도 해요. 무엇이 되었든 몸과 마음에 작은 여백을 만들어주는 시간은 우리를 다시 현실 속으로 들어놓고 살아갈 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와서 누구나 하는 말이 집 떠나면 고생이야. 내 집이 최고지 라고 말합니다. 힘을 얻고 돌아왔기에 일상에서 돌아갈 곳으로 왔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일상에서 잠시 쉼표를 찍는 이야기, 호흡이 머릿속 끝까지 올라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풍경과 추억들로 마음속을 걸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곳이 지상 낙원입니다. 싸이의 낙원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0: about you.
1: 1부는 마음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곳을 오고 갑니다. 집과 직장을 오고 가고 시장과 마트를 오고 가고 늘 비슷한 길을 걷고 비슷한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바람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때때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차를 타고 한적한 바다를 찾기도 하고 이름 모를 골목을 걸어보기도 하고 우연히 발길이 멈춘 카페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떠나고 싶어 하는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를 읽어가며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의 경험을 넓히는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은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인 듯해요. 휴가 계획을 세우고 떠나지만 길을 잃기도 하고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비와 바람을 만나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평소라면 불편하고 짜증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신기하게도 여행지에서는 오히려 가장 오랜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곤 하지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여행을 통해 완벽함이 아닌 우연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늘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상과는 달리 여행에서는 조금 느려도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행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기도 하고 대신에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것들을 얻기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멀미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여행은 언제나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마음이 설레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소풍 전날 밤 소풍 가방에 과자 몇 개를 보고 또 보며 잠이 오지 않아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를 몇 번 반복했던 설레고

여행이란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낯선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익숙한 공간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낯선 공간에서는 선명하게 보이곤 하죠.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소중함, 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따뜻함,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 떠나봐야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돌아오면 집이 최고야, 집단하면 개고생이지라고 하잖아요. 돌아올 곳이 있기에 떠날 수 있고 떠났기에 돌아올 자리가 있는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죠.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이 두 가지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일종의 위기 상황에 처하곤 하죠. 낯선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하지 않는 것을 벗고 잠자리를 확보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처럼요.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고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해요. 여행은 그런 우리를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지요. 여름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람의 온도를 느끼고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드는 계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작은 여행을 꿈꾸게 만드는 계절 말이지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와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고 잠시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어쩌면 여행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익숙한 하루를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훌쩍 떠나보세요. 그 길 끝에서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조금 더 깊어진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경험이 가치관을 변화시켜준다는 것, 그런 깨달음, 마법 같은 순간들을 우연히 경험하는 것, 바로 여행은 그런 거예요. 여행의 경험은 켜켜이 쌓여 일종의 숙성 과정을 거치며 발효되지요. 한층의 간접 경험을 쌓고 그 위에 직접 경험을 얹고 또 그 위에 다시 누군가의 간접 경험을 추가해 나가지요. 준 만큼 받는 관계보다 누군가에게 준 것이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 아닐까요? 이런 환대 순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여행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여러분들은 여행의 시작점이 언제부터일까라고 생각하세요? 여행으로 인해 마음이 설레게 될 때, 여행지로 떠나는 순간이 아니라 가방을 싸는 순간, 아니 그 전 여행을 계획하는 순간, 어디로 갈까 꿈꾸는 그 순간이 바로 여행의 시작이지요. 여행을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이 달라 보이는 경험들 여러분들도 모두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다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고 삶의 생기가 느껴지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은 일상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인 듯해요. 우리는 낯선 여행지에서 자신의 꼬리표를 떼어놓게 됩니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모두 무명인입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여행이란 질서로부터의 일탈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일탈이에요. 여행은 우리를 관계의 그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자기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여행은 우리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현실과 맞서게 합니다. 문제를 고민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직접 부딪히고 깨져가며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여행의 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은 단순해지고 외부 세계는 보다 명료해 보이며 우리는 이 순간에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행은 도전이며 건강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기쁨은 순수한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즐거움이 잘 버무려진 칵테일 감정임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결코 두려움을 떨칠 수도 없으며 스트레스 또한 피할 수 없죠. 가치 있는 삶은 대가를 필요로 해요. 불편을 거쳐야 만족은 깊어지고 두려움 앞에 마주서야 즐거움은 빛나게 마련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두려움과 맞설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건 두려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거고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들은 모두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게바라 어록에는 왜 여행을 할 때 낯선 존재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쓰여 있어요. 낯선 존재에게 말을 거는 것은 낯선 존재에게 말을 거는 용기는 아마도 자연이 가르쳐 준 것이리라. 자연의 존재들은 끊임없이 낯선 존재들에게 말을 건넨다. 바람은 나뭇잎과 가지에게, 곤충은 꽃에게, 하늘은 땅에게, 모든 존재들은 나에게 말을 건다. 그런 자연에는 절대 고독이란 없다. 여행은 자신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여행은 두려움 앞에 용기 있게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여행은 현실을 떠나 현지에 머무르는 시간이며 영원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오롯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선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오감이 깨어있는 살아 쉴 수 있는 나를 만나는 여행이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여행을 떠나요.

2부는 마음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행을 이야기하며 마음속으로 여행 중입니다. 신비한 여행길을 떠나는 2001년작 미야자키 하야로 감독의 센과 히치히로의 행방불명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는 신령님들의 음식에 손을 댄 죄로 돼지가 되어버린 엄마 아빠를 구하기 위해 온천 여관에서 일하게 된 소녀 치히로의 이야기입니다. 치히로는 아주 평범한 10살 소녀입니다. 이사를 하는 바람에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싫고 낯설고 어두운 곳에 두려운 그런 어두운 곳이 두려운 그런 평범한 아이입니다. 치히로의 가족은 새 집으로 향하던 중 길을 잃습니다. 낡은 터널을 지나 건너다 이상한 상점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중 한 가게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네요. 엄마와 아빠는 주인도 없는 가게에 앉아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음식들을 먹어 치웁니다. 엄마 아빠는 치히로에게도 먹으라고 권하지만 치히로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아요. 너무 맛있다며 마냥 태평하게 돈이면 다 돼 라는 생각인 거죠. 먹고 나서 주인이 오면 계산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건 신령님들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곳은 800만 명의 신령님들이 오고 가는 온천이었던 거죠. 치히로의 가족은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흘러 들어가고 만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결국 신령님들 음식에 손을 댄 죄로 돼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울고 있는 치히로 앞에 하쿠라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쿠라는 치히로에게 이곳에서 무사히 살아남아서 엄마 아빠를 구해내려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일하지 않으면 유바바가 전부 동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지금껏 누군가의 보살핌만 받아왔던 치히로는 자신과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이란 게 그렇게 쉽나요? 또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어야 해요. 이곳은 치히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치히로를 필요로 하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바바는 치히로를 거절하네요. 하지만 치히로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결국 계약서를 씁니다. 이 계약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얻지만 자신의 이름 넉자 중 석자를 빼앗기고 맙니다. 치히로는 이제 센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여관 직원으로서의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낯선 사람들과 섞여서 자는 것도 어색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쫓겨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기뻐해주는 린, 주먹밥을 만들어주는 하쿠, 무심하게 방석을 던져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조금은 든든하네요. 이제 여관 직원으로서의 새는 손님들에게도 깍듯합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신령님의 시중도 훌륭하게 해내고요. 치히로였다면 그냥 하기 싫었다는 생각이 센으로 바뀌는 순간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된 거죠.

새는 대충이라는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여간 일에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어느 날 새는 다친 용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날아오는 걸 보게 되네요. 그리고 그게 하쿠라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리죠. 유바바야에게는 쌍둥이 언니 제니바가 있는데 하쿠는 유바바의 명령으로 제니바의 도장을 훔쳐오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하쿠는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샌은 이제 자신이 하쿠를 도울 때라고 생각하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단계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보살펴주는 새는 하쿠가 훔쳐온 도장을 가지고 제니바를 찾아갑니다. 새의 여행길을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령도 여관 직원도 인간도 아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정체불명의 가오나시. 가면을 쓰고 있어 표정도 알 수 없고 아무거나 집어삼켜서 거대해진 가오나시에게 신령님이 선물해준 경단을 먹여 전부 토해내게 도와줍니다. 작은 쥐와 새는 유바바의 아들 보와 조수인데요. 제니바는 마법을 걸어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보는 유바바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보호보다는 감금에 가까운 거였죠. 그래서 샌과 함께하는 여행이 보에게는 세상 밖으로의 첫나들이었습니다. 뭐든 다 된다고 말하는 유바바와 달리 샌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샌과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통해 많은 성장을 합니다. 친절한 가로등의 안내를 받아 제니바의 집에 도착합니다. 샌은 유바바보다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진 제니바가 하쿠의 몸도 회복시켜주고 엄마 아빠도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죠. 하지만 제니바와의 이야기는 싱겁게 끝이 납니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니바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실을 엮어서 샌에게 머리끈을 만들어줍니다. 제니바는 왜 하찮은 머리끈을 힘들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걸까요? 마법이 그렇게 센 사람인데 말이죠. 힘들어하는 꼬맹이들의 응원이나 조용히 집중하고 있는 가오나시에 대한 격려처럼 실은 가치 있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죠. 하쿠의 문제와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새는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하쿠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샌이 이름을 불러준 덕분에 유바바에게 이름을 빼앗겼던 하쿠의 저주가 풀립니다. 유바바는 돼지무리 속에서 엄마 아빠를 찾아내면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고 하네요. 새는 이 돼지들 중에 엄마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해요. 그렇게 무사히 엄마 아빠도 구해냅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니바에게 선물 받은 머리끈이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처음과 끝장면이 똑같은 이 영화는 여행을 떠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치히로처럼 낯선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의 여정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0: 3부는 마음 쉬는 시간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혼자 떠나라. 그러나 돌아올 땐 둘이서 오라. 낯선 길에서 기다려온 또 다른 나를 만나 둘이서 손잡고 돌아오라고 어느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휴식을 위해 떠난 여행이든 목적 없이 떠난 여행이든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의미 있었다는 겁니다. 초록이 가장 제빛을 내고 태양이 우리에게 길 위에 서보라고 하네요. 여행을 떠올리며 제가 시 한 편 골라봤어요. 나이덕의 길을 그리기 위해서는입니다. 길을 그리기 위해 나무를 그리는 것인지 나무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길에 드리운 나무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 길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길과 나무는 서로에게 벽과 바닥이 되어 왔네. 길에 던져진 초록 그림자, 길은 잎사귀처럼 촘촘한 무늬를 갖게 되고 나무는 재짐을 내려놓은 듯 무심하게 서 있네. 그 평화를 누가 배웠을까? 그러나 시간의 도끼는 때로 나무를 길 위에 쓰러뜨리나니 파르르 떨리던 잎사귀와 그림자의 비명을 여기 다 적을 수는 없겠네. 그가 그린 어떤 길을 벌목에 상처를 지니고 있어 내 발길을 오래 머물게 하네. 굽이치며 사라지는 길은 끝까지 따라가게 하네. 길을 그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평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 까마득히 멀어지는 풍경, 그 쓸쓸한 소실점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나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기 도착하려 하네. 여행은 언제나 우리를 길 위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밖에는 뗄 수 없지요. 아무리 급해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밖에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고 편리한 수단을 이용해도 가장 단순한 걷기는 필수입니다. 인생에서도 결국은 가장 단순한 것이 기본이 된다는 이치를 몸으로 깨우치는 여행은 진짜 인생의 스승입니다.
1: 와, 와, 와.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4부는 신문고를 울려라 둥둥둥입니다. 우리들은 쉰다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거나 몸이 편안한 상태에 있거나 생각 없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잘 쉬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뇌는 끊임없이 탐색하고 다른 생각들을 떠올리며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등 항상 뭔가를 찾아 떠나지요. 이렇듯 생각을 뒤쫓거나 질서를 부여하려 했을 때 우리는 고단해져요. 잡념이 진행하는 상태로 내버려두면 피곤할 일이 없는데요. 뇌를 쉬게 하는 좋은 기술은 뭔가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잡념의 상태를 내버려두는 것, 아니 그 상태를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기는 거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 자체가 휴식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운동 후에도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쉬는 경향이 있어요. 뇌처럼 몸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자체가 휴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살을 빼거나 건강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의미부여 때문에 몸이 고단해져요. 그러다 보면 운동이 싫어지고 운동을 생각만 하다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운동을 즐기고 운동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휴식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운동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이라는 휴식과 운동 뒤의 후식, 이중의 휴식을 취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잘 쉬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 겁니다.

클라우드 해먼드의 잘 쉬는 기술에서 잡념에 빠지기, 운동하기, 독서하기, 음악 듣기, 아무것도 안 하기, 목욕하기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쉬고 계시는지요? 일상의 공간은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주고 여행의 시작은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익숙함을 가장 눈부신 것으로 되돌려놓지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여행이 주는 의미를 이야기하며 마음속으로 걸어봤습니다. 떠날 준비 되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서 마음속으로의 여명숙이었습니다. 고마워.

8월이 되면 걷는 일에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햇볕이 가장 센 시간은 피하게 되고 물 한 병을 더 챙기게 되고 그늘이 있는 길을 먼저 찾게 됩니다. 한여름의 바닷길은 좋지만 습도와 햇볕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다를 잠시 벗어나 무주의 산중턱 임도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랑길 낯설게 걷기 한은주입니다. 오늘은 덕유산 무주 1번 코스 안성면 구간을 걸었습니다. 이정표에는 에코 캠핑 삼천리길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전체를 보면 덕산지에서 용추계곡까지 이어지는 8km 남짓한 길인데요. 우리는 덕산지 중턱에서 출발해 용추계곡 입구 방향으로 약 한 6.5km를 걸었습니다. 여름에 걷기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늘이 있는 길, 물소리가 가까운 길, 그리고 걷는 속도를 조금은 늦춰도 되는 길. 오늘은 그런 길을 찾아 무주의 산중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덕유산 무주 1번 코스 이어가겠습니다.

0: 8월에는 걷는 길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늘이 있는지 물소리가 가까운지 너무 뜨거운 시간대를 피할 수 있는지 먼저 보게 되죠. 오늘은 바다를 잠시 벗어나 무주의 산 중턱 임도길을 걸었습니다. 함께 걷는 분들 모셨습니다. 자, 대장님 그리고 우리 미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김세훈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좀 평소의 코스보다 좀 정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덕유산 무주 1번 코스라고 하면 이름이 조금 낯선데요. 오늘 코스 안내해 주세요.
1: 이번에 코스는 여름 한창일 때 좀 걷기 좀 편하게 그늘이 있는 코스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네 주변 산보다는 좀 큰 산으로 갔고요. 그래서 덕유산에 둘레길이 있는데요. 그 둘레길 1번 코스인 안성에 있는 덕유산 둘레길 코스입니다. 여기 시작은 이제 무주 안성면에 보면요, 남덕유산 입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남덕유 학생교육센터 뭐 용추 계곡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쭉 임도를 따라 덕산채까지 걷는 약 8.3km 정도의 임도 코스입니다. 숲으로 이루어진 코스고요. 저희는 좀 그날 날씨 사정을 좀 고려해서 용추 계곡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보통 거기서 올라가거든요. 거꾸로 덕산 계곡에서 덕산채 거기에서 올라가 용추 계곡으로 내려오는 약간 좀 단축한 6.3km 정도 코스를 걸었습니다. 아마 평균 고도는 거기가 이제 고산이다 보니까 한 650에서 한 700m 해발 그 정도고요. 방향은 덕산지에서 시작하면은 북동 방향에서 이 산 사면을 쭉 타고 남서 방향으로 한 12시 정도, 9시에 출발해서 12시 정도에 끝나는 그런 아주 걷기에 참 무난하고 완만한 그런 구간입니다.
0: 네. 이게 고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 그리고 선택할 때 일단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주는 진짜 더웠는데요. 저희가 걷는 내내 덥지 않았고 그늘이었고 이 정도면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하면서 좀 걸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걷다 보니까 이정표에는 에코 캠핑 삼천리길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덕유산 무주 1번 코스라고 생각했는데 또 길 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마 행정적으로 붙인 이름이고 아마 둘레길 이름이고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인데 각각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이정표가 있을까요?
1: 예, 보통 그 지자체의 걷기길을 만들어진 지 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들이 지자체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마실길이란 이름, 그다음 뭐 또 지자체 산 있으면 둘레길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 지자체의 특별한 유적 코스를 겸할 경우에는 그런 유적 이름을 포함해서 가는 거, 이런 길들이 있는데, 이런 길들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에 만들어진 길들을 이게 좀 모아서 전라북도 이천리 천리길, 그다음에 이천리 삼천리길로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주로 한 지자체를 통과해서 다음 지자체로 연결되는 길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똑같이 동고서저 형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걷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산에서부터 높은 산에서부터 평야지를 지나서 바닷가 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코스를 두루두루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통합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죠. 전라북도에 걷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름의 이정표를 저희가 만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출발 지점부터 한여름 걷기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민경님은 혹시 여름에 숲속에서 걸었던 그런 한여름 걷기 그런 느낌이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세요? 학생 때?
2: 네, 그 친구가 선배랑 해가지고
0: 네.
2: 뭐 놀러 갔을 때뭐 산이나 이런 계곡으로 많이 놀러 가잖아요.
0: 네.
2: 그럴 때
0: 한여름 걷기라고 느낌이라고 하시면 혹시 어떤 느낌일까요?
2: 그늘이 있으니 시원하고 나무가 있으니 나무 냄새에 그 되게 그 향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 들어오는 그 향기가 나무 향이.

0: 주었고요. 그래도 오늘 역시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대장님, 임도길의 특징?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등산로와는 좀 달라요.
1: 그렇죠. 그 임도길은 어떤 산림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길이거든요. 아마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데, 뭐, 임벌목 했을 경우에 운반해야 할 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림이 우거지다가 이제 산불 같은 거, 산사태가 날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예방이나 아니면 그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차량 이동, 장비 이동에 필요한 도로인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기능적인 도로로만 사용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걷기 시작하고 또 다양한 야외 레크레이션 아니고요. 야외 뭐라 액티버티가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임도까지 이제 그 대상으로 들어간 거죠. 저희는 이제 이 걷는데 이 임도가 우연찮게 천리길의 하나 코스, 지역의 걷기 길의 코스로 돼서 선택했고요. 지역이 관리하다 보면은 지하철 관리하다 보면은 걷기가 상당히 무난한. 그리고 이게 임도가 아시겠지만 고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동남아의 이제 등이도의 그런 초보자들을 위한 그 코스처럼 평길 코스고요.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이게 덕유산이라는 큰 큰 산에 있다 보니까 그 나무들의 이 우거진 그런 숲을 걷는 그런 맛도 있고요. 네,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임도길 하면 분명히 차가 다니는 길이어서 매끈하게 포장이 된 도로였을 건데, 저는 처음 딱 오늘 걷기에 첫 번째 감각은 제 발밑에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닥을 보게 됐습니다. 바닥이 조금은 거칠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신경을 온전히 거기에 썼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걸음이 빨라지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걷다 보면 듣게 되는 거, 보게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걷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물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길이 나오는 데는 물길보다는 일단 소리가 먼저 들렸던 것 같아요. 민경님도 이렇게 산길을 걸었을 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곡과 이렇게 나란히 가는 느낌들을 많이
2: 맞아요,
0: 가지셨죠?
2: 맞아요. 네, 맞아요. 걷다 보면 그 물소리가 되게 시원하잖아요. 거기에 요즘에 새소리들도 들리고. 근데 조금 더 걷다 보면 계곡이 있는데 좀 약간 그 낮은 폭포처럼 생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여름인데 참 시원하다는 느낌을 간혹 들 때가 있던 것 같아요.
0: 그 대장님, 8월 분명히 온도도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숲속에 들어오면 그 실제 온도보다는 소리와 그늘이 주는 체감이 아주 큽니다.
1: 그럼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체감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상대습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상대습도의 기준점을 한50% 정도 잡아요. 그것보다 이제 10%씩 올라가면 온도가 막 1도 이렇게 더 체감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이제 걷기를 하다 보면은 그 바닷가 쪽에 멋진 풍경이 있더라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닷가는 보통 습도가 80% 이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들어가지 않고 걸으려면 엄청 끄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위성에 기반한 날씨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예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걷는 위치를 정해서 걷는 날 예상 습도들을 확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제 습도가 적은 고산길이 좀 습도가 적죠. 고위도 아니 등고가 높은 고도가 높은 쪽을 택해서 걷는 게 여름에 어떻게 보면 걷기 별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도 오늘 처음 몇 킬로를 걸어야 되나 덥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물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고, 또큰 폭포 소리는 아니었는데, 계속 옆에서 따라오는 소리였다 보니까 그게 길동무 같았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는 느낌?

0: 오늘 물소리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늘 보이는 건 아닌데 걷다 보면 계속 어딘가에서 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조금 의외였던 장면이 좀 나왔는데요. 우리가 한여름인데, 아니 길 위에 마른 낙엽이 꽤 쌓여 있었어요. 여름 숲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을의 낙엽들이 보인다고 하는 거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되는데.
1: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세세한 거, 미소한 부분들에서 좀 민감해지긴 한데, 사실 그 숲이란 부분들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좀 맹이 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도시인의 삶에서. 그래서 좀 생태적 감각을 더 높일 필요가 있어서 숲 체험을 하는데, 숲이나 숲 밖이나 똑같이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낙엽이 항상 가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계절, 가을의 낙엽을 숲에서 볼수 있다는 것은 숲은 늘, 어느 때든 그 소위 그 생로병사, 그 다음에 사계절, 이렇게 어쩌면 생의 사계절들이 작동되는 곳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떤 때는 그 가끔씩 6월달이나 7월달 사이에 돌풍, 3월달에 돌풍도 있긴 있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 돌풍에 의해서 낙엽들이 많이 떨어, 아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이 바람에 의해서 결국은 낮은 그 계곡 쪽으로 모이고, 뭐, 길로 모이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평평한 대로 다 모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려면 숲에 들어가는데, 막 과거에 뭐, 저 정상까지 뭐, 2시간 안에 끊는다, 뭐 30분에 끊는다, 이런 어떤 목적지향주의적인 걷기가 아니라 뭔가 숲의 속도, 뭐 숲에 여러 생명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생명체 타겟을 두고 그 생명체처럼 걷겠다. 그런다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라는 게 숲에서는 아주
0: 필요하다.
1: 중요합니다.
0: 정말 저도 뜻밖이었어요. 야, 숲에는 여러 계절의 흔적들이 같이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위쪽을 보면 한여름에 초록이 가득한데 발밑에는 지난 계절에 떨어진 낙엽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숲그늘이 깊고 사람이 많이 밟지 않는 구간에는 낙엽이 오래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계절이 비교적 또렷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숲에서는 이런 사계절의 흔적들이 좀 보이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민경님은 이번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함께 걷지
2: 그니까요,
0: 못했어요.
2: 너무 아쉬웠어요.
0: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2: 그쵸, 덕유산이 좀볼게
0: 그렇죠.
2: 많잖아요.
0: 덕유산이 볼게 많기도 하고 저는 또 임도길이라고 하면 나무에 많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보일락 말락 안 보이다가 또 갑자기 확 보여주는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2: 진짜요?
0: 들었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적상산?
1: 예, 적상산.
0: 그쵸.
1: 거기에서 북쪽 방향에 적상산이 옆으로 보이죠.
0: 적상산 보이죠? 고속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산 아래에 이렇게 펼쳐진 마을들이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날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2: 진짜요?
0: 뭉게구름까지 한몫해가지고서 걷는 데 있어서 꽤 피곤하지 않았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경님 혹시 걷다 보면 벤치 보이죠? 의자들. 보통 생긴 벤치들이 어떻게 생긴 거 보고.
2: 일자로.
0: 일자로 생겼죠? 여기는 일자로 놓지 않았더라고요.
2: 진짜요?
0: S자.
2: 와, 그 길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0: 길은, 그래서 S자로 의자가 생기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아세요? 뭐가 좋을까요?
2: 모르는 사람과 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겹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대장님은 의자가 일자가 아니고 S자였을 때, 일단 가성비가 좋아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2: 진짜요? 그러니까
0: 왜냐면, 그쵸.
2: 에
0: 그리고 또 장점?
2: 그러게요?
0: 가까워져요.
2: 진짜요?
0: 왜냐면, 일자면 그냥 나란히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게 S자로
2: S자로
0: 앉았죠. 그러면,
2: 서로 마주치겠는데요?
0: 그래서 저희가 간식을 먹을 때 S자 의자에서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친숙하고 가까운 느낌? 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2: 아, 진짜요?
3: 아, 네. 그게 있잖아요.
2: 연인들을 위한 의자 아닐까요?
3: 아니, 여인들은 뭐, 마주 앉든지 아니면 같이 나란히 앉든지 하는데,
0: 네.
3: ES자의 의자는, 상대방의 등을 보면서, 옆으로 보면서, 옆으로 좀 더 온전히 상대방의 뒤를 보면서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마주 바라보면서 대화하다 하면 좀 마치 그렇잖아요. 좀 서먹서먹하고 시작과 끝 같은 대화인데, 이 S자 안의 대화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그 상대방의 모습을 그런 대화가 가능한 의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그냥 그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일자에 앉아 있으면 솔직히 앉기 그러잖아요. 근데 S자면 모르는 사람도 앉아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러지 않을까요?
0: 네, 그 간격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냥 S자 곡선이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번에 앉아 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 대화를 유도하는
0: 그렇죠. 좋았다. 야 이거 진짜 생각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좀 약간 분석적이라서 좀 약간 좀 다르게 봤는데 자연 속에서 직선은 좀 너무 좀 낯설잖아요. 인간의 냄새, 인공의 냄새 그런 게 많이 나는데
0: 네.
3: 그래서 자연은 사실 직선이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유선이니까 거기에 맞추지 않았을까.
0: 그늘에서 한번 쉬니까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제 걷다 보면 그런 의자나 또 정자같이 생긴 쉼터는 큰 위안이 되죠. 우리가 걸어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앉아도 되고 또 쉬어도 자는 자리가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 쉼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숲 너머로 마을과 좀 들판이 보였습니다. 물소리도 나죠. 낙엽도 가까이 있죠. 또 내가 좀 쉴만하고 힘들만하면 그 언덕에서 넓은 시야가 확 펼쳐졌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게 길보다 먼저 하늘이 열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린 거는 아무래도 이 무주 덕유산의 지형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3: 사실 그날 코스를 정할 때 임도도 임도였지만은 산 중에 낮은 약간의 분지 지형을 좀 내려다보는 그런 창공에서 바라보는 맛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임도길이 보통 시야 확보를 위해서 주변 나무를 좀 치잖아요. 쳐내는데 이건 좀 오래된 임도길이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자랐고요. 여름에 걸을 때 사실 이 뜨거운데 숲길 걸으면 좋은데 임도 경관까지 본다. 야,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이게 두 가지가 만족되려면은 좀 높은 임도길, 그러면 결국 고산 지역. 저 이제 전주 중심으로 본다면은 백두대간 쪽 길, 덕유산, 네. 뭐 지리산 이런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간들 좀 더 올라간다면 뭐 충청북도, 강원도 쪽이면 더 좋겠죠.
0: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산을 느낄 수 있는 길, 오늘 무주 1번 코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를 때에는 그냥 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임도길은 산 허리를 따라간다는 느낌도 우리가 많이 봤죠.
3: 네, 그 맛이죠 사실. 네, 우리가 한국에서 그 등이도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이 한반도가 반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등고 좀 길을 찾아가는데 그게 이제 큰 산의 임도길들이 임도길을 좀 추천할 만하죠.
0: 근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가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내리막길인 거예요. 용추폭포까지 내려가는 길이. 그리고 그 길은 그늘이 없어요.
2: 아 진짜요?
0: 땡볕이에요.
2: 아이고.
0: 좀 내려갈 때는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3: 이제 전에는 보지 않는 걷기에서 우리가 고도를 좀 따졌거든요. 출발지에서부터 종착지까지 고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러면 이제 참여자들의 좀 몸 상태를 봐서 처음에 좀 올라가다가 길게 내려가는 코스를 정할 거냐 아니면 천천히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내려가는 코스를 정할 거냐 이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날씨나 계절에 맞춰야 하니까 이번에는 조금 올라간 다음에 길게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 길에서 우리가 좀 보여야 할게 뭐냐면, 경관이 있는, 그러니까 개방된 공간을 좀 맞춰서 좀 빨리 가고, 거기서 좀 쉬면서 좀더 경관을 느끼는 이런 식으로 이 템포 조절을 좀할 필요는 있습니다.
0: 저희가 이제 내리막길을 다 내려오고 나면 마지막에 저희가 도착 지점 왔습니다. 용추계곡 안내판과 쉼터가 있었고요. 저희는 고기를 가지 않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수로, 그 작은 수로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저희가 좀 더위를 좀 식혔죠. 피로도 좀 풀었고요. 사진 찍으셨어요? 발 모양. 오늘도 애썼다. 이렇게 인증샷도 저희가 좀 남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길을 좀 다시 돌아보면 처음에는 숲으로 들어갔고 길 옆에 물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한여름에 낙엽길을 밟았습니다. 그늘 아래서 쉬었고 숲이 열려 하늘과 마을을 봤고 산허리를 따라서 용추 계곡 입구까지 걸었습니다. 대장님, 오늘 이 길을 한마디로 좀 정리한다고 하면 어떤 길이었을까요?
3: 더 이상 둘레길 1번 코스로 이 코스인데 많이 활용했던 코스고요. 그리고 산 속에만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임도길 아래는 또 사과나무 등이 과수원들이 거기까지 개발이 된 그리고 안성의 넓은 그 산중의 평지들도 내려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임도로서는 물, 그다음에 이제 개활지, 경관, 그다음에 걷는 거, 그다음에 휴식처, 바람길, 경사도 봤을 때는 아마 임도길의 표본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바로 또 식당을 찾아서 갈수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면 용추계곡에 물놀이도 할수 있고 요즘에 이제 계곡들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누구나 다 계곡에 가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고요. 여러모로 이 코스는 그뭐 자연학습관에서도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걷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인들한테 괜찮은 좀한 시간 정도에 가는 거리는 있지만은 임도길로서 좀 안성 맞춤 아닌가. 그래서 안성 맞춤길이라고
0: 오,
3: 네,
0: 안성맞춤길.
3: 정리하겠습니다.
0: 네, 오늘 길은 안성맞춤길이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소소가 소중할 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0: 두 번째 코너 소소가 소중할 때입니다. 저희가 앞서 덕유산 부주 1번 코스를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길만 보이는 거는 아니죠. 그 길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이 지역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의 산길을 걸으며 떠올린 이야기, 산과 계곡이 지역의 생활과 휴양, 그리고 경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주 하면 되게 크죠? 그리고 우리가 무주 하면 떠올리는 게
1: 무주 리조트.
0: 저도 무주 리조트. 그리고 덕유산 국립공원?
1: 네.
0: 그 안에 있는 캠핑장?
1: 네.
0: 이런 계곡. 것들이 좀 그렇죠. 계곡. 너무 시원해.
1: 그쵸.
0: 네.
1: 근데 너무 높잖아요. 무주가 되게 높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0: 그렇죠. 아마 사람들이 무주에 많이 가셨을 거예요. 특히 한여름, 그 다음에 겨울에도 많이 가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갔던 그런 길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는 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도길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2: 쉽게 다가가는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가야죠.
0: 아, 그냥 가자?
2: 가는 모임이 있으면 가고요. 그런데 관광차로 가기는 좀 그럴 겁니다. 물론 그 경승지를 끼고 어느 산을 정해서 아니면 절을 정해서 다니는 그런 관광차 코스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지역에서 산악 그러니까 등산이죠. 등산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임도길을 걷는다. 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 MTB 사가지고 임도길 타고 말 타듯이 타던데 아 끝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MTB는 좀 죽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예, 임도 오토바이 쪽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SUV 하는 사람들도 뭐 임도 이제 접근이 좀 어려우니까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요즘 어쨌든 뭐 전원자 임도길이라고 보는 거 어떻게 할까 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라북도에서 이제 삼천리길을 만들었잖아요.
0: 네.
2: 그때 삼천리길을 이렇게 재구성할 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할 때 임도길을 많이 이제 추가로 참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런 임도길은 추천할 만한 임도길이지 않나.
0: 그렇죠.
2: 그래서 인터넷 삼천리길 보면 지도 나옵니다.
0: 그렇죠. 삼천리길이 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걷다 보면은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는 것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산길과 지역 생활의 관계를 좀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홍보도 많이 했지만 그게 얼마만큼 지역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경제에?
2: 아, 경제에 영향. 그 좀 과거 지리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14개 시군에 걷기 길이 있는데 그건 그 지역 안에 시작하고 지역에서 끝났거든요.
0: 네.
2: 이제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이제 삼천리길, 천리길을 했을 때 좀 연계를 됐죠. 그렇죠. 그냥 모아놓은 것들만 구역으로 나눈 게 아니라 연결한 거예요. 길이라는 건
0: 전라북도를 연결한다라는
2: 그렇죠.
0: 길이죠.
2: 내부에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뭐 순환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과거로 본다면 그 길들이 과거 길.
0: 네.
2: 뭐 과거 시험 보는 길, 뭐 이순신 장군이 갔던 길, 뭐 이런 길들도 또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어요. 뭐 동서로 가는 뭐 넘어가는 길. 그런데 거기에 지리적으로 보면은 고갯길. 지금은 이제 고갯 도로를 낼 때 고개까지 까면서 도로를 내지는 않잖아요. 터널을 만들지. 그렇죠?
0: 네.
2: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좀 뜸해진 그 고갯길은 어떤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길. 그리고 그 고갯길은 네. 아까 말한 그 지역 그 자그마한 지역의 상품들이 넘나드는. 또 하나는 이 고갯길과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물길인데 물길이라는 네. 것은 좀 낮은 쪽에 시장을 가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장을 보고 올라가는 이런 그 길. 보통 이제 지형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그게 익숙하고 익숙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뭐 둘레길이나 지역에 걷기길을 할 때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고갯길을 한번 걸으시라.
0: 아,
2: 이저
0: 고갯길.
2: 고갯길
0: 네.
2: 이제 남은 길잘안 쓰는 길 임도로 재편된 길 넘어가면은 우리가 사는 동네 말고 딴 동네로 간다.
0: 네.
2: 산 넘어 마을을 찾아가는 이런
0: 어.
2: 느낌으로 한번 접근하면 어떨까? 낯설 가깝지만 낯선 길이거든요.
0: 그렇죠.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걷기도 많이 하고, 또 산림휴양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림휴양 하면 뭐 리조트 만들어야 되고,
1: 그렇죠.
0: 조금 더 편한 길 찾아야 되고, 이렇게 뭐 관광지를 떠올리는데, 우리가 오늘
1: 맞아요.
0: 걸었던 길들은 충분히 휴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많이 소비하지도 않았고, 않았지만 그래도 천천히 걷고 몸 식히고 또 이렇게 또 잠깐 멈춰서는 시간, 그게 여름의 쉼이 될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고갯길을 좀 이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산림휴양과 조금 연결돼 가지고서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들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매번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풍부한 자원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많은 길들 새롭게 만들지 않더라도, 새롭게 개발하지 않더라도 있는 것들을 충분히 잘 지키면서 우리가 좀 관광객도 많이 모으는, 아니면 지역 경제까지도 연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 저희가 이제 순천만 걸을 때 그거 느꼈잖아요. 아, 버스 시간 맞추기.
0: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경계가 넘어가면 이제 교통을 확보를 해야잖아요. 그렇지
0: 그렇죠.
2: 않으면 이제 저희 뭐 서해안길 걸을 때 항상 차를 2대, 4대, 뭐 6대씩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한계.
0: 네.
2: 그래서 지금 그 ITS라고 교통정보 시스템은 다 거의 다 됐어요. 근데
0: 네.
2: 이제 지금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교통, 아니, 뭐야, 정보 진흥화. 진흥화 관점에서
0: 네.
2: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 저 고개를 넘어갔어요. 뭐, 저 동네 버스가 언제 올 건가?
0: 오는지.
2: 그걸 맞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개별 정보는 있는데, 그걸 좀 통합적으로 볼수 있는. 그럼 시간 맞춰서 걷고 버스 타고 되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올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
0: 알
2: 근데 그
0: 수가
2: 동네는
0: 없죠.
2: 이제 차가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거.
0: 참 그게 아쉬워요. 우리가 사람이 이동을 하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버스도 많고 뭐 택시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막상 외지에서 사람들이 걷다 보면 연결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2: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잘볼수 있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본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희가 차를 출발지하고 종착지에 놓지 않고도 갈수 있지 않을까?
2: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기 탄소 중립의 하나의 프로그램 사업일 수 있죠.
0: 그렇죠.
2: 예, 나 어차피 인간은 움직이게 하는데
0: 네.
2: 뭐 차량을 몇 대씩 가지고 가서
0: 그래.
2: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하는데
0: 네.
2: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통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0: 많이
2: 부분들을
0: 아쉬워요.
2: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 국가적으로 가장 좋은 게잘된 곳이 제주도예요. 아시잖아요.
0: 갔죠, 저도. 시내버스 타고 이동한 거?
2: 제주도 저는 이제 렌트 안 합니다. 버스로만 다녀요. 그게 다양하고 상당히 여행의 맛을 느끼고 그다음에 제주도 경관을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씩 느끼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0: 저 공감 100%.
2: 정말.
0: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놓는 순간 보이는 게 달라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진짜 오감이 확 열린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 승용차, 이 운전대의 편리함을 여전히 우리는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1: 그렇죠.
2: 네, 그렇죠. 빨리 운전하고 가서. 빨리 도달해서 빨리 맛있는 거 먹고 한잔또 먹어야지. 경관도 보고 있지만
0: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걷는다라고 하지만 그 걷는 것도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언젠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겠죠?
1: 그렇죠. 익숙해지겠죠.
0: 우리가 이제 걷다 보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걷는 사람들을 만나면 야 조금 더 많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무주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산이 진짜 많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1: 많아요.
0: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관광한다라고 하면 뭘 짓는다, 개발한다, 막 이런 거 말고는
1: 맞아요.
0: 딸리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걷다 보면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마을로 넘어가면 새로운 마을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마을에 넘어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농산물도 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그 이제 임도길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걸을 때 기존에 만들어진 길 말고요.
0: 네.
2: 이제 우리가 어디 시작과 종점을 정해놓고 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지리 정보가 잘 돼 있으니까. 좀 낯설게 아 여기 한번 가볼까 하는 게 낯설게 걷는 계획이거든요.
0: 네.
2: 아마 그럴 경우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정말 볼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알려진 정보를 얻으려고만 하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게 안정적인 여행이라고. 그냥 내가 가는 게 길이다. 길이란 뭐 길은 있는데 나의 길, 이번의 길, 뭐, 뭐 새로운 걸 보고자 한다면 좀 계획 예상치 않는 거, 예로 미지 이게 알고 계획을 짜지 말고 그냥 길 위에 그냥 선을 그어라. 동네 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어느 집 담에 벽화를 볼 수 있고요. 어느 집 안에 있는 정말 희귀한 꽃을 볼 수 있고요.
0: 네.
2: 어느 집 건물을 저렇게 짓나 멋진 그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집 가면은 야, 이 집은 에너지 효율화 활용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것도 볼 수 있고요. 어느 동네에 옆을 꺾어 돌아가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갑자기 빛이 그 순간 내 눈앞에 이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다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 이번에 무슨 맛집을 가셨어요?
0: 맛집 대기 인수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계곡 맨 안쪽 끝집이었는데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고요. 일단 중화요리집이었습니다.
1: 산채비빔밥을 드셨어야죠. 무주로 갔는데.
0: 아니 거기에 그게 유명하대요.
1: 산채비빔밥 무주하면 산채비빔밥이죠.
0: 아 그런가?
1: 응.
2: 한 웨이팅을 한 30분 했나요?
0: 네.
1: 무주 가면 저는 항상 예전에 제가 학교 뭐 그 일을 있어 무주를 가면 항상 산채비빔밥 항상 맛있었거든요.
0: 어느 쪽으로?
1: 저는 그때 당시에 무주리조트 쪽에서 먹었었어요.
0: 아하하 맞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안성면 쪽에서 먹지 않았어요?
2: 예.
0: 그리고 안성면에서 웨이팅을 30분 그것도 바깥에서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저희가 웨이팅을 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계곡 물소리는 좀 들어서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었고요. 일단 맛있었어요.
1: 오, 다행이다.
0: 맛있었고 우리가 또 차를 또 무주에 있는 왜 그 예전에 옛날 창고를 개조해가지고서 있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차를 마셨거든요.
1: 응.
0: 피곤했을 거잖아요. 두 분이 주무셨어요.
1: 요즘 무주가 카페가 많이 생기잖아요.
0: 네.
1: 리조트도 많이 생기고.
0: 그러니까.
1: 되게 싫어하던데 사람들, 무주 사람들.
0: 왜?
1: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그런 게 생기면 사람들이 좀 약간 그렇대요. 그리고 너무 자연이 사라지잖아.
0: 아, 그러니까 자연 속에 조화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풍경들이 좀 바뀌니까 그리고 또 뭐 차들이 또 밀리다 보면 네, 주변 마을에서는 맞아요.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뭐 거기 그 유명한 중국집이었어요. 천마루라고 하는데요.
0: 아.
2: 거기 이제 남덕유 학습관에서 저쪽 그 장수 쪽으로 쭉 덕유산로를 타고 한 10분 정도 오면은 그 이제 바로 옆에 골짜기예요. 골짜기인데 그 저수지 밑에 그 저기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이 와 뭐 이게 어마어마하던데요. 유명인들이
0: 네.
2: 와서 그런지. 그리고 그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주에서 안성에서 적상으로 나올 때 거기에 창고 카페 아마. 전라북도 창고 카페 1호였나요, 거기가?
1: 아, 되게 여기도 오래됐어요. 있잖아요? 전주도 아, 있어요?
2: 전주는 이제 그 다음 한 1, 2년 지나서 생겼죠.
1: 아, 그래요?
0: 앞서갔네.
2: 무주에는 1호였는데, 그때 거기도 처음에 누가 오나 했는데, 무주 사람들 정말 많이 와가지고.
1: 거기 서바이벌도 있잖아요. 그 해병대 사람이 만든.
2: 네, 아.
1: 서바이벌도 있어요.
2: 서바이벌 있죠. 응. 거기 설천에서 무주로 나오다 보면은 그 양 아~ 양잠장 아니 뭐죠?
1: 뭐라
2: 그 누에고추
1: 일반 사람이 한게
2: 잠종장 잠종장인가요? 누에고추 실 뽑는 그 오래된 묵은 건물인데 거기 서바이벌로
1: 유명하더라고요.
2: 임대해서 오랫동안 한 거 있어요. 아~ 보면 영화도 많이 찍고 그래요, 거기.
0: 아, 그래요?
1: 네. 그분이 그 일반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런 직종을 하시다가 그거 서바이벌을 만드셨다고. 근데 학원은 있으시다고 그때
2: 지금 있었는데. 하고 있어요.
0: 야.
2: 카페도 있고.
0: 무주를 많이 아시네요. 관광지.
1: 아니, 우연찮게 갔는데
0: 우연치 않게 만난 곳들.
2: 무주에 사시는 분이 그분도 이제 귀촌하신 분인데 네. 얘기 그러더라고요. 무주는 골골마다 놀만한 재미거리가 있다. 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2: 네, 그래서 무주의 수익이 그렇게 높은가. 사실 1인당 GRDP가 높잖아요. 무주가.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를 하면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좀 걸었던 그런 임도길에 곳곳이 숨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무주는 걷는 지역이구나? 라고도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제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도길을 또 언제 걸을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 이제 운이 좋다면, 가을 단풍이 막 풍성하게 내려올 때, 네. 산에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네. 위에서부터. 그때 이제 덕유산보다는 옆에 민주지산, 민주지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아. 백두대간에 이제 살짝 이어서 가는,
0: 네.
2: 살짝 옆에 거쳐서 가는 민주지산이 있는데 그 삼도봉이라고 3개의 광역이 연결되어 있어요.
0: 네.
2: 지점에서 분기가 되는데 거기에 임도가 고산 임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막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끝내줍니다.
0: 그 야.
2: 지금 임도 마무리가 이제 거의 되어가고 하는데
0: 네.
2: 그 전에 한번 예비로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량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0: 네.
2: 그래서 그 임도 트레킹도 상당히 해볼 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참 길에서 선이 되고 가볼 수 있는 곳들은 모든 곳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몰라서 못 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처럼 조금은 낯설게 걸어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주를 좀 찾아서 걷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개를 좀 넘어가고 시작점과 도착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착점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도 좀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무주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서바이벌장도 있고 무주 창고에 있는 카페도 있고 분명히 맛있는 산채비빔밥집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조금 머물러 있으면 보는 것들이 좀 더 많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자꾸 생기면 우리가 지나가게 되죠.
1: 맞아요.
0: 많이 아쉬워요.
1: 맞아요.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나는 것들, 뭐 다리 놓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놓치는 것들이 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저는 국도를 좀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고속도로보다는. 그래서 한 곳에 좀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사람을 좀 잡아놓을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관광이 아니라 이제 조금은 천천히 머물고 걷고 먹고 쉬는 이런 방식의 여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낯설게. 전 느림보단 낯설게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처럼.
0: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이 해랑길 낯설게 걷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낯설게 걷기가 뭔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2: 낯설게 걷기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처음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코로나 때 거의 이동이 차단이 됐잖아요.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부분들을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찾아가는, 그래서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실제 정확히 알지 못했던 바로 자기가 다녔던 길 바로 옆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 낯설게 걷기가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강을 따라 걷다가 바다로 갔고요. 바다에서 서해랑길을 만나서 위로 아래로 2년 반을 걸었습니다.
0: 혹시 민경님 같이 걸었어요? 시간은 많이 함께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낯설게 걷기가 좀 됐습니까?
1: 네, 좋았어요.
0: 어떤 게?
1: 저는 바닷길을 걸었고, 바닷길밖에 안 걸어봤긴 한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를 보고, 해가 지는 모습도 그냥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서 보는 이 보여지는 광경과 그 옆에서 기러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물고기 파도 치는 소리 너무 좋았고, 거기서 이제 그래도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의 신선함과 바다 그 소금 냄새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그쵸. 아마 그게 차를 타고 지나갔으면 전혀 느껴보지 못할
1: 그쵸.
0: 것들. 우리가
1: 맞아요.
0: 차를 내려놓고 두 발로 걷다 보니 느껴지는 것들이죠.
1: 네.
0: 네. 제가 걷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나 안 예쁜 곳들이 없고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모든 자연들이 다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주의 산중턱 임도길을 좀 걸었습니다. 큰 나무가 그늘을 내어주고 바람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적상산이 보였고 걷는 사이사이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칙은 자기 자리를 넓히 이려는 듯 땅으로 입을 벌리고 하늘로 줄기를 뻗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를 따라 발은 자꾸 떠내려가려 하고 몸은 그 발을 천천히 붙들며 걸었습니다. 오늘 걷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해랑길 낯설게 걷기 저는 한은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줘서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8월을 만났습니다. 한여름은 더워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던 7, 8월 중 7월을 보내고 8월도 중순에 가까워지네요. 어제가 입추였지요. 입추가 있어 가을이 당장 되진 않겠지만 체감 안 되어도 땅은 조용히 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게요. 오늘의 배낭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지난주부터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저 주인공 지연이 희령으로 이사를 이혼을 하고 희령으로 이사를 가서 할머니를 만나는 장면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29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상을 치웠다. 옥색 시트지가 붙은 부엌 싱크대와 벽장은 낡았고 그릇장 하나는 문이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는 잘 정리된 모양새였다. 싱크대 위에는 미나리를 담은 컵이 보였다. 나는 행주로 상을 닫고 할머니는 케이크를 잘라서 각자의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우리는 물컵에 와인을 따라 천천히 마셨다. 그날 할머니는 나의 상황에 관해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내가 결혼했었다는 사실 정도는 엄마에게 들어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대신 내가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얼 하며 지내는지를 물었다. 할머니, 피부가 좋네요. 다들 그러대. 노인정에 가면 나보고 형광등 안 켜도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내 얼굴이 환해서. 겸손을 차리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이 재미있어서 나는 잠시 웃었다. 엄마도 피부가 좋잖아요.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것도 안 나고 보들보들. 제가 그걸 못 닮았어요. 닮은 게 없어요. 너희 엄마랑 나도 별로 닮은 데가 없어. 너희 엄마는 너희 증조, 할아버지, 판박이지. 저는 아빠랑도 안 닮았어요. 할머니는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나는 아는데, 네가 누구 닮았는지. 누구요? 잠시만 있어봐.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가서 한참을 있더니 갈색 사진첩을 들고 나왔다. 봐봐. 할머니가 사진첩을 펼쳐 내밀었다. 사진 속에서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자 둘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중 왼쪽에 있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쪽을 쥔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누구예요? 내가 그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묻자 할머니도 여자를 향해 손을 갖다 댔다. 너라고 해도 다들 믿을 것 같아. 그러고는 사진첩의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 내렸다. 한쪽 눈은 외꺼풀, 다른 한쪽은 쌍꺼풀이 진 눈매에 수치 적은 눈썹, 둥근 이마와 짧은 턱, 그리고 작은 귀까지 그녀는 나와 닮아 있었다. 이목구비만이 아니라 앉아있는 포즈와 표정도 나와 비슷했다. 사진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나를 보며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우리 엄마 얘기 들은 적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친정이 없어. 엄마는 가끔 그렇게 말했다. 하긴, 너랑 내가 만날 일이 없었으니.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 엄마에 대해 우리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증조 할머니 성함이 뭐예요? 이정선? 그런데 사람들이 삼촌이 삼촌 아주머니라고 불렀어. 왜요? 우리 엄마 고향이 삼촌이었거든. 삼촌이 어디예요? 처음 들어요. 개성에서 기차 타고 가면 3시간 걸리는 곳이라지. 할머니 고향은 개성이시잖아요. 할머니 고향이 개성이라는 건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 엄마가 날 낳기 전에 개성으로 갔거든. 17이었을 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나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떤 분이셨어요?
1: 누구?
0: 우리 엄마? 네.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다시 말을 하려다가 입을 열지 않았다. 얼굴에 내내 어렸던 미소가 사라지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보였다. 그냥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나를 바라봤다. 보고 싶지. 할머니는 내가 마치 할머니의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한참을 바라보다 입가에 힘을 줘서 웃었다. 보고 싶은 사람이지 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고 나는 놀라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아이쿠, 내가 주책이네. 할머니는 컵에 남은 와인을 모두 입에 털어넣었다. 우리는 한동안 별말이 없었다. 나는 할머니의 빈 컵에 와인을 따르고 물었다. 증조 할아버지 사진은 없어요?
1: 없어.
0: 할머니는 나를 보고 웃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내가 묻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1: 아버지는 목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 할아버지는 옹기장이었다고 해. 그 외 예전에 박해당하던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잖아. 아버지는 그런 조상의 후손이었어.
0: 처음 천주를 믿는 조상은 마부였다. 모시고 살던 양반이 이제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물하고 말하자 조상은 드디어 주인이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그를 딱하게 생각했다. 그런 조상이 자기 주인을 따라 천주를 믿게

0: 집을 짓는 몫으로 일했고 덕분에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그의 비는 딸 넷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 모두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정도였다. 내 증조부는 그의 막내 아들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꺼냈더라? 응, 그래. 내 아버지. 네 증조 할아버지가 어쩌다 부모를 버리고 우리 엄마랑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지. 모두가 겪는 일은 아니겠지. 사람한테 미치는 거 말이야. 한순간 완전히 미치는 거지. 증조부가 19살이었고 혼담이 오갈 때였다. 증조부는 고조부에게 혼인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그 상대가 백정집 자식이라는 걸 알고 증조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기만 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웃을 일이 아니었다. 증조부는 교회당 지붕 아래에서 인간의 귀함과 천함은 타고나는 데 있지 않고 그가 하는 행동에 달려있다고 배워왔던 것이다. 백정집 여자애가 개나 말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시절에 어떻게 백정의 자식과 혼인을 할 수 있느냐는 고조부의 말에 증조부는 백정도 천주의 자식이며 인간은 귀천이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 알았다고 되받아쳤다.
1: 성경에도 백정은 안 나온다!
0: 고조부는 그렇게 말하며 방 안에 화로를 엎었고 증조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증조모를 데리고 개성으로 가는 열차에 탔다. 증조할머니는 가족이 없었어요?
2: 있었지. 어머니가 있었어.
0: 백정이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린 시절에 죽었고 어머니는 있었다. 오래 알아 죽을 날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증조모는 아랫목에 누워있던 그녀의 어머니에게 당신 딸과 혼인하고 개성으로 가서 살 거라고 말했다. 고조모는 곱이 잔뜩 낀 눈으로 증조모를 바라봤다. 그 작은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2: 같이 가자.
0: 고조모는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2: 나도 데리고 가라.
0: 병자에게 무슨 힘이 있었는지 증조모는 치맛자락에서 고조모의 손을 떼어내기가 어려웠다. 그녀가 겨우 손을 떼어내자 고조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2: 길에 가라. 내래 다음 생에선 네 딸로 태어날 테니 네 딸로 다시 태어나서 애미일 때 못해준 걸 마저 해줄 테니 그때 만나자. 그때 다시 만나자.
0: 증조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다. 잠시라도 뒤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17년 동안 살던 집, 누린내가 가시지 않던 집, 똥찌개꾼도 상대해 주지 않아 스스로 오물을 퍼내야 했던 집, 해질녘 구석에 핀 꽃이 예뻐 바라보다 아무 이유 없이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아야 했던, 무엇 하나 좋은 기억이 없던 집. 그 집을 떠나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 짧은 길이 천릿길 같았고 걸음걸음이 무거워 납으로 만든 신발을 신은 것 같았다. 그래도 떠나야 했다. 그게 사는 길이었으니까. 열차에서 노란 유액을 개어내면서 증조모는 생각했다. 잊을 거라고, 잊어버릴 거라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할머니는 증조부가 증조모에게 왜 미쳤었는지 조금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증조모의 눈 속에는 아이들에게서나 보일 법한 호기심과 장난기가 있었다. 타고난 기질이 그랬다. 백정딸 주제에 뭐가 당당하고 즐거워서 저런 표정을 짓는 거지.

0: 어린 시절에는 맞기도 했다. 고개 숙이고 걸어 감히 양민과 눈을 마주치려 해? 그러나 증조모는 고개를 숙이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숙이려다가도 저절로 머리를 들게 됐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봤다. 물이 지어 날아가는 하늘의 새들을 쳐다보느라 넋을 놓았다. 만사를 궁금해했다. 세상이 궁금하고 사람이 궁금했다. 증조모가 증조부를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증조모는 역사 앞에서 삶은 옥수수를 팔았는데 일이 끝나면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철로를 따라 걸었다. 어느 날은 이 철로가 대체 몇 리나 이어져 어디에 닿는지 궁금했다.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저쪽 멀리서 철로를 따라 걷고 있는 남자에게 가서 물었다. 이 철길은 몇 리나 이어지는 길아요? 말을 뱉어놓고 나서야 증조모는 정신이 들었다. 백정이 양민의 길을 막았으니 호되게 맞아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 어린 남자는 멀뚱히 서서 생각에 잠겼다.
1: 북으로는 신우주까지 가고 남으로는 부산까지 간다는데 기계에 몇 리나 되는지.
0: 그는 증조모의 저그리 고름에 달린 검은 천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백정을 나타내는 그 표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철길을 침묵을 바라보았을 뿐. 자리를 떠나려는 그녀에게 그가 말했다.
1: 내일 이 시간쯤 일로 오면 알려주겠소. 동무 중에 출토 박사가 있으니 물어보면 되겠시니까.
0: 증조부는 증조모를 만나기 전부터도 개성으로 가고 싶었다. 개성이 아니라 어디라도 좋으니 열차에 몸을 싣고 고향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떠돌고 싶은 충동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 소에게 꿀을 먹이고 오라고 시키면 소를 데리고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가곤 해서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이 찾으러 다녀야 했을 정도였다. 밤이 깊어질 무렵 어리빠진 표정으로 소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할머니는 종종 상상해보곤 했다고 말했다. 증조부는 처음 열차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리는 모습에 어지러울 지경이었고 가슴이 뛰었다. 멀리서 울려오는 경적과 바퀴가 철로의 이음에 닿아 덜컹거리는 소리를 그는 사랑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는 동네에서부터 2시간을 걸어 역사까지 갔고 철로를 따라 걸었다. 멀리서 기적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서서 열차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피했다. 열차는 귀청을 찢을 듯한 천둥소리 같은 굉음을 내고 지나갔고 그 진동이 땅을 타고 그의 몸에 전해졌다. 그는 역사 앞에서 먹을거리를 파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 여자애를 알고 있었다. 백장의 표지인 검은 천을 옷고름 끝에 달고서 아직 어린 티가 남은 검붉게 탄 얼굴에 커다란 손으로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건네던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철길은 몇 리나 이어지는 길아요? 그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순간을 이전에도 경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분명 그곳에서 그렇게 얼굴이 검붉게 탄 여자애와 서 있었는데 이어서 기적소리가 들리고 까치 한 마리가 서쪽으로 날아갔던 것 같은데 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멀리서 기적소리가 들려오고 마른 까치가 하늘을 날았다. 철길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하는 그녀를 보며 그는 그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이상한 직감이었다. 그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여자애에게 말했다. 내일 여기에서 다시 만나자고. 만나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1: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알려준다면 다시는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 슬퍼졌던 것이다. 그 철로가 몇 리나 이어지느냐고 사실 그는 눈을 감고도 말할 수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철로까지 두 시간을 걸어서 그녀를 기다렸다.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지점을 착각했나 싶어서 철로를 따라 이리저리로 걸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그 여자애가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했다. 내일 만나 알려주겠다는 말에 여자애는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냥 가던 길을 갔던 것이다. 어떻게 대답조차 받지 않고서 그 애가 여기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는 부끄러웠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그 여자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떻게 백정 여자아이가 양민 남자에게 태연하게 말을 걸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는지, 어떻게 양민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째서 그에게 그 순간이 처음이 아니었는지, 어째서 붉은 볼의 여자애가 그를 바라보던 그때 기적이 울리고 까치가 날았는지, 왜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던 건지, 그 애는 백정의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어쩐지 괴로워졌다. 백정의 자식이라는 말에 그 애의 존재를 구겨 넣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백정의 자식이라는 말로 자신이 그 애에게서 받았던 모든 느낌을 부정하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한없이 쓸쓸해졌다. 다음 날 그는 또다시 한참을 걸어서 역사에 갔다. 한쪽 구석에 앉아 옥수수를 팔고 있는 그녀가 보였다. 여름이 끝나가던 시기여서 저녁이 되기 전인데도 공기에서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남은 옥수수를 다 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로 돈을 받고 옥수수를 건넸다. 덕분에 오늘은 집에 일찍 가겠구나요. 그녀가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자 그가 조급한 마음에 입을 열었다. 어제 기다렸댔어. 그제야 그녀는 그를 알아봤다. 항상 기럽게 혼자 다녀? 그냥 걱정이 되어서리? 일 없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잘하니. 그녀가 불편하다는 내색을 하고 자리를 정리했다. 철로가 몇 리인지 궁금하다길래. 길에서 나더러 다음날 나오라 하실까? 그녀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기럽게 말로 하라요. 난 한시가 바쁜 사람이라요. 한가하지가 않십니다. 그러고는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서 자리를 떴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네. 오늘 새로 시작한 책 밝은 밤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낭녀 9월부터는요. 화요일 9시 반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찜통더위죠. 그래서 다행히 입추 지났다고 조금 시원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덥긴 덥는데, 이럴 때 솔직히 밥 잘 먹기 어렵잖아요. 입맛도 없고 이럴 때 시원한 몇 한 그릇이 최고인데요. 오늘 방송은 통째로 이제 여름철 국수 이야기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소바에서부터 콩국수, 함흥냉면, 평양냉면까지 여름 면 요리 완전 정보 1시간 동안 저 혼자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